0: 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공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홍군은 서장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흐지부지 싸우면서 길만 내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이었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이다. 멀리서도 도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이었다. 김우래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도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곳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에서군. 금은 보호화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주황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흔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로화, 중로화, 하로화로 나뉘어졌는데 저마다 산 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종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 이제는 너나없이 빈 쌀자루를 허물벗은 뱀 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은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우래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김우래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김우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었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우래는 이 말을 찡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사무장은 힘없이 쪽골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길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황정 지휘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굶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 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김우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해말 하였다.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철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영장동지!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만한 기름 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깔깔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를 않았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사린다고 여길까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0: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쬐고 있자니 마음이 칠할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군 나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 같지를 않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 동지, 우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오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 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오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간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녀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우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우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보았자 어려움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르는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상급에서 기관의 사람들을 모두 내려보냈거든요.
1: 양식? 양식을 어떻게 마련한다 말입니까?
0: 역시 백성들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분위기요?
0: 김우래가 쓴 웃음을 지었다.
1: 싸우려면 어서 싸우고 가려면 어서 가야죠. 하여간 이 재수 없는 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근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0: 중앙정대분들은 송부를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부를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1: 일사방백문이 한데 모이는데 송분 하나를 쉬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0: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앵도 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0: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을 갖고 뭘 그럽니까?
1: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올라왔다. 밥입니다. 아침밥이 왔습니다.
0: 호위병은 화덕 곁에 몰근 나무국을 놓았다. 김우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1: 손님 대접이 이래서 미안하네요. 한숨 소리가 낮게 들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고맙지요. 리행도는 허리춤에서 밥그릇을 꺼내들고 나뭇국을 뜬 다음 각반에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동주는 정말 잘 먹는군요.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키무리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영장 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어서 가봅시다. 우리 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저 집입니다.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노인은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리행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행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헝그리입니다. 그리고는 팔각 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

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발미라는 것은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란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실은 심장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리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게 바로 심장병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심폐리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 일부분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리심한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기까지 합니다. 담낭의 문제다. 입이 마르다. 내가 소갈증이 아닌가, 당뇨병이 아닌가.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내가 구강청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림상표현은 모두서 말하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심장병으로 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농주체에서 나오다시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에 속합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뿌듯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하고 연계식에서 내가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많이 연계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은 위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돼 비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혈액 가운데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만하니까 결국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심장병을 범하는 비례가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기능 저하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합니다. 그럼 갑상선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여기 목이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딱 우리 머리 매개를 할 때 애들이 머리 매개를 할 때 딱 그 나비 모양으로 접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딱 됐는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적게 분비하면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심장병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을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건데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목이 부어납니다. 추버즈 그런 빙 그거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건 아주 극도로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평상시의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너무 심혈이 빨리 뜹니다. 원래는 쿡쿡쿡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은 쿡쿡쿡쿡쿡 이렇게 뜹니다. 너무 그러니까 심장을 받아내기 어렵죠.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낍니다. 초조합니다. 불면증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설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겹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안 크고 격이 잘 안 되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병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청원청 희망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쨌었는가 하면 이 심자가 이게 붙인다 하거나 뭐 막 속 망담합니다.
1: 그때 예. 예,
2: 옛날에 90만 무구댕기면서 그 가루댕기면서 그러면 이
1: 새끼 주시면 구급약을 예. 갖고 다니신다. 예. 그렇죠.
2: 그래 그래. 근데 지금은 그 저 이거 쓴다 보.
1: 청원청 희망쓴부터는 어떻습니까?
2: 어디 영원히 되셨다
1: 말입니다. 아, 90만에 와서 몸이나 가지고 예. 다니지 않아도 편하다. 그 말씀이죠.
2: 예. 그렇죠. 사람 이게 생각하다 그 숨 막을 때는 아무리 무슨 그 90만에 어디가 모르고 알 가지고 하면 그 어찌겠어요.
1: 그렇죠. 예예. 예. 예,
2: 불쇠 길 가다 막 건드리는 게 있다고 하죠.
1: 예. 그렇죠.
2: 예.
1: 구급하지 예. 않으면 사망하는 거죠. 예예. 예. 예.
2: 구급 잘 불러도 안 된단 말이죠.
1: 아, 늦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예. 구급 환자로 예. 심폐소생술 예. 하지 않을 그
2: 이거 벌써 쓰면 쓸수록 벌써 악인 남았는데.
1: 아, 예.
2: 예.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면 벌써 완전히 악인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형제네 지금 이 내려오면서 유전석을 부모부터 이래다가 유전석이다가 이거 이렇게 이제 한국에 또 이번에 또 가을에 저기 이 신자의 태산 나쁘다면 근데 이거 쓸까 효과가 상당히 좋다만 합니다.
1: 아, 그럼요.
2: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을 때 계속 너는 계속 꾸준히 이거 아니다. 다른 사람마다 다 증상이가 우리 증상이 유전이니까
1: 그렇죠.
2: 계속 이거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기 이어야 될 까고 한국에 보내고 그래 나도 이래서 이어야 될 까고 주문 받아.
1: 어, 그리고 그 보조 제품은 꼭 함께 써야 됩니다.
2: 예,
1: 보조 제품
2: 예, 계속, 예.
1: 40대 중후반부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 제품 결합은
2: 이런 걸 기초 상식 안 남아.
1: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2: 이게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청원청 심한 쓰는 어제 1년 반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중간길로 예. 그렇게 알았던 게 예, 중간인 게 아니라 심장병
1: 심장 공능이 이상이 생겼는데 예, 오해됐다 그렇죠.
3: 두 번이나 입원하고 그랬는데 나왔다가 또 며칠 아이 되니까 또 그래 또 가서 입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10만까지 어제 나는 이래고 말았다 하고 있는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청원청 심한은 생각에 한 걸 줄게다. 그거 예. 그거 먹어.
1: 먼저 시도해봤죠.
3: 야, 예. 야, 집은 남이 하나 쓰는 건 난 다시 여섯 개. 그래도 냄새 납니다.
1: 예.
3: 예. 어째 냄새 이렇게 나는가 했더만은 글쎄 이 약을 먹을까 하나 하나 소실되는 거 이빨이 그렇게 몸서리 아파나던 게 그것도 이롭지. 그러고 밴드사기 눕지 못하고 베개를 깔고 눕고 그랬던 게 그 높이고 하고 눕었는데 그래도 숨이 갈등하던 게 야 이거 먹어서 지금 하나 하나 이렇고 특히 혈압 조절 잘 될까 밤잠 잘 자고
1: 아,
3: 그리고 사람이 두들댄가
1: 그렇죠.
3: 그랬던 예. 게 예, 소화가 잘 될까 밥이 덜 되라 하고 야 오전 많이 불었습니다. 한 10건 잘 불었습니다.
1: 원래 과소 체중인 걸로 인정하는데 지금 예. 체중이 정상 거의 돌아온다.
3: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했지 이제도 5,000보를 걸고 들어왔어.
1: 아, 대단하죠.
3: 그거 예. 얼마 좋습니까. 예. 야 어제는 3,000명 찾으니까 어제는 활기차게 아이, 잘 살고 나가야 돼.
1: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제때 관리하면 됩니다.
3: 예. 예. 약도 저렴하고 영 신경 있는 약이고 아,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예, 그래 잘 쓰자고 설그랍니다. 9각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청원청 심한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 심장이 나빠서 해. 그래서 집에서 뭐는 갖다 둬서 심장 버텼다 놀라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래도 한 서너 번 했다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한 청소마다 쉬다가 올라옵니다.
1: 아, 그러니까, 저만의 어지간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물이 집안에 있지 뭐 기본으로 전화하면 뭐 채소 같은 것도 숭해 주지 하니까 집안에 있는 걸 쓰러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높은 층에서 사는 분들이 숨이 넘차니까. 예, 근데 이 제품 쓰시고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받으셨다. 그거죠?
4: 예, 예. 아, 그래, 기자는 이전에는 그놈아야 돼요. 병원에 계속 이제.
1: 아, 예.
4: 가슴 그때 딱 그대로 손 만지고 딱 치우고. 그리고 또 본래 한 바짝은 내 지지금 반복되다 계속.
1: 예.
4: 앉았다 일어나고 여기서 한 댄메다나 가나 어찌.
1: 아, 댄메다가 뭐입니까? 예, 예. 방법으로 아, 사는 거죠. 예.
4: 예,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소원 소식만 쓴다면 아, 이런 주제 하나 더 없습니다.
1: 예.
4: 이 전선시간에 대단한 효과가 있었으면 내게는.
1: 그렇죠. 예, 예.
4: 그러니까 더, 연락을 더 싸서 쓰다고 그랬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예.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고 심장병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인데 10년, 20년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한 깊은 려해와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선물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나는 심장내 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다 했습니다.
1: 예.
5: 방구약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정신만 쓰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5: 예, 전화기기 담 저기 아,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전화기 좀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아, 예.
5: 어,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예.
5: 예,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더니 심혈도 정상이 되고요. 심혈도 본래 100이 넘었댔습니다.
1: 아, 안 되는데. 아? 예.
5: 예. 할지 본래 정상이 되었습니다.
1: 아이고, 너무 리상적입니다. 예.
5: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완전히 치료를 빼고 계속 쓰자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차수로 조절은 차원은 되지만 해도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 개 치료 과정이 넉 달, 두 개로서 야득달까지 쓴 다음에는 가히 차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5: 그러니까 중계로는 일찍이 더 숨을 차대 얼마나 좋은지
1: 모르겠어요.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5: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도록 그럽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5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네, 죄송합니다.
1: 그렇죠.
6: 예,
1: 안녕하세요.
6: 네,
1: 수고하십니다.
6: 예. 나도 이거 약을 쓴 지 어느 1년 8개월 넘었어요.
1: 예.
6: 얻으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6: 예. 심지어 그 밤이 살짝 그냥 때끈공 아파나서 밤에 자지 못했어요.
1: 아, 예.
6: 그리고 소음을 안에 다섯, 여섯 번은 다녀.
1: 아, 심장과 그 콤파 꺾는 건 밀접한 데 대해서 있어 모든 심장혈이 콤파체 1분에 뭐 두 근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 몇 개, 몇 분인, 몇천 개, 몇만 개, 몇 분, 1분인데 그러니까 심장하고 콤파치 그런 인대성이 강한 장기인데 심장 공능 이상이 생겨서 콤파치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소변 차수가 잦을 수밖에.
6: 그것도 그래서 두세 세 번 간 것도 제일 많은
1: 거예요. 아, 예.
6: 그래 밥 잘못 먹는데 밥 지는 거예요.
1: 예.
6: 다 잘 되는 거 밥도 잘.
1: 아, 그럼요.
6: 그리고 골병하고 골신이 되는 데서는 그건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1: 바로 그럴 겁니다. 네. 대단하죠.
6: 입이 쓰고, 입이 냄새나든 건 냄새나는 그거는 뭔가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1: 그래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예, 예.
6: 두 가지, 그건 일 없어요.
1: 예. 예.
6: 그래, 앞으로 나의 이야기, 나의 모든 면에서 이런 마의 효과가 나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1: 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0: 쓸 필요 없이 이 약을 쓰니까 이모저모로서 증상 개선을 가져오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모든 기관이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1: 혈압약도 몇십 년 먹었어요.
0: 예, 경기지문이요.
1: 그래도 혹시나 먹지 안 먹어요.
0: 혈압약 거의 끊다시피 했다. 예. 그렇죠. 대단하죠. 몇십 년 드시던 혈압약은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인데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선생님 1년 8개월 남짓하게 복용하셨기 예.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 방면에 려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1: 하루도 빼놓고 혈압약.
0: 아, 그래요? 아, 이전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1: 지금도 혹시 뭐예요?
0: 혹시 어쩌다가 예 네. 들어보시는 거죠? 예,
1: 그 아,
0: 그렇죠.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약은 네.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고혈압약을 끊었다니까 그 한 점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효과인데 황차 여러 개 방면에 좋은
1: 효과. 그것도
0: 고혈압 문제죠. 정말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제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헐 해결받더라. 얼마나 마음의 네. 흥분점을 자아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 그래, 앞으로 나 계속 먹자, 그래.
0: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지금,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차수가 너무 잦아서, 콤파치 이상이 생기는 걸 모르고 심장으로 해서 콤파치 이상, 콤파 이상으로 해서 심장이 영향받는데 특히 심장은 직접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뭐 이제 저녁에 소변 차수가 늘거나 혹은 종아리 부분이 부어나거나 발등이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해결받으셨다. 그럼 어떤 분들이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겠는가 하면 이미 물론 심장병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아래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복용하시는가 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장 주자를 이미 했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이 나오거나 심부에 물이 많이 차면 찬찬하는 방법으로 그 심부에 물을 빼냅니다. 그렇지만 해도 빼내도 또 좀 있으면 차고 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을 가져 관상동맥에 이상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건 심장 근육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 부분적인 근육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 정상적으로 심장이 수축해야 하는데 그 방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면적이 점점 군살이 늘어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에서는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이 효과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기 때문에 소염주사를 맞았다는 분들은 그때는 감기가 아니고 염증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위주로 오게 되었는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다리가 무거워서 발을 한번 내디디자면 천근을 거기다 매달아면 천근 쇳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발이 무거운 경우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증상을 검사하게 되면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은 7, 7, 49, 남성들은 7, 8,

0: 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 제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보조 제품은 뭐 어떤 분들은 이 심장병 초원 청심환만 쓰고 보조 제품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조 제품 몇 가지는 꼭 평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심장 주절하신 분들이 드시는 약품이 있죠. 그때는 뭐 지금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 보조 제품 그 외에도 다섯 여섯 가지 종생 드시는 약품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주절을 하는 경우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주절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70 내지 90% 좌우 막힌 경우에 주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주절을 하면 안 됩니다. 보수료법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절할 경우 됐는데 이 제품만 드시면 되는가?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주절할 경우가 딱 됐다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주절을 한 기초상에서 이 제품 초원 청심환 드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절한 다음에 평생 드시는 약품 가운데서 베탈라오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심류를 40몇 차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아, 저희 고모가 예, 기존에 이 저원 청심환 계속 드셨습니다.
0: 예.
2: 어, 그리고 그전에는 어진간 자꾸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예, 좀 걸음 이래 숨이 차고, 좀 걷기용 힘들어 했단 말입니다.
0: 아.
2: 예, 그런 게, 어, 이 저원 청심환 먹고, 이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 자꾸 이렇게 숨이 차는 것도, 예,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거 좀 더 구매해서 더 먹겠다고.
0: 예.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네. 들으셨죠? 어떤 분은 1년 네. 8개월 그 이상 복용하신 분이 심장 때문에 끄떡 이상이 없다고 아주 자신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고모분이 이 제품 드시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2: 예, 지금, 예, 또,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병 본점 분점 얇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병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봉돌이씩 복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대정책은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러,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신약대학방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문어기다 쓰다시 신덕어도 신여다야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중한 분들은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너무 중한 분들은 꼭 그 혈관증이라는 거 해봐야 됩니다. 이미 80-90%만 했는데 이것만 드시라 절대 아닙니다. 주자라 할지라도 이 제품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5% 그 이상으로서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주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나 안 하나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완전히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뭐 현시 병원에서도 그 혈관조잉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연맹병원 같은 데 와서 혈관조잉 한번 조잉지를 맞으면서 해볼 필요 있어서 만약 80-90% 막혔다면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그때 선택이 없습니다. 70% 80% 이때 좌우에도 해라고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4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보조 제품에다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에는 끄떡 이상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8개월, 10개월 이거 쓰는 어간에는 한 번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열링에 불량하거나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은 거의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의 이상은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0: 있습니다. 심장은 근질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뭐 여러모로 불편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입가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거나 어떤 분들은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러한 증상은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 심장병을 확인하고 일단 자기 증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심장병으로서 확인이 났다면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알려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네, 해마다 9월 3일이면 종화대지에는 특별한 역사적 울림이 감돕니다. 날이 바로 중국인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인 동시에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또 우리의 또 다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성립 기념일입니다. 지난 세기 파쇼 침략의 어두운 그림자가 중국 대지를 덮쳤을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평화 애호 인사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쟁취한 반파쇼 전쟁의 승리는 억압과 폭력에 맞선 인류 평화의 승리이자 중화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지켜낸 숭고한 역사적 결실입니다. 2026년 올해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4년 조선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은 연변 땅에서 단합하고 협력하며 지역의 경제발전, 문화계승, 사회안정에 힘써왔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민족정책 빗발 아래 연변은 락권 시골에서 현대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피와 눈물로 쏘내려간 항일전쟁의 역사이자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 민족단결과 공동번영의 위대한 실천이 꽃피운 결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81년 전 그 격동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항일전쟁의 장엄한 역사를 되새겨보고요. 또 74년 전 연변대지에 울려 퍼진 자치주 성립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역사로부터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1931년 9월 18일 류조 사변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 대륙을 침략했습니다. 이때부터 중화민족은 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장한 민족 생존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로고교 사변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호소 아래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은 항일 구국의 대업에 떨쳐나섰습니다. 중국 이민 항일 전쟁은 세계 반파쇼 전쟁의 동방 주요 전장이었습니다. 중국 이민은 세계 반파쇼 전쟁의 승리에 지울 수 없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평형관 대첩, 백团 대전, 하나하나의 전투 이름 뒤에는 수많은 열사의 피와 생명이 얽혀 있습니다. 14년 동안 중국 이민은 5천여 개의 낮과 밤을 지나오며 피와 불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 침략자와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연변 지역은 항일전쟁 시기 동북 항일투쟁의 핵심 거점으로 전쟁 내내 여러 민족 애국자들이 혈을 초월한 단결로 항일 유격전과 애국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연변의 조선족 애국 인사들은 고향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으며 한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 인민과 힘을 합쳐서 산과 들, 강과 언덕을 무대로 치열한 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적에 맞서 싸웠고 수많은 영웅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오늘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피로 쓴 역사는 연변 민족 단결 정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다져진 민족 간의 신뢰와 우정, 단결과 협력의 정신은 전쟁이 끝난 후 지역 건설 과정에서도 꾸준히 계승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종전 조서를 발표하고 포츠담 선언을 접수하며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9월 2일, 일본 정부는 미주리오 전함에서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이민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쇼 전쟁은 최종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중국인민 항일 전쟁은 중화민족 근대사상 처음으로 외래 침략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민족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중국인민의 단결과 용기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민에게 양육강식의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줬습니다. 항복문서 서명 다음 날인 9월 3일, 우리나라는 이날을 전국적인 경축일로 선포했습니다. 1951년 우리나라 국무원은 정식으로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통보 확정했습니다. 2014년 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는 9월 3일을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법정화하고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기념 행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반파쇼 전쟁은 인류 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참혹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60여 개 국가와 지역, 20억 인구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고 총 9천여만 명의 군민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이날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상징적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일전쟁은 중화민족에게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남겼습니다. 애국주의, 민족단결, 불굴의 투쟁, 희생과 봉사 이란 항일전쟁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사를 추모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쳤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민족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100년 만에 대변역의 혼돈을 겪고 있으며 지역적 충돌과 군비 경쟁, 보호주의와 단독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파쇼 전쟁의 승리가 갖다준 교훈을 명심하고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항일 전쟁의 승리와 새 중국의 건립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 민족 구역자치 원칙을 견지하며 소수민족의 권익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1952년 7월 24일 팽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인민정부 동북 내몽골 여러민족 방문단 일행 50명이 연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모택동 주석과 당중앙이 연변 인민들에게 보내는 친절한 관심과 민족구역 자치정책의 따뜻함을 전하는 방문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연변 여러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됐고 자치구 성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길림성 연변 조선민족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가 연결인민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회계에서는 연변 조선족자치구 인민정보위원 35명을 선거했고 주덕회를 자치구 인민정부 주석으로 동호권과 최채를 부주석으로 선거했으며 9월 3일을 자치구 성립기념일로 확정했습니다. 1952년 9월 3일 연결시의 큰 길과 작은 골목은 모두 명절의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은 자기 민족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와 자치구 성립을 열렬히 경축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인민정부 성립대회가 성대에 거행됐고 주덕회 주석은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탄생을 선언했습니다. 이날은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한테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이날부터 연변인민은 민족구역자치의 역사적 장을 열었고 당의 민족구역자치 정책의 빛발 아래 조국과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55년 4월 중공 길림성 당위와 인민정부는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교정에 따라서 국무원의 비조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조로 개칭했습니다.

네, 9월 3일은 단순한 항일 승리 기념일을 넘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공식적으로 성립된 날로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 건설의 시대를 맞았고요. 중국 공산당의 민족구역 자치 정책이 연변에 적극 시행돼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연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자치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자치주 성립은 여러 민족 이민이 주인으로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건설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했으며 또 민족 간 평등, 단결, 상호 협력, 공동 번영의 새로운 발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1953년 3월 4일 연변은 제1차 민족 단결 모범 대표 대회를 소집하고 해마다 9월을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로 확정해 민족단결진보 창근활동의 설례를 열었습니다. 매년 9월을 연변 민족단결진보 선전월로 지정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연변의 민족단결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는 민족단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사업입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을 통해서 매년 민족정책선전, 법률교육, 민족교류활동, 선진사례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전 지역사회 민족단결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민족 간 상호 존중과 포용의 사회풍토를 조성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이어진 선전의 활동은 연변 여러 민족 이민의 단결의식을 높이고 민족 간의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역사회 안정과 화목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자 최대의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48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치주 성립일에

연속 5차례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 칭호를 수상했으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2차례 걸쳐서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주로 지정됐습니다. 8개 현시가 전부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로 선정됐고 48개 집단과 57명의 개인이 각각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과 개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현행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지방성 법규가 모두 36부 있고 비교적 완부된 법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예의 면에는 전주 여러 민족의 간부와 군중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쳐 발제를 도모하고 단결해 힘차게 나아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탐색하고 또 생생하게 실천해온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장백산 아래에서 도문강변에 이르기까지 도시공동체에서 접경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이민들은 성교시처럼 곧게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함께 이룬다라는 시대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연변 박물관을 1핵으로 현시 전시관을 8핵으로 하는 교양실천기시를 조성해서 당대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연변의 부흥과 발전이 나비처럼 변화해 가는 길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형 창작 가무국 꽃피는 진달래, 민족 단결가요 엄마의 아리랑, 장편 소설 뿌리 내리다 등 일련의 문예 작품과 농촌지능 민족 단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란강변 벽꽃 향기, 눈을 이겨낸 장백산 등 우수 작품을 선보였으며 대형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을 창작 연출했습니다. 조선족, 만족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조에는 유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1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이 19개, 성주급 무형유산이 275개 있습니다. 74년 동안 연변 여러 민족 이민은 한마음으로 당의 말을 듣고 정심으로 당의 은혜 감사하며 굳게 당을 따라 전진하면서 당이 지시한 정확한 방향을 따라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서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은 이 변강의 토지에 섞여 살며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며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영변 지역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활동이 열띤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률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청소년 민족단결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농촌사회에서는 현장선전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법률을 통해서 민족평등과 단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민족 간의 상호존중, 상호배려, 상호협력하는 실천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항일전쟁 승리로 다져진 평화의 토대 위에 자치주 성립으로 이어진 단결의 전통을 법제화해서 미래 세대까지 이어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네, 역사적 기념일과 법률 시행, 또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일이 겹친 이 특별한 시점에서 연변 여러 민족 이민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 연변 건설을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민족 단결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변 농산물 특색화 산업, 민족 음식, 복식, 공예 문화 산업, 장백산 두만강 생태 관광 산업 등이 여러 민족의 협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현대화 농업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부농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발전 분야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민족 문화의 보호 계승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족의 전통 가무, 민요, 민속 풍습 등 우수한 전통 문화를 잘 보존 전승하는 동시에 다른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시대의 민족 문화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연변의 발전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지역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산업 구조 최적화, 인재 육성, 생태 보호, 민족 문화 계승 등 해야 할 임무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변에는 지난 74년간 다져진 민족 단결의 강력한 힘이 있고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민족 정책과 새로 시행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라는 법적 보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민족이 함께 한남 한뜻으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강력한 민심 기반이 있기에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더 높은 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민족 단결은 발전의 근본이고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연변의 여러 민족 이민들이 굳건한 단결을 지키고 또 끊임없이 분투하며 더 부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있는 연변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참남성 구복액 우대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보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 시간이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참남성 구보약은 598원인데요. 하루에 세 번 드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식전에 드십니다. 이래서 15일간 복용하신 양으로 되어 있는데 야드각을 싸면 일국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대폭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 역시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하시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충분하게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야드각에 일국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모두 변경 가격은 3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수한 제품은 이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달받는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참남성 구박액은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겠다며 기본으로서 후마의 꾸토와 기본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맥이 너무 중이들이 진맥을 딱 해보겠다며 당신은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 이 맥을 갖고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참남성 구박액을 복용하시겠다며 와 완전히 맥이 심장급 박동이 팍팍 뛰는 감을 완전히 느끼게 됐고 뭐 폐로부터 콤파트 이르면서 심장 이르기까지 어느 기관이든지 골고루 맥이 돌아서는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고 이 제품 자체는 특히 할빈 중약 사창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이런 제약창에서 나왔고 성분이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조만간 명서방 눈이 어떤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1: 그래요.
2: 예. 네, 먹기 전에는 그냥 한 번인가 눈물이 나고 예, 물체도에 대해 보이고 나 특별히 뭐 있는가 뭐 과민성 비염, 과민성 뭐가 결막염이 있단 말입니다.
1: 아, 주의해야 됩니다.
2: 그래서 눈 안과 병원은 그냥 한 판문에 뗐습니다. 그래도 애 났을 때다.
1: 그렇죠.
2: 나서 그 돌아다 자꾸 터지고 하면서 자꾸 가라워서 그러고는 자꾸 비벼놓으면 눈이 그래서 벌고 그것도 붓기고 어떤 때부터 눈곱이 막 이렇게 꼬물도 나고 이랬댔어. 영 고생만 했어.
1: 눈의 염증, 결막염이면 예. 심각합니다. 제때 예, 치료하지
2: 그거,
1: 않으면.
2: 예. 예. 밴드도 막 이랬댔어. 예. 밴드 몇 수지 맞아 댔어.
1: 밴드. 예.
2: 처음에는 모르겠을 때 계속 한두 달, 석 달 먹으니까 이게 나아진 게 아직도.
1: 중약이니까. 아직도 그렇죠.
2: 예. 명서하는 약이.
1: 그렇죠.
2: 오랫동안 먹으면 좀 많이 났을 때다. 그래서 완전히 나아서 가렵지 않고 얘 너무 좋습니다. 인간 좋습니다. 지금.
1: 예.
2: 그래,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도 것도 났고. 눈이 쎄물쎄물 그래서 딱 이렇게 햇빛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났어. 시쿨지 않습니다.
1: 그렇죠.
2: 그럼 내 한나 물어먹고 우리 언니가 지금 뭔가 백내장도 있고 뭐 황반변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아프다는 황반변성이 있으면서요. 얼리.
1: 그렇죠. 황반변성.
2: 예.
1: 주의해야 됩니다. 황반변성은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안과 질병 가운데서 예. 돌출한 질병에 속합니다.
2: 그래서 자꾸 눈도 붙잡고 되지 열이도 난다. 아프다지 않아서. 이 명서방 눈약 먹으면 되겠는지 해서 그러게 됩니다.
1: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분은 이미 명서방을 쓰고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2: 예,
1: 이 제품 때문에 눈을 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언니분이 지금 당장에 황반변성 있고 백내장도 있고 이렇다 하게 되면 예. 기본으로서 이 빨리 시작하는 게 명서방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해결이로 될 수 있습니다.
2: 예,
1: 이 명서방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21가지 진기약제가 포함됐으니까 기본으로서 견제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2: 예, 나스가 좋았을까나, 싸겠습니다. 우리가 둘이 같이 못하다 합쳤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제 참남성 구보약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자고 난전이라는 게 들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영 피곤했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다가 예, 약을 이것저것 써 먹어봤는데 크게 효력을 못 보다가 참 나선 구복약 먹어본 게 지금 이 용맥이 납니다.
1: 그렇죠.
3: 밥도 맛있고 이 자관 여러모로 나가 활동하기도 좋고 영 기분이 대단 좋습니다. 자관.
1: 이 제품이 올리 예. 쌍푸싱 중력 가운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래 이 뭐 얼마 활동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 제 야득각을 살려고 그랬다.
1: 예, 야득각 싸면 일국각 씁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뭐 제약창이 우수한 제약창에서 나왔고 성분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복용함에 있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야득각에 일국각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우리 언니 있잖아요. 예. 우리 언니 백내장에다가 녹내장에다가 한방병석에다 어쨌든 이래 당뇨도 있고 이래 여러 가지를 용심들어 했습니다.
1: 예.
3: 예, 이게 이 눈, 그래서 우리 언니 명서방 쓰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눈이 그저 깔깔하고 계속 눈물이 나고, 예, 그래도 이게 명서방 쓰니까 많이 좋다며 이랬대다.
1: 그렇죠. 눈병실에서는 예, 명서방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 성분들 눈이, 자체, 예.
3: 눈이 뿌은 게 잘 보이지, 그 자꾸 눈을 비비고, 예,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이랬대는데, 이거 쓰고 많이 좋으니까, 예, 내 오늘 이, 뭔가 찬서방 이거 싸겠다, 그냥 그거 쌀 때, 같이, 명서방도 같이 주문해 달랍니다.
1: 어, 그렇죠. 예, 여사분은 참남성, 언니분은 예. 명서방. 아주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적게 써도 퍼센트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맹서방 눈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전번에 저 뭔가 뭐 안과에가 저 연백병원 안과에가 배웠는데 백내장에 왔다면 수술해라.
1: 아, 지금 아, 예, 그러니까 백내장은 서희에서도 수술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4: 그
1: 예,
4: 수술해라고 수술하지 않고 소리 명서방 눈약을 저는 한 오래 썼습니다. 나도 예.
1: 예.
4: 예, 그런데 눈이 부었고 눈이 막 가갖고 눈물이 자꾸 나더라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런데 이 명서방 농약 쓴 다음에 확실히 효과 용도 씁니다.
1: 아, 그렇죠. 예. 명서방은 알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겠다면 결국 이미 시장에서 많은 분들 쓰시고 눈을 구했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 명서방 농약이 확실히 이 눈에는 정말 최고라고 봅니다. 21가지 이제 약재가 들어갔다. 예. 그래서 확실히 이 눈에는 정말 좋습니다. 수술해라는 거 수술 아예 하고.
1: 어, 수술하지 않았는데 보이는 게 어떻습니까?
4: 예, 보인 게 부은 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대단하죠. 그게 예. 다른 서의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 솔직하게 그래, 말하면 그렇습니다.
4: 예.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번에 한, 나도 또 사자고 그러고, 우리 오빠 있는데 이 장남성 구복약을 복용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런데 뭔가 하면 심장이 대단히 좋아지고
1: 예.
4: 이 머리가 맑아지고 용, 딱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0: 부치 구별해서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 한계설이 되게 되면 가서 감기를 담아두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독담이 나고 바람이 싫어지고 감기를 담아두고 하고 이러던 분들이 이 제품 드시고 금년은 특수하다 그런가 하면 느꼈을 겁니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구이 딱 그렇습니다.
0: 딱 그렇죠. 예.
1: 몇 년에 목표구이, 땐사는 목표구이.
0: 그렇죠. 예.
1: 예, 지금은 공초바람 직접 쏘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저, 커팅 이렇게 하면 이쪽에 앉아서도 괜찮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리고 예, 소화기 통도 아이도 와서 계속 껄껄하고, 저기, 뭉친 것처럼 내리 아이가 왜,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0: 여기 소화계통 도와주는 사인이란 성분은 특수한 성분입니다. 예, 비위를 도와주는 데서는 부중해서는 그러니까 부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을 모두 중이라 하는데 부중해서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예.
1: 예, 그래서 용은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뭔가 활동 한번 더 약을 더 싸다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잘 알았습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예고 민서반에 일곱단반 어서는 두개로서 넘었으니까 눈이 환해지고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왼쪽간에 진단이 백내가 있고 한쪽 켠에 오른편에 보면 그 황반변색이 조금 이 앞으로 내다보면 자꾸 삐뚤삐뚤해.
0: 너는 게 황반변성 흔히 범하는 안과 질병입니다. 그런데 흔히 범하지만 해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하는 무서운 또 안과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3: 예, 굉장히 줄 이렇게 막 승집이나 삐뚤삐뚤게 되버리니 아이 벌써 그거 서너 달스가 거니 꼬꼬대 보였대라.
0: 얼마 한나는 병도 나아졌지만 마음이 얼마나 그 안도감을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삐뚤
3: 그래,
0: 명확하게 꼬꼬산데 예 예.
3: 이
0: 그렇죠.
3: 앞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유리를 내다보면 서열을 듣고 서열을 그다 껴안고 내다보는 것 같은 게
0: 백내산
3: 확실히 늘 올라온다
0: 예. 그렇죠.
3: 예, 정말 눈이 무슨 구백행이랑 얘기 선생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0: 그럼요. 예,
3: 예 아프고도 무슨 노란 거랑 당판에 머리끼 있는 것도 배우되고 막심히 늘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 뭐
0: 그렇죠.
3: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0: 그렇죠.
3: 굉장히 그게 뿌연뿌연 게 다 좋아지냐 단무슨 어떤 이렇게 각 검사가 0.4단계 0.6으로 올라갔을 때
0: 대단합니다. 보통 예, 그런 치료 효과는 기타 약으로서 물론 대체가 되겠지만 해도 이 제품이 그런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3: 좀 예. 조금 이야기 조금
0: 특수성 있죠. 예,
3: 그런데
0: 예.
3: 다른 약보다 좀 많이 이렇게 딱 이렇게 효과 보는 약 요약
0: 그렇죠.
3: 요약이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3: 지루 아야미 눈이 맨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실보이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실명하죠. 예.
3: 예, 그렇습니다. 그 실명한 논들이 많겠고 뭘까.
0: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실명한다면. 예.
3: 눈이 얘기하면 정말 실망 많이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우리 친구도 한내 눈이 싸겠다 해서 선생님
0: 예.
3: 그 친구는 어떤가 하면 눈이 보이는 것도 얄쑥대치고 눈 아래 자꾸 거기 살아나는 대인가 이런
0: 거기 살아나는 거 서의적으로 가면 긁어내라 합니다. 긁어내는데 속으로부터 치료하지 않았으니까 한동안 지나가면 또 자라면 또 긁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눈에 거기가 살아나는 건 속으로부터 그 치료해서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을 믿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왕에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눈이 거기가 살아나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는 작아지는가 커지는가 어서는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약이 좋은 약이십니다.
0: 이 제품 자체를 믿고 네.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인 것만 사실입니다. 21가지
3: 예. 싸겠다면 이렇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싸라고.
0: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대정책이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정책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정책 가운데서 내 손에 쥔 거는 많지 않은데 많이 싸자면 우대정책을 이용해서 싸자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한꺼번에 그만한 걸 쌀 능력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누구든지 쉽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우대활동에 속하지 않게

0: 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특히 어떤 그 제품 자체는 일단 스시개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참남성 구박액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야드각을 싸면 일국각을 들이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잠이 잘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우울증이라 아니라 해도 기분이 나지 않고 모든 기능이 절약되는 걸 빨리 얼리 처치하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면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각지의 맛있는 음식과 볼만한 명소, 숨겨진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호지성, 구성펑구라고 불리는 호북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호북은 중국 중부에 자리 잡은 땅으로 장강이 관통하고 수많은 호수와 강이 어우러져 천 개의 호수가 있는 성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호북은 또한 구성통구 9개 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로부터 남북의 문화와 물자가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 장강을 건너면 세상 절반을 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북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인과 상인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러한 교류 속에서 독특한 음식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호북의 음식은 남방의 섬세함과 북방의 푸짐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호북 요리는 중국 10대 요리 체계 중 하나로 생선을 잘 다루고 국물을 중시하며 찜과 조림 요리가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호북 사람들은 장강 사람은 생선을 잘 다룬다는 말처럼 민물고기 요리에 특히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북을 대표하는 음식들 무창어, 참깨장, 비빔면, 두피, 갈비, 연근탕 이런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장강과 호수가 살아있는 호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무창어입니다. 무창어는 장강 종류의 무창 지역에서 잡히는 민물고기로 호복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입니다. 이 생선은 살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비린내가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무창어는 주로 찜으로 요리되는데 신선한 무창어에 생강과 대파, 소금을 살짝 뿌려 찜통에 넣고 쪄내면 생선 본연의 맛을 가장 순수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호복의 요리사들은 무창어를 찌기 전에 생선의 양면에 칼집을 내서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합니다.

또한 찜통에 넣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완성된 모창어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은 무창의 도읍을 정하고 이 지역에 맛있는 생선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무창어를 장강의 진미라고 칭송했습니다. 무창어 한 접시에는 장강의 맑은 물과 천년의 역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허벅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은 바로 호복의 또 다른 음식은 바로 한어로 르간면으로 불리는 음식입니다. 호복 무한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으로 뜨거운 마른 국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깨장 비빔면으로 불리는 이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은 면을 참기름에 버무려 말린 후 먹기 직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워 참깨 소스와 간장, 고추기름 등에 비벼 먹는 것입니다. 면은 알칼리 면을 사용하는데 이 면은 쫄깃하고 탄력이 있는 식감이 특징입니다. 완성된 면 음식은 참깨 소스의 고소함과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고추기름의 매콤함이 어우러져서 한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진파와 무절임, 다진고기 등이 고명으로 올라가고 식감과 풍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무한의 한 국수 장수가 팔지 못한 국수가 아까워 참기름에 버물려 말려뒀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그 국수를 뜨거운 물에 덮여 참깨 소스에 비벼 먹어봤고 그 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후그는 이 방식으로 국초를 팔기 시작했고 그의 국초는 순식간에 무한 전역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무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참깨장 비빔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한의 거리를 걸으면 아침마다 참깨장 비빔면을 파는 노점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한 사람들은 이 면을 먹을 때 빠르게 비벼서 빠르게 먹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면이 식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복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콩가루로 만든 얇은 껍질에 찹쌀밥과 고기, 버섯과 죽순 등을 넣고 돌돌 말아 구워낸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두피는 보통 아침 식사로 즐기고 또 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별미입니다. 두피를 만들 때는 콩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철판에 굽고 그 위에 찹쌀밥과 소를 올려 돌돌 말아 다시 한번 구워내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한의 두피 명인들은 콩가루와 쌀가루의 비율을 수십 년간 연구해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는 무한 사람들의 정성을 상징하는데요. 옛날 무한의 한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콩가루와 찹쌀을 함께 사용한 이 요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라면서 정성껏 두피를 만들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두피는 너무 맛있어서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의 가게는 무한의 명물이 됐다고 합니다. 무한의 한 로인이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두피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접 콩을 갈고 반죽을 만들어 정성껏 두피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의 두피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 두피는 무한을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복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갈비 연근탕입니다. 호복 사람들은 국물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그들은 요리의 맛은 국물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냅니다. 갈비 연근탕은 돼지갈비와 연근을 함께 끓인 국물 요리로 호복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국물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갈비의 진한 맛과 연근의 부드러운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연근은 호복 특산품으로 특히 홍호의 연근은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갈비 연근탕을 만들 때는 돼지갈비를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근은 큼직하게 썰어서 약한 불에서 2, 3시간 이상 푹 끓입니다. 완성된 갈비 연근탕은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며 연근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호복의 갈비 연근탕은 가족의 정을 상징하는데 옛날 호복의 한 가정에서는 겨울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갈비 연근탕을 함께 끓여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호복 사람들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갈비 연근탕을 함께 끓여서 먹으며 그 돈독한 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호복 사람들은 말합니다. 갈비 연근탕 한 그릇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허북성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또 하나의 찬란한 시작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 찬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의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기쁨을 경쾌한 선율로 담아낸 가요. 김광룡 작사, 박송철 작곡의 호강세월 적후전회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최근 작사 최훈 작곡의 우리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친구들 말입니다.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혈배강이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황진수한테 6과학 사는 분들 3과학을 더 드립니다. 135일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0과학에는 10과학 더 드리고 15과학에는 20과학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짐을 8번 놔둘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배강, 지금 값이 6누거졌지 않습니까? 398원. 예, 그래서 이 값이고, 그리고 또 증송하는 게 많고, 이번에 활동이가 대단히 크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활동 마지막이고, 이제 후에 혈배강 값이 또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잠시는 지금 398원입니다. 그래서 10곽 사는 분들 직접 10곽을 더 드립니다. 20곽 사면 40곽 더 드리고 30곽 사면 70곽을 더 드리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30곽부터는 우리 친구가 8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20곽 이상부터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꼭 예약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서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예약도 가능하고 또 우리 저하고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종례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그 중의 진구의 경우에 거기면서 나온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한어말로 발허 후허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후라는 건 후리라는 후에 허라는 건 이허도 허. 예, 잘 뒤에가 아이 된다. 예,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이거 생각하게 되면 예,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회 압력이 세지고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현대의학에서는 신경쇠약하고 厌食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신경쇠약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예, 이걸 근본상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상 이 질병은 어째서 이런 병이 왔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는 많이 하죠. 그런데 검사하는 건 제가 자꾸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하는 거는 결과를 아는 게지 절대 원인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 검사한테 한다 해서 결과가 뭐이다? 신경쇠약이다. 그럼 신경쇠약이라는 게 어째 왔는가? 예, 늙으면 그렇게 올 수 있지. 개체하면 또 우리 뭐 갱년기 잘못 넘기게 되면 이런 게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립니다. 그러면 늙으면 오게 되면 늙으면 다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한실증 걸리고 뭐 다 이런 그 또 갱년기 그거 넘게 되면 다 이런 병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에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진구이야올리 거기에 명백하게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허 후후빙이라는 거는 몸속에 이런 무리가 대량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물이란 게 뭐인가? 제가 말하는 물은 좋은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인체내 70%가 물이라는 거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백하게 70% 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이건 잘 모릅니다. 예, 기술은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인체내 좋은 물은 이런 오장육부가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윤활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심肺阴虚입니다. 심장하고 폐가 음이허해가지고 그 다음에 虚热内扰입니다. 그러니까 허혈이가 몸속 안에서 자꾸 이 오장육부를 고장나게 만든다. 예,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저 검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란 거는 예, 병원에서 뭐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있죠. 근데 물을 몸속에 무리가 모자라게 되면 이런 병이 온다는 거는 현대의학에는 해석하기 바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虚火가 생기게 되면 일단 폐라는 거는 肺主忧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우울해서 저한테 그 찾아오는 그 환자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배리 나는데 모종 원인을 인해서 예, 제 집사람이거나 자꾸 참아주고 이런 데서 자꾸 문제 생긴다고 뜻입니다. 배리 남은 그거는 풀어줘야 되죠. 예,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건 풀고 막 욕할 건 욕하고 이래 풀어야지. 그런데 모종 원인 인해서 그거 풀지 못합니다. 속에다 꼭 참고 있고 이래게 되면 제일 첫째 적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속에 허혈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허혈이가 직접 이런 물을 말려와 버립니다. 그 우리 매치불 위에다 물을 끓이게 되면 이 물이가 점점 끓여서 증발해서 몽땅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수분이 없어진다고 뜻입니다. 예, 그러게 되면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밥은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식 냄새만 딱 맡게 되면 또 먹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조용하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잠 자기 싶어 하게 되면 영 자부롭다 하는데 늦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서리 잠도 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예? 그리고 걸음 걸자 하게 되면 또 다리는 맥이 없고 예. 그 다음 춥다 하게 되면 또 추운 게 아닙니다. 또 덥습니다. 예, 더웠다 추웠다. 그 다음 입안은 좀 씁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가 노란 색깔 나고 이게 다 허열로 인해서 열이가 몸속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나타난 증상이죠. 예? 그리고 각종 이런 약을 먹어도 엄청 불편해하고 약이 먹어도 별로 효과를 잘 못 봅니다. 결국 쨍하면 무슨 뭐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물체가 자꾸 보이는 것 같다. 누구 나를 떨구는 것 같다. 자꾸 의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매번마다 소변 누울 때마다 소변 누고 나면 자꾸 머리 아픕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예, 나는 혈백강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2: 예, 나는 당뇨병을 앉아서 24년 됐어요. 그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높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혈백강을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내 혈압이 높은 지 25년 됐습니다. 현재 혈압이 지금 정상입니다, 선이.
1: 네. 따로 예, 예.
2: 예, 그래, 당뇨 수치는 내가 원래는 당뇨 20년 전에, 이로수도 아마도 이제 오라니까 어땠어. 그 세타에 물난이 와서 이로수를 맞으니 그냥 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로수를 맞으니까 10전에 깨에 그것도 6전이고, 그 다음에 공부 후에 깨 9점 없냅니다. 지금 한 정서로 돌아왔습니다.
1: 네, 그렇죠. 예, 예. 다 좋아졌죠.
2: 그리고 예. 참도 좀 저장이.
1: 네.
2: 그리고 원래 이 소화기에 나빠서 당연히 그냥 좀 영 설사 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보다 설사 안 나가야 한다. 예.
1: 네.
2: 야, 영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내가 동행한 지 몇 달 전입니다. 근데 그때 전화 드려도 전화가 통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이 전화도 못했습니다. 다수리.
1: 아, 예, 예.
2: 예.
1: 여러분 그러면 또 통합니다. 그리고 2880018이라는 게 이게 쇼링통 그 호흡화 돼가지고 소리 아예 걸리게 되면 앞에다 링스 산산 하게 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예.
2: 예,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2: 그 관련된 요즘 너무 오라니까 간이 콩이 나빠지면서 이런 면에서 다 그랬습니다. 뭐 소변도 뭐 무지개 백혈구 근데 주변에 다른 딸의 검사님 모든 게 다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예.
1: 예.
2: 이게 이 세배강을 정말 선생님 강의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효과도 빠르고 정말 혈압이 저도 잘 됐습니다. 내일 정말 혈압 다른 약물들이 홍성 같은데 굉장히 이거 먹고 두 달, 석 달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 먹습니다.
1: 그렇죠. 예.
2: 야, 정말 기적입니다. 이 혈압약을 정말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괜히 먹지도 않고 좋으니까 예.
1: 예,
2: 선생님, 좋은 약 아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겠습니다.
1: 예.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영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영 간단한 일인데, 그저 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걸 되새기고 또 자꾸 해석하고 복잡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 유상페입니다. 평상시에 자꾸 우울해있고 생각이 많고 하게 되면 피를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혈액 속에는 혈소파 있고 그 다음 황혈구 있고 그 다음에 또 백혈구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액 속에는 혼이 있고 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라는 거는 사람이 포리, 그러니까 결단성이 있는가, 담이 있는가, 이걸 우리 포랍니다. 그건 폐기가 막 약해진다 할 때 이런 포가 없어집니다. 그럼 자꾸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우울해있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은 간주 혼이랍니다. 혼이란 게 뭔가? 기실은 우리 평상시에 잠 잘 못 자거나 꿈이 많거나 예 무슨 그 자꾸 뭐 자기 막 날아댕기는 같거나 예, 어디 높은 곳에 뚝 떨어지는 같거나 예, 이게 잠 잘 때 이게 잠 제대로 못 잠기죠. 그래서 우리 혼포 이것이가 제대로 안 된다 할 때 이거는 중에서는 간하고 피를 보는 겁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도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황진산 타일 같이 씁니다.
1: 네. 예, 예.
3: 이 두 가지 약을 쓰기 전에는 혈압, 혈탕이 높았습니다.
1: 네. 예.
3: 혈압이 높아서 어떨 때는 180으로 너무 올라갈 때도 많았습니다.
1: 네. 예.
3: 그래 혈압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어제 몇 년 동안은.
1: 네. 예.
3: 이 약 쓴다 못해 혈압이 온정되니까 난 정신하고 머리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네.
3: 예, 혈당도 우선 다 평상으로 정상 수치로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우울증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약 쓰기 전에는 머리 많이 아프니까 난 머리 엄청 빠졌습니다.
1: 어.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머리도 빠지지 않고 빠졌던 머리 다 올라오고.
1: 그렇죠.
3: 머리, 예. 예, 머리 검은 머리 많이 올라왔습니다.
1: 네.
3: 사람들 저를 보고 있으니 이 머리 검해진다고 모두 말합니다.
1: 네. 그럼 젊어 보이죠.
3: 예, 예. 이 약이 머리하고 심장에는 최고입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심장도 아이도 안 돼. 지금은 심장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 직접 우리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혈압을 직접 조절해 줄 수 있다. 예, 우리 이 황진산타이 쉐베캉 이 약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이 약을 계속 쓰자고 이 약을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쉐베캉이 우대 활동 제일 크게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게인데 이 활동 지난다면은 이 값이 없습니다. 지금 398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도 얼마 많이 드립니까? 그래서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4: 이 혈배강 이야기 내 3월달에 한번 들었습니다. 방송하는 거 아주 방송이.
1: 네.
4: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도 아이 치고에 내가 장기 환자니까 약을 많이 먹어봐도 그렇게 썩 좋은 거 모르겠더라만 죽지 않고 예전 그 약을 먹고 살았는데
1: 네.
4: 근데 이 약이 마음에 와닿아서 무슨 말이 마음에 와닿았던가 하면은 이 약을 구급약으로도 쓸 수 있고 치료제도 쓸 수 있다 이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야.
1: 네.
4: 그래 내가 계속 구신제를 가방에 엮고 다니는 길로 가다도 이제 물고 다니는 사람인데
1: 네.
4: 이 약을 전화도 아이 치고서를 단판소 약국에서나 섰단단다 일경영이 팔에다가
1: 네.
4: 그러니까나 아, 두 시간 지나 약이 왔더라 말인다.
1: 네.
4: 그래, 4월 1일 날부터 이 약을 먹었는데 어서는 6살 거의 됩니다.
1: 예. 아, 예.
4: 4월 1일부터 먹어서는 9월 달이 절반 넘었으니까나.
1: 네.
4: 그런데 이제 이거 약 뭐 이전에 다른 심장약 많이 먹어도 그냥 다리 붓기고 다리 붓긴 또 서변 약을 먹고
1: 그렇지, 리노제를 쓰고
4: 예. 하루하루씩 제구씩 약을 먹고 병원 약도 계속 먹습니다. 말 바른 대로 잘
1: 먹고 네.
4: 그래도 원치 않고 하던데 이 약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서 전화 치과 두 시간 만에 약이 왔더라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부터는 다리 붓기던 게 아예 붓긴다. 지금 그 후에는 한 번도
1: 네, 붓기지 않습니다. 심장이 좋아지면 네, 붓기지 않습니다. 네,
4: 6살 채 먹는데 다리 한 번도 아예 붓기고 그 다음에 변비 있던 것도 변비도 좀 나사져서 이렇습니다.
1: 아, 예. 예.
4: 그리고 위 나빠가지고 자꾸 발산하고 얼른 개구야 밥을 바로 못 먹고 그냥 살았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위가 좀 좋아지니까 예.
1: 네, 예.
4: 밥은 잘 먹습니다. 예, 맞다.
1: 예. 소화 잘 되죠.
4: 예, 이래 두루두루 이래 하니까 그래, 혈압도 없으면서 이 약을 먹고 나서 그 한 열흘 해야지 아이 먹어도 괜찮더라 말입니다.
1: 네.
4: 그래 제가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증세 있으니까 지금 혈압약을 먹는데 요새 이만 먹어서 내 혈압약 거의 끊을까 생각한다 말입니다.
1: 네,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내 하도 내가 먹어서 좋으니까나 다른 여러분들이 나 같은 정황이 있게 되면 좀 잤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내 오늘 말.
1: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4: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네.
4: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예.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관심병으로 진단받고 예. 그냥 약 먹던 사람입니다.
1: 아, 예.
5: 몸에 그래서 이 관심병이라는 건 지금 노인에 많이 있는 병인데
1: 맞습니다.
5: 영 항상 숨이 차고 그래서 조금 움직여도 땀이 줄줄줄 흐르고 예, 뒷단들이 폭적해서리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나고 해서 사람 영 정말 애나다 해서는 말 못합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보면 또 예, 혈압이 또 어떤 때는 180씩 올라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뭐 혈압이 올라갔을 땐 정말 하늘이 노란 게 막 죽을 것 같이
1: 네.
5: 그 이름에 따라서 또 영역도 또 나빠지고 지금도 이래 한쪽 걸음 보면 이 봄은 다 읽을 수 있는지 쓰다가 아무것도 깜짝깜짝 잊어지는 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1: 네.
5: 그러니까 역시 영 이런 형사이 됐는데
1: 네.
5: 이 약에 내가 어제는 한 반년 먹었습니다.
1: 네.
5: 그래 한 반년 먹고 나니까 영이 심사에 지금 예 많이 좋아진 게 알긴다 말입니다.
1: 네.
5: 그리고 땀이 그렇게 줄줄줄줄 나던 게 잔들이 그렇게 적지 않고 예. 영 그다음에 맥이 없고 하던 게 맥이 나고 그다음에는 저 밥도 많이 먹게 되고 예. 집이 5층인데 올라가고 내려가 하는 게 이산만 많이 났단 말입니다.
1: 네.
5: 게 이런 이래가 또 우리 영감도에 이전에 중풍 맞았던 사람이 돼서 그래서 발다리가 구글다고 말씀도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움직임이 정말 온전치 못하고 이래서 영 그래던 부위 같이 먹었단 말입니다. 예.
1: 네.
5: 그러니까 혹시 아바이도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그래하면서
5: 그러니까 혹시 네. 이 약이 정말 이 약을 700명이 이 약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약이라는 게 정말 좋긴 좋다는 거네. 여기서 정말 절실히 느꼈단 말입니다.
1: 네.
5: 우리 아바이도 지금 얘 또 내가 같이 5층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5: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생각해서 이 활동 정말 잘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 약을 더 싸서 예. 많이 먹고서리 오래 그만 편안하게 90살까지 살자고
1: 네, 생각합니다. 이런 시월에 정말 예, 아프지 말고 그렇게 예, 산다는 게 대단히 행복한 거죠. 예. 예예.
5: 90살까지 제 살로 밥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살아야 좀
1: 그렇죠. 예예예예.
5: 예. 예, 예, 예. 이런 좋은 약들 선생님 많이
1: 예, 예.
5: 발전해 주시오.
1: 예예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시스딜이랍니다. 시스딜이라는 게 이게 뭐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꾸 격동해하고 실콩이라는 게 뭔가 자기를 공절할 줄 모르고 암말이나 막 하고 예,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 금방 깨거나 면목이 익혔는데 예, 그 사람과 무슨 말이나 다 합니다. 제 집에 이름 뭐 조금 자기 남편이 어떻고 무슨 나 별난 말 다 합니다. 예, 이런 게 뭔가 부비친수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몽땅 시스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은 맨 그것은 신경계통 질병이다 하는데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 해결책이 없죠. 예,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왜서 이런 병이 생겼는가. 기실은 우리 폐하고 간, 특히 우리 간이라면 지방간 있는 사람들을 꼭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간 한내근에 지방간인데 뭐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기실은 지방간이가 대단히 엄중한 게입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간이라는 건 중에서는 간장수입니다. 피를 저장해두는 창고죠. 그러면 피 안에 아까 뭐 있댔습니까? 혼포라는 게 있습니다. 기실은 혼포라는 게 사람이 이런 정신 방면에 이

0: 이런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정신병 환자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무슨 몽땅 전신 검사를 다 해서 수치가 다 정상 돌아왔대서 사람이 정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게 말하게 되면 바깥에 그 정신병 환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신병 환자는 정말 10년 동안 바깥에서 막 쓰레기 거기면서 주사 먹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 한번 검사해 보죠. 모든 수치가 다 정상 나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중에는 꼭 혈액 속에 혼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간경화 왔다 지방간이 생겼다 하게 되면 간 안에 이런 피가 제대로 들어 못 갑니다. 그러면 혼포라는 게 제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肺破不守 그 다음에 혼부구이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면서 이학상에서 이정이라기 생깁니다. 예, 그러면 엄중한 사람들은 예, 소변 넣을 때 자꾸 머리 아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좀 경화한 사람들은 예, 소변 넣을 때 자꾸 귀에서 무슨 바람 쏙쏙 부는 것 같습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예, 이게 다 그 뭐인가 우리 지금 이 허혈 그러니까 허혈이라는 게 뭐인가 피가 모자라게 되면 사람이 허혈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허혈이라는 게 자꾸 머리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변 넣을 때는 힘을 아래다 뒤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위가 텅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올라 못 가고 맨 허혈만 울러 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런 사람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SD1이라는 게 뭔가 정서 조절이 안 된다. 맨 안에 막 신경질을 쓴다. 이게 다 허혈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가 모자란다 할 때 허혈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또 소변 넣을 때 소변 빨리 넣을 때 사람이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바이허빙이라는 거는 전신에 무슨 원인이 없이 병원에 가 검사는 다 해봤지만 모든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기저기 영 불편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막 신경질도 나고 말하기 또 싫어하고 그리고 또 밥 먹기도 또 싫어하고 이러다가 몸이 점점 약해지고 밥맛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밥맛은 있다 하는데 뭐 냄새 맡으면 막 올라온다 이런 현상 나타나죠. 이게 몽땅 바이허증. 그리고 바이허증 모두 네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한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내가 약을 잘못 썼다 할 때 어떤 첨약을 써가지고서리 땀을 팍 내게 하는 첨약을 너무 많이 썼다 할 때 이런 현상이 바이허빙이라는 게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우궁샤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자 변비 때에서 설사하는 약을 들다 먹었다 할 때 이러면 몸속에 물이 또 대량적으로 빠집니다. 이래가지고 나타난 증상. 그 다음에 배우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안에 소화못된 음식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첨약 먹어서 막 토하게 하는 이런 약을 먹었다 할 때 너무 토해가지고 몸속에 또 이런 물이 빠져서 이런 바이허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허빙이란다 할 때 몽땅 우리 근원을 찾는다 할 때 심장, 폐, 그 다음에 간 이 세 가지 장기를 집중적으로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내 혈액왕을 좀 내 호전된 반응하다고.
0: 예, 말씀 주세요. 예.
2: 내게 중추 맞았는데.
0: 예.
2: 발을 걸지도 못하고 아주 출입도 못했습니다.
0: 예.
2: 그게 그 약 먹고 지금 아주 출입하고 화장실도 나절로 가고.
0: 네. 예.
2: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지금 요실금이 있었어요.
0: 예.
2: 요실금이 있던 것도 어느 때 없어진 것도 몰라요.
0: 아, 자연적으로 좋아졌죠. 예.
2: 예. 그래 어찌 좋은지.
0: 네.
2: 예. 그리고 예. 그런 어쨌든. 말이 다 매일 이렇게 뜨둑뜨둑하게 하듯이 네. 식으면 괜찮아요.
0: 지금 언어 잘 되지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 너무 좋지.
0: 네, 우선 알아들을만 하지요. 예. 옛날에 알아듣지 예. 못했지 않습니까? 예.
2: 그래, 이런 거지 반가운지.
0: 네. 예.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우리 황진수안타이 이것이 나옴으로써 대박이 나는 겁니다. 황진수안타이는 펜탄푸엔왈입니다. 예, 반신 못 쓰거나 단활 왔거나 그 다음 거기다 공론수치에다 언어장애 말을 못하거나 그 다음에 반신 불수 왔거나 예, 그래서 또 이런 입관운이 빗들어 올라갔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게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산과들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한동 해작사 리하수 작곡의 빨간 단풍잎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잎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웃음 있는 것에 행복이 있고 웃음 있는 것에 사랑이 있습니다.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김문호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조령 작사 류현근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잊을 수 없는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노래한 가요.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나 합방전력 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양광에너지주파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훈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에너지축적발전소, 중저 왕청 그리드형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영정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조체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있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토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 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도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 법규 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업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결의에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고속철도역 진입 통로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갖고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지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정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길서역, 훈춘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 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살려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 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화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2: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민족단결진보선전진지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단결진보선전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형식을 혁신하며 선전복음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단결이야기와 변강발전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송 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10월부터 우리 조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 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김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 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0: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 지구의 마른 풀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 사용 행위가 산림 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2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철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을 하고 방화선전 교행을 잘하여 산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산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산림방화 진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산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1: 퇴역군인 봉사보장선진단위 및 인물표창대회가 근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몽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보장 299개 선진단위와 396명의 선진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보장 선진단위로 평이됐습니다.
0: 연길 위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1: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공익예술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도각을 추가로 드립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이중명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시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제가 그냥 반복해주지만은 이번 활동이 특집이라 하게 되면 우리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동해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이런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을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42일 동안 최저온에서 우리 발효해가지고 중약의 효과를 30배로 제거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의 우리 약이란 것이 그 순수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 100%의 순수 표준 질량에 도달할 수가 있고 8배의 정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을 계절이 와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폐라든가 신장 기관 증상 예, 그걸 원인으로 해서 기관점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오랜 기침 잘 낫지 않는 이런 병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이 허약해가지고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감기를 그냥 하시는 분들 만성간염이라든가 혈하고 기부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역시 우리 이런 증상은 모두가 동충하초에서 그리고 우리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에게 되면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죄송합니까?
1: 예.
0: 그렇죠.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예, 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어보니 예, 확실히 약이 좋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맞지요?
2: 예, 정말 좋습니다. 에, 동충하초는 예, 아주 신기한 약으로서 예, 서당고원이 예, 그 눈 꼭대기 4,500m 꼭대기에서 예, 자라는 약이라 예, 여름에는 풀이고 동삼에는 벌레로 자라는 예, 이런 신기한 약으로서 예,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지요.
2: 그리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또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그 효능이가 30% 높다고 하니까 예, 더욱더 좋습니다.
1: 맞죠.
2: 저는 예, 저는 예, 예 처음부터 예 하루에 한 번씩 예,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 오늘날까지 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효과가 예 매일매일 더 좋아집니다.
1: 맞죠.
2: 예. 그리고 예. 저는 원래 혈압이 예, 예, 정말 예 저혈압이어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2: 예, 저혈압이었는데 예, 저혈압이 내려간다 하면 예, 죽을 맥도 없고 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에 아, 아프지도 않고 해서 병원에가 검사해 보니까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양 조절이 잘 됩니다. 저는 예, 심장이 나쁘고 피 나쁩니다.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침침해서 예, 어떤 때는 예, 가슴을 쥐뜨고 이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예, 피가 또 나빠가지고 예, 왼쪽이 나쁩니다. 길에가지고 예, 아프다 하면 예, 막 그저 예,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이랬댔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두 달 먹으니까 예, 가슴이 침침하던 게 예, 시원해지고 예, 피가 아프던 게 예, 심장이 좋아지고 같이 예, 좋아집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예, 예, 심장하고 필레서는 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 아주 예, 지금 어, 가슴이 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 허리 다리가 예, 아파서 요즘판 투춥니다. 그래가지고 예, 다리 내리저리다 하면 예, 에, 발꼬지에 다 아프고 예, 발이 마대고 걸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 몇십 년을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춤도 많이

0: 갖고 일하는데, 예, 뭐,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동성하차 발효부는 먹기 시작했는데, 예, 처음에는 모르겠던 게, 예, 숙달 먹으니까, 예, 발이 시리던 게, 예, 해결됐대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던 게, 예, 발이 마디던 것도 해결되고, 예, 이래서, 예, 차츰차츰, 예, 지금은, 예, 다리 안 아픕니다.
1: 맞습니다.
0: 옛날에는 아파서 다리에다가 파스로, 그저, 배에, 예, 저, 뭡니까, 조이로 붙이듯이, 예, 붙여가지고 다니고 일하는데, 예, 지금 그게 다 쓸데없습니다. 예, 하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 이 동충하초란 이 약은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내 길에 기대합니다. 예, 연세 있는 사람들이 예, 젊어서 예, 다친 게 다 늙어서 그게 예, 나고 이랬는데 예, 결국은 예, 동충하초 발효부는 먹으니까 예, 이전에 그건 안 아프던 예, 체질로 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래서 예, 우리 늙은 사람들은 예, 정말 이 동충하초가 예, 아주 좋다는 거 예, 내 말하고 싶으면서 예, 나는 예, 지금 3년 동안은 계속 먹고 있지만 예, 앞으로 예, 장기적으로 계속 이 약만 먹을 예사입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그래 선생님 좋은 약을 이렇게 앞선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이번에 예 우리 할도에 하도 좋으니까 예 아우가고 또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이 차례 연결하십시오.
0: 예예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2: 네,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예, 동통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난 예, 이 당뇨를 오래 해놓으니까, 예, 이 신염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다리가 이 말초 신경염이 와서 리고도 시리고 저리고 마하고 마지막에는 예, 앉았다 이러도 못 났습니다. 나무 다리 같아서, 예. 다리 있는 게 미래 감각이 없고, 그것도 이렇게 마음 쭉 밑으로 번져지는 것처럼 이래고 그래서 꼼짝 못했는데 이 동통하초로 예, 이거 어떻게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방송 오래되게 선생님이 알아듣기 허락이 강의를 했으니까 이 동통하초로 접해서 썼는데 용 좋습니다.
1: 맞지요.
3: 그 다음에 합병증이 몸에 들어서 골똘했단 말입니다. 예, 소화에 되지 고혈압이지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나 빠지지. 아이고, 어느 거 치료로 병원 가게 되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가야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오면 또 한 열흘 있다가는 또 병원 가고 이랬습니다. 이랬던 게 이 동통하초를 시작했으니까 제 처음에 위 좋아지더라.
1: 맞죠? 예.
3: 예, 위 좋아져서 소화 잘 되고 속이 쑥 풀리는 것 같았던 게 그 다음에 이 심장이라면 그렇게 그도 예, 어떤 때는 통수에 나고 집단들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또 거기 나서면 숨이 또 가끔가다 끊어지는 것처럼 예. 정신이 그 일에 되는데 그 정신이 많이 좋아진다.
1: 맞습니다.
3: 예, 통증이 없어지고 숨이 끊는 정신이 많이 없어지대. 그 다음에 폐에 뭐가 돼서 가래 그런 하고 이발이 그래서 항상 말라들어서 그냥 뭐 먹으면서 살았는데 목이 아예 마르지 목에 가래 없어지지 기침 아예 한다.
1: 맞습니다.
3: 이것만 신기한 약재다야. 이 동통하초 쓰고 이렇게 심장하고 폐 좋아지니까 앉아서 걸지도 못해도 그래도 영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풀리기 시작하던 게 이 아래 하체가 예. 어쨌든 배꼽 아래는 차설이 냉돌이 됐는데 옹기돌기 시작하면서 예. 그 조리던 게 또 많이 좋아지고 나무다리처럼 그렇던 게 따디게도 딛는 감각이 있고 예. 용 좋습니다. 그랬던 게 그다음에 소변이 지워 나가면서 예. 소변이 나가니까 몸에 붓게 된 게 쑥 빠지고 예.
1: 맞지요. 예.
3: 그다음에 그 다리가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예, 이렇게 좋은 약도 있구나 이러면서 예. 지금 그도 모두 예, 오랫동에서 리그도 어디 가는가, 세사 가는가 했더만, 어떻게 무슨 양수도 이렇게 일어나는가, 모두 나가면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예, 매일매일 그래서 동통하초를 쓰면은, 하루에 동안 한 번 딱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0: 그리고 그도 예약을 먹고 나가 운동하고 들어오고 강한 길고도 쉴새 없이 했습니다. 그도 옛날 찬바람만 맞은 간 길에서 바깥이라는 거 금번산 나도 못 갔는데 지금 나가 운동하고 와도 이 지금 가을 날씨 차가 봐도 감기다 한다.
1: 맞습니다.
0: 예, 어쨌든지 황제들이 쓰던 약이 다르고 예, 이 동통하토 정말 예, 발에 지켜서리 30배의 효과 높다는 이런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예, 그렇게 빠르기도 하고 효과도 어떻게 좋은데 내게 이 당뇨 합병증에는 약이 없어서 예, 약이 들지 않아서 수태고사했는데 지금 수탄양 써봐야 되는 게 이번에 동통하토에서 지금 예, 두 번째 생명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지, 예.
0: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예, 혈압도 조절 잘 되지, 혈당도 조절 잘 되지, 혈지도 조절 잘 되지, 뼈 아예 아프지, 그래도 예, 일신이 그만하느라 무슨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약은 있는데, 우리 활동마다 참여를 해서야, 또 가격이 저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요.
0: 예, 오늘 이 나다 아홉가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지금 동청하초를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이 혈압도 들다 해지고 자꾸 감기를 다루라고 체름도 자꾸 왔다 가고 그다음에 관심도 있으면 신유도 골대고 특히 밤에 소변 탓수가 특별히 다가가서 이래서 내 지금 동충하도록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많이 나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1: 맞지요
3: 혈압도 들다 해지는 것도 많이 낫고 지금 자꾸 감기라든 게 지금 감기라 한다 지금
1: 맞습니다
3: 체름도 자꾸 오른 것도 좀 많이 낫고 특히 밤에 소변 탓수가 잦은데 이게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번에 활동 특별히 좋을 때도 9강 정도 배달받아 장기적으로 좀 오래 좀 쓰자고 됩니다 이거.
1: 그러십시오 우리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들 소변 탓수로 인해서 밤잠을 잘 자지 못하던 분들 모두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기회도 우리 활동할 때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왜?
1: 예, 그러십시오.
4: 왜?
2: 말씀하세요.
4: 예, 저, 뭔가, 내 좀 물어보죠. 내 지금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이번에 2층 하고 나서 좀 맥이 없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 저기 뭔가 그 안지산 커프웨어를 쌌단 말입니다 안지산 커프웨어를
1: 예.
4: 그거 먹으면 이 약 먹어도 됩니까?
1: 이렇습니다 이제 돈 썼는데 시간 간격을 조금 두고 쓰십시오 예?
4: 예?
1: 시간 간격을 조금 두고 쓰십시오
4: 어 그러니까
1: 예.
4: 그러니까 이건 치료제입니까? 무슨 보건품입니까?
1: 어느 걸 그럽니까?
4: 동충하초
1: 동충하초 치료약입니다 예
4: 치료약입니까?
1: 예.
4: 어. 그럼 무슨 뭐 혈지, 빵콰이라 있는 것도 다 됩니까, 그게?
1: 손님 지금 약을 쓰고 있습니까?
4: 아주 예, 싸긴 쌌습니다, 저번에.
1: 아, 쌌으면 어, 예?
4: 그것도 요 시간에 쌌습니다. 이제 한 2, 3일 전에 쌌는데 아주고는 아예 씁니다. 지금 무슨 한 2, 3일도 있다가 그 이따가 약 맞아 먹고 먹을까?
1: 아니, 같이 생각... 쓰십시오. 지금부터 이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무슨 그 방송 듣고 또 샀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님 이야기라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네. 지금 많은 병들이 다른 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어제 내색이시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에 그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아가지고 치료랑 네.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했으니 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쌓아놨는데 빨리 쓰십시오. 예.
4: 어,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 난 무슨, 뭐, 혹시, 뭐, 저기, 과민이나 이런 건 없죠, 예?
1: 없습니다, 예. 어제는 이게 7, 8년 되는데, 무슨 이 약 써서 과민이 왔거나 부작용이 왔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4: 어, 그래, 예. 글쎄, 네, 조금 상세하게 또 물어보나. 나는 그, 좀 맥이 없고, 좀 그렇단 말입니다.
1: 맥이 없는 분들 꼭 해결됩니다.
4: 뭐 심장도 조금 그렇고, 못하고.
1: 그러니까 몸이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맥이 없는 분들, 예? 우리 중에서는 다 기부적이라는데 이 기라는 거는 내가 소화계통이 좋아서 예? 내가

0: 위가 좋고 비장이 좋게 되면 이게 맥이 없는 증상이 인차 해결됩니다. 예, 쓰십시오.
1: 예, 이거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 먹으면 어쨌든 무슨 게나 다 좋겠죠.
0: 그냥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한다 말입니다. 오장육부란 예. 걸 알죠? 예? 예.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100여 가지 증상을 다 같이 치료해줍니다.
1: 고래 꺼도?
0: 예, 머리도 손님이 하고 쌌으면 좀 들었겠는데 머리에 피곤급이랑 되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 나지 않거나 이게 다 해결됩니다.
1: 예. 그러니까 혈지약이라면 이거 먹기 시작하면 혈지약이라면 먹을 필요 없겠습니다. 예?
0: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있으면 그냥 뭐 돈 쓴 건데 써도 되고. 예.
1: 아니 그거는 뭐 누꼬리까나 무슨 써도 되고 알수 예. 무슨.
0: 그러시죠.
1: 혈지약은 또 먹다가 또 저기 뭐 지금 아이 먹으면 또 뭐 더하다 하고 또 그런 말도 돌 걸래.
0: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심혈관 다 치료한다는 것이 삼고증에 예, 이걸 다 같이 해결해 줍니다. 혈지가 높거나 혈성도가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네.
3: 예,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하려고요. 아, 지금 저희 딸이 이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반을 먹으니까 좀 지금 시작해서 조금씩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내 문의할 거는 다름이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이니까 이거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몇 달 먹고 또 끊어야 되는지 그래서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4: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 50입니다.
4: 아, 50이면 요즘 다 어른인데 그러니까 그 예, 요즘 50대 우리 가까이 한 30대부터는 원래 이렇게 복원이란 걸 해야 되는데 복원하지 않게 되면 일반적으로 30, 50부터 시작해서 뼈랑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선 50세가 되게 되면 또 우리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40, 50부터
3: 우울증을 내서 지금 약 쓰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40, 50부터 50, 50세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우울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불쇠로 열이 나거나 불쇠로 식어간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 발다리가 아프거나 이 심내혈관병이거나 이 다 옵니다. 근데 병원에가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일반적 여성분들이 그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영 아주 그 불편하고 몹쓸 병이 걸린 것 같은데 또 병원에 가면 검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나 오는 분들 많은데 내가 몹쓸 병이 걸렸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냥 써도 일 없습니다. 우선 50대, 60대 되게 되면 우리 그 기능이란 게 다 하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그 자유능력이란 게 있게 되면 약을 먹지 않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자기절로 병이란 게 나아지는데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유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서 내가 지금 그 증상이 우울증 증상이 좀 중하다면 두 봉지

0: 그렇죠. 그것만 예. 해결되는 거 아니라 예. 어떤 기능이란 게 그 약해지는데 여러 가지 예. 병들이 다 같이 나아지는 어떤 그날이 되면 요 가을이 되게 되면 면역력이 낮은 분들 감기도 오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예. 좋아진단 말입니다. 예.
1: 예.
0: 쓰게 하십시오.
1: 다른 병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은 많이 썼는데 되지 않고 하니까 이건 마지막으로 이 약 써보자 해서
0: 예. 갱년기가 오게 되면
1: 그치 보내다 말입니다.
0: 갱년기가 오게 되면 온몸에 무슨 병이나 다 오기 시작됩니다. 뼈도 아. 아프고 뼈도 아프고 심혈관 병도 오고 예. 예, 이렇기 예. 때문에 그것이 나아진다 한다면은 한 봉지씩 예. 그냥 해도 됩니다. 예.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년 내 그냥 먹어도 괜찮겠죠?
0: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예. 예.
1: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 균분에는 우리 암세포에 저항하고 종양이 산상을 억제하고 우리 지금 그 암진단을 받아가지고 활혈하거나 박혈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엄중한 병치료에 쓰이고 있는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 좀 엄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약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 이런 물질이 들어있음을 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는 300여종의 충초소라든가 활초소, 활초다당,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셀린 등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우리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100가지 증상들을 모두가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신장하고 방광의 화합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나타나는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신속의 신염은 최종에는 발전해가지고 지간이라든가 뇌수단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만성신공농불진 그리고 쇠갈이 나타나거나 노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야 되지만 우리 노독증까지 오게 되면 투석하게 되는데 이 투석 우리 한 줄에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생활 유지량이 하강되게 되는데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지간이라든가 뇌수단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를 투석하는 이런 차수도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편이 나타나는 것은 수종, 붓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한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주의하고 면부에 수종이 있고 오후가 되게 되면 수종이 하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빈혈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말에는 말의 중요성과 관계되는 속담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크게 작은 언쟁과 모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과 성격이 운명이 돼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 생각과 말이 결국 내 삶을 결정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안다면 말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입으로 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독이 될 수도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개였던 대로부터 때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바꾸는데 서툰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동에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 내가 원하는 진짜 나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얘기한 마셜 골드스미스, 마크 라이터가 쓴 트리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 즉 행동 변화의 방아쇠로 되는 트리거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 더 나은 나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의 물은 변하지만 물 속에 있는 바위는 그대로듯이 우리는 부단히 변하는 상황에 직면해 본성은 바위처럼 쉽게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도 그 변하지 않는 천성 중의 하나인데요. 노력은 그런 천성을 깨고 만든 행동의 결과이며 성공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깬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른다거나 보다 혹자는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컨대 흡연과 같은 나쁜 버릇을 버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요? 암의 위협, 사회적 압박과 눈치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 중 3분의 2는 단 한 번도 금연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변화들이 트리거를 만듭니다. 트리거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며 예기치 않게 나타납니다. 트리거는 행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트리거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 즉 행동 변화의 방아쇠로 되는 트리거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 더 나은 나로 바뀌게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얘기한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작자는 우리와 환경 사이에 전쟁이라고 이를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은 환경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운에 맡기지 않고 환경을 적응, 변화시키는 훈련을 통해 나아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트리거는 어떤 특점이 있을까요? 트리거는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으며 내부적일 수도 외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트리거는 의식적일 수도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경려해 유지 확장하도록 만들지만 단념의 트리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책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트리거가 생겼다고 인생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충격으로 인한 변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는 당장은 눈에 띄지만 지속성이 약합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견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가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각자 자신만의 트리거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트리거가 돼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에 모든 것을 걸고 100%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투입한다면 우리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 우리의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통찰. 이상 마셜 골드스미스와 마크 라이터가 쓴 트리거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가기 위해 다들 밤낮을 잇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몸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영양분의 보충으로 기력을 회복해주는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오리 고기는 기운이 없을 때 섭취하면 좋은 음식 중 하나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A가 풍부해 근육과 원기 회복에 탁월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또한 좋은 단백질 원으로 기운이 없을 때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는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구르트 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뇌 영역의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운이 없거나 다운될 때 요구르트를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는 좋은 에너지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B6은 에너지를 연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운동할 때 근육 경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은 신경세포 조절을 도와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건강은 꼭 챙겨야 하는데요. 계속하여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분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해 기운이 없을 때 섭취하면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또한 포도당, 과당 등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복분자는 차나 잼, 소스 등으로 활용해 요구르트나 우유와 곁들여 먹으면 좋고 남성에게도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속의 장어라고 불리우는 마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마의 성질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아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의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끈끈한 액체는 유벽에 붙어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위장세포의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마에 함유된 디오스게닌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으로 변화돼 몸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갱년기의 호르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증상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기력 회복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딸리는 느낌이 든다면 자신의 몸을 위한 영양 충전 밥상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얘기한 마셜 골드스미스, 마크 라이터가 쓴 트리거,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말들도 사랑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홍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메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홍군은 서장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흐지부지 싸우면서 길만 내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였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이다. 멀리서도 도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기물에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도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곳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에서군. 금은 보호화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주황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흗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로화, 중로화, 하로화로 나누어졌는데 저마다 산 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중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 이제는 너나 없이

긴 살자루를 허물벗은 뱀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물에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기무례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기무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었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우래는 이 말을 찡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사무장은 힘없이 쪽걸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황정치위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굶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됩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마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 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김오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임을 하였다.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절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영장동지!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만한 기름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깔깔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로야 한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사린다고 여길까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야 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0: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난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죄고 있자니 마음이 칠할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구 나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 같지를 않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 동지, 우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우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 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우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강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네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우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 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우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봤자 어려움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상급에서 기관의 사람들을 모두 내려보냈거든요.
1: 양식? 양식을 어떻게 마련한다 말입니까?
0: 역시 백성들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분위기요?
0: 김우래가 쓴 웃음을 지었다.
1: 싸우려면 어서 싸우고 가려면 어서 가야죠. 하여간 이 재수 없는 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근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0: 중앙정대분들은 송분을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분을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1: 일사방백군이 한데 모이는데 송분 하나를 쉬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0: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앵도 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0: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을 갖고 뭘 그럽니까?
1: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0: 가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1: 봉준은 정말 잘 먹는군요.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0: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키무리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1: 영장 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딨지?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아, 어서 가봅시다.
0: 리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산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1: 저 집입니다.
0: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노인은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2: 어르신, 안녕하세요.
0: 리앵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앵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2: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홍근입니다.
0: 그리고는 팔각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1: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0: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따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지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예. 한 번 더 늘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요. 또 잠깐 자리를 비우지 않던데요.
1: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그럼요. 아, 예. 네. 사철가를 배우고 있어요. 사철가. 예. 인생의 사계절을
1: 그렇죠.
0: 또 함께 우리 인생도 사계절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뭐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사계절 다 사랑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안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러니까. 다. 예.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이 곳에서 네.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 그렇죠.
0: 내내 여름만 있다면 그렇죠. 겨울이 너무 그립겠죠.
1: 그렇죠. 하얀 네. 또 은백 세계의 네. 겨울을 봐야지 또
0: 그럼요.
1: 그, 또 맛이죠. 그때 가을이라 해서 쓸쓸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또 단풍을 또 언제 또 보겠습니까? 가을 아니면 그래서 매 계절마다 각자의 그 색상이 분명한 것 같아서 네. 우리는 그냥 마음껏 보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러면서 네. 가끔씩 사철가를 한 번씩 그렇죠. 꺼내서 불러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고요.
1: 예. 네. 또 슬쩍 한번 네. 사철가를 또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전문 시간에 또 생각보다 조금 또 많이 네. 또 진도를 또 나갔더라고요.
0: 많이 나갔죠. 다 나갔죠.
1: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늦춰서 한번 네. 또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네. 궁금한 점을 꼭 매 시간마다 갖고 오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또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소리를 내셔서 소리를 한번 잘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집이니 이 산 저 산 하나 둘
3: 꽃집이
1: 그러죠. 둘 합 궁 적
3: 분명코 분이로구나
1: 그러죠.
3: 봄은 찾아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0: 한시구나.
1: 그러죠.
0: 내 청춘도 날 버리고
1: 아이씨고

0: 한풍년 전무
1: 아이씨가
0: 가을이 가고
1: 하나 둘
0: 겨울이 돌아오면 악몽 간 천산나라네

0: 싫어구나.
1: 얼씨구.
0: 아, 오정 세월은
1: 그러죠.
0: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흘러.

0: 네 둘, 하나, 둘.
1: 해 한 알 들어줘. 인생이 모두가
0: 그러죠.
1: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0: 그러죠.
1: 걱정 근심 다 제하면 한 40도 못 살 인생 아차.

0: 싫어. 그렇죠.
1: 안 만진 손은 바로 생전에 한 잔 술만도 못 드느니라.
0: 싫어.
1: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싫어. 그렇죠.
1: 가운 청춘들이 안는다.
0: 세상에 너무 잘하셨네요.
2: 다 했어요.
0: 아니 근데 좀 놀랐습니다.
3: 네.
0: 네, 소리를 너무 잘하셔서.
3: 네.
0: 그리고 박이 지금 너무 잘 맞아서 가거든요. 사철가는 사실은 박이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박이 지금 너무 딱딱 맞아가고 반소리 안에서 하는 그 식임새들 소리들을 너무 잘 구사하셔서.
3: 네.
0: 전번 시간보다 또 좋아지셨네요.
3: 그럼요.
0: 이쪽 귀로는 지금 이렇게.
3: 네.
0: 예,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소리를 제가 집중을 하고 이쪽으로는 또 엄일한 선생님 소리를 집중을 하는데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3: 그래요?
0: 예, 예.
3: 바쁘셨어요?
0: 아 제가 예, 나름 그래도 제가 귀가 0.5예요. 이거는 0.5가 아닌데 귀가 네. 0.5라서 아 굉장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지 마라는 정말 개면의 어떤 예,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그 소리를 이쪽 귀로 들었거든요. 정말 잘하십니다.
3: 네.
0: 아유 참. 그래서 좀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걱정을 했는데
3: 네.
0: 오히려 뭐 그만큼 지금 다 되시니까
3: 네.
0: 쭉 지나간 것 같아요.
3: 네.
0: 그러면 좀 궁금한 점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을 좀 짚어가고 괜찮으면 저희가 진도를 좀 네. 나가볼까 합니다. 어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 박은지 학생.
4: 꽃이 할 때 꽃.
0: 예.
3: 마이크 가까이.
0: 아,
3: 하고.
0: 그래요?
3: 마이크 가까이.
0: 꽃이. 아, 꽃이. 꽃이 안 피네요. 그죠?
3: 꽃이
0: 폈다는데 꽃이 안 폈네. 그러면, 꽃 자체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3: 아, 네.
0: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감기가 왔는데
3: 네.
0: 하나 둘 시작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3: 그렇죠.
0: 그 전날에 날씨가 안 좋았거나
3: 네.
0: 뭔가 또 그렇죠?
3: 네.
0: 뭔가 안 좋은 음식을 또 드셨거나 그래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꽃이가 안 된다 그러면 꽃 앞에서 내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3: 산에서,
0: 합니다.
3: 산에서.
0: 그렇죠. 그럼 산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풀지 않으셨는지 네,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랑 이 산 저 산 이제 이건 끝났네. 꽃 하면 연결이 안 되는
3: 다시.
0: 거죠.
3: 아.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산 저 산 하고 호흡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3: 네.
0: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3: 풀면
0: 이 절대 아니라 이 산 저 산 꽃이가 그래야지 안 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4: 이 산 저 산
0: 그렇죠.
4: 꽃이 빈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해결이 됐네요.

0: 그러니까 주말에 예. 숨 쉬지 말고 꽃이 피니 하려자 그러면
1: 아 그렇죠
0: 이산 저산
1: 그렇죠
0: 우리는 이 숨 쉬고 하자 그러니까 예. 예수님 이산 저산 하지 말고 예. 꽃이 피니
1: 그렇죠 그래서 이산 저산 꽃이 피니 그렇게 가는 거죠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2: 그러니까요. 처음에 처음 떼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1: 첫단 주거든요.
2: 예. 그러니까 이산저산 안 되면 아랫부분이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1: 맞습니다.
2: 예.
1: 근데 제가 듣기로 이산저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산저산 멋있게 다 하세요. 그다음에는 꽃이 100% 다 뜨시더라고요.
2: 오, 올라가죠.
1: 예. 근데 예. 꽃이 그러면 꽃이 놀라서 안 필 것 같으니까 이산저산 꽃이 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반가름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하세요.
0: 공룡코 쉬고 범이로구나.
1: 호흡이 가능하시면 이산저산 꽃이 비니 분명코 범이로구나. 호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괜찮아요.
2: 도둑 호흡하세요.
1: 그렇죠. 저희는 거의 도둑숨이죠. 도둑이
0: 설백 설백
1: 호흡을 하셔야 돼요. 예, 호흡을 하셔야 돼요. 원래 올백 1700원이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보는 분들은 호흡을 안 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는 저는 끝 마무리를 조심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 맺는 부분이
1: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깔끔해져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에이. 두의 부분은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시고 혹은 급해지시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저걸 해야지 하는 순간 이제 앞에 것도 놓치고 두의 마무리도 네. 두의 시작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1: 또 안재현 학생은 괜찮은가요?
3: 예프터에서
1: 그렇죠.
3: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예프터 앞에 뭐였죠?
3: 녹음 방조승화
1: 녹음 방조승화시라 예프터 일러 이러죠? 네. 녹음 방조승화시라 녹음 방 악의성 녹음 방조가 아니라 녹음
3: 방조승화시라
1: 방조의 조의 꼬리를 잘라야 승화가 잘 되겠죠. 자
3: 녹음 방조승화시라
1: 승도 승화시라
3: 승화시라
1: 그러면
3: 예부터
1: 그러면 승화시라 하고 호흡을 놓지 말고 예부터가 되겠죠. 예부터 여는데 급하지 않게 예부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자음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이즈가 작기 시작을 해서 예부터가 아니라 예부터 일러 있고 이렇게 가야 돼요. 다 일러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했냐면 옛날에 테이프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게 감겨버리면 아 이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네. 그걸 세세하게 풀어가거든요.
2: 네, 드
1: 그렇죠.
2: 이렇게 가는 거.
1: 절대 예뻐터 이렇게 안 가거든요. 예뻐터 잡고 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바늘구멍을 들어간 다음에 빼는 거죠. 예뻐터 일러 있고 하면 소리 길이 바뀌는데 예뻐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이렇게 되겠죠.
2: 이것도 예.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점으로 갔다가 쫙 늘어오는 부분도 한순간 늘어났다가 딱 그렇죠. 다 걸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아,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예뻐터 이렇게 건너가면 또 안 되거든요. 예뻐터 일러 다 일러 있고
2: 그렇죠.
1: 여름이 가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예쁘터 부분을 한 대도 크게 소리를 해주세요. 자 앞에서부터 녹음방초
3: 녹음방초 승화시라
1: 그러죠.
3: 예쁘터 일러 있고
1: 그렇죠. 이렇게 건너가면 되죠.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4: 있죠.
0: 또 혹시
2: 레슨이에요 이거. 이,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죄송하거든요. 한 사람씩 다 안 되는 부분 빨리 예. 예. 짚어가는 게. 예. 아 그럼요. 이게 단어 한 글자에도 얼마나 많은 학문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0: 예.
2: 예. 그냥 터는 턴데
0: 예.
2: 터.
0: 갔다가
2: 예, 입을 다물었다가
0: 맞아요.
2: 또 인천 또 예, 일로
0: 그걸 또 거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윤성 학생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5: 한로 작품 열한 열한해.
0: 오 좋아요. 열한 해도의 본자체의 또 문제를 찾지 말고 똑같게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였죠?
4: 부작품 한로 상품.
0: 한로 작품부터 자
5: 한로 상
0: 안 급합니다. 할로 예로 예 끝꼬리를 잘 물어야 할로 상 지금 상이 또 급해지는데 할로 상붕 이 아닐까요? 자 할로 상붕 자
5: 유라흔에 또
0: 잘 들어보세요. 할로 상붕 붕이랑 붕 뭐가 다르죠?
5: 툭 떨고
0: 하나는 뚫고주고 하나는 내가 계속 그 잡고 있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5: 떨고줘야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할로상붕 갖고 있어야죠. 할로상붕 아이고 끝났는데 할로상붕 여기다가 티셔 맞춰줘야 요라래 또 이렇게 나오죠. 자
5: 할로상붕
0: 할로로는 입을 담은 발음인데 상은 열어야 되겠지만 똑같게 상붕으로 건너가야죠. 미끄러서 할로
5: 할로상붕
0: 잡아줘. 그렇죠.
5: 열아흔에 또
0: 그렇죠.
5: 세저 할개를
0: 잡아주고
5: 굽히지 않는 황
0: 굽히지 않는 후왕 후왕 후왕인데 지금 황구 그죠? 후왕 자
5: 굽히지 않는 황구
0: 그렇죠.
5: 단풍도 떠온고
0: 그렇죠.
2: 저 우리 김학생님은요?
0: 아이 굽히지 않는 황구 이거 벌레라는 게 이게 잘 불러야겠다. 그래서 황제를 들어가게 되더라면 아 그렇죠. 굽히지 않는 황구 이렇게 하는데
2: 그렇죠.
0: 황구 이렇게 자꾸 아 거기서 꿀팁을 제가 한 번 더 드리자면은 황이라는 글자가 우리 조선 우리 글자로 우리 말로 할 때는 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병금 우리 네. 한어로 쓸 때 병금으로 쓰면 후 앙기거든요. 네. 쓰는 순서대로 해주세요. 황국이거든요. 후앙인데 자꾸 황국 이렇게 한 번에 벌리려니까 나는 네. 황을 한 것 같은데 계속 황 왜 안 되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쓰는 후왕국. 대로 하세요. 후앙 그럼 황국으로 가셔야 돼요. 예.
2: 그렇죠. 황
0: 그렇습니다.
2: 한어도 황이고
0: 그렇죠.
2: 예. 예. 아, 미안해요.
0: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
2: 예.
0: 출처가 여기입니다.
2: 예.
0: 예.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오늘 처음 오셔서 좀 너무 지금 그렇죠. 예. 이제 좀 들으시다가 나중에 네. 또 예.
2: 집에서 복습을 하셨대요.
0: 아 그러셨대요.
2: 안녕하세요.
0: 몇 시간을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2: 네.
0: 너무 잘하셔서 제가.
2: 아니에요.
0: 오른쪽 귀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으셔서
2: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정 세월은부터
0: 아,
2: 따라 부르기를 했었으니까
0: 그 무정 세월부터
2: 무정 세월 세월 여기서 아 지난번에 마지막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갔던가요? 청춘들이 다는다 여기까지
0: 세월아 가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
2: 여기까지 했네요.
0: 아까운 청춘들이 네. 다는다까지
2: 다는다까지 네. 했네요.
0: 거기까지 했어요.
2: 오, 많이 갔어요.
0: 괜찮으시면
2: 네.
0: 바로 좀 뒤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네.
0: 아까운 청춘들이 다는다 자

0: 보세요. 아까운 운을 잘 잡으셔야 청춘들이라는 소리의 길이 정해지는데 아까운 정 하면 또 벌려지죠. 그래서 아까운 청춘들이 나눈다. 자, 호흡 딱 맞춰주세요. 청춘들이 나눈다. 그렇죠. 세월아 가지 마라. 자,
1: 세월아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1: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1: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마라.
1: 가지 마라.
0: 그렇죠. 가는 세월.
1: 가는 세월.
0: 가는 세월.
1: 가는 세월.
0: 어쩔거나.
1: 어쩔거나.
0: 그렇죠. 혼자 소리죠, 이거는. 가는 세월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어쩔거나. 속소리.
1: 가는 세월 어쩔거나.
0: 그렇죠. 늘어진. 자,
1: 늘어진.
0: 꼭두목이죠. 여기서 이제 띠 이렇게 아래로 버려지지 않고 호흡을 딱 받친 채로 띠인. 자,
1: 늘어진
0: 게. 호흡하시고 수나무
1: 게.
0: 호흡하시고
1: 수나무
0: 게. 깨 드리다 대람에 달아놓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왜 조용해지셨죠?
2: 갑자기 쓰기는 네. 끝이라 썼는데 하고서 듣기니까
0: 순유설이죠. 아, 맞습니다.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2: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는가.
0: 네, 소리는 끝끝 털이 네 글자인데 네. 거기 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자, 개, 호흡하시고, 수나무, 야,
1: 개,
0: 호흡하시고,
1: 수나무,
0: 개,
1: 끝,
0: 끝,
1: 끝,
0: 어서 오세요. 근데 끝을 지금 거의 제가 듣기로는 지금 끝, 저기 진성으로 지금 가는데, 시성으로, 시성으로,
1: 개, 수나무, 개,
0: 개, 드리다, 이렇게 나와요. 자,
1: 개,
0: 허파시고,
1: 수나무의 끝,
0: 끝. 그렇죠?
1: 끝,
0: 끝. 좋으세요. 지금 그 소리예요.
1: 끝,
0: 끝. 놓지 마시고, 끝,
1: 끝.
0: 트아오. 잘하셨습니다. 털인데, 털인데 우리는 트아오로 밀고 나가겠죠. 트아오이다.
1: 트아오이다.
0: 흐리다
1: 흐리다
0: 대랑도 되고 대랑에 달아놓고도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좀 어려운데 저 기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우세요. 대라자
1: 대라
0: 면 대랑에 달아놓고 자
1: 대랑에
0: 어서오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3: 3번
0: 포인트가 쫄깃함입니다. 쫄깃함. 그러면 대랑이 아니라 대랑에 달아놓고 자
1: 대랑
0: 오셔 그렇죠. 꼭꼭 두식 허는 놈과 자
1: 꼭꼭 두식 허는 놈과
0: 그렇죠. 이제 놈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나쁜 놈이란 뜻일 때는 좀 호령하듯이 꼭꼭 두식 허는 놈과 자
1: 꼭꼭 두식 허는 놈과
0: 그렇죠. 놈과도 구와 구와로 불러야 되겠죠. 과가 아니라 과
3: 과
0: 그렇죠. 부모 부려

0: 부려.
1: 부모 부려.
0: 부모 부려.
1: 힘 주세요. 려에 힘 주세요. 부모 부려.
0: 부모 부려.
1: 그렇지 마시고 하는 놈과
0: 하는 놈과
1: 하는 놈과
0: 하는 놈과
1: 놈음을 올려주세요.
0: 하는 놈과
1: 그렇죠. 말아서 올려주세요. 놈과
0: 놈과
1: 그렇죠. 형제화목
0: 형제화목
1: 형제 형제가 아니라 시형제 시형제 형제화목
0: 형제화목
1: 못 얻는 놈
0: 못 얻는 놈
1: 그렇죠. 차례로
0: 차례로
1: 오 저보세요. 어휴 정말 잘하시네요. 아 여기 명창님들이 이제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사실 다 할 수 있는데
2: 왜?
1: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받으시잖아요 지금. 정말 잘하십니다. 차례로
0: 차례로
1: 놓지 마시고 잡으다가
0: 잡으다가
1: 아, 잘하셨는데 잡으다가면 아버지 잘하신 걸 다 베리거든요. 네. 잡으다가
0: 잡으다가
1: 역시 선생님 그렇죠. 안 여시잖아요. 잡으 잡으다가
0: 잡으다가
1: 저 세상 야
0: 저
1: 세상 그렇죠. 먼저
0: 먼저
1: 보내버리고
0: 보내버리고
1: 보내버리고가 아니라
0: 보내버리고
1: 나머지
0: 나머지
1: 본인 네들 올려주세요.
0: 본 말아서 본인 네들
1: 그렇죠. 서로
0: 서로
1: 그렇죠. 모여 앉아서
0: 모여 앉아서
1: 저기 여기 포인트 하나 서로 모여 앉아서 모여 앉아서
0: 한잔
1: 더먹소
0: 더먹소
1: 그렇죠. 고만 먹게
0: 고만 먹게
1: 사실은 음정은 고만 먹게 이게 음정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듯이 아이 좀 그만 먹게 그것처럼 고만 먹게 자
0: 고만 먹게
1: 그렇죠. 허면서
0: 허면서
1: 허면 면도 미연 미연으로 가세요. 허면서가 아니라 허면서
0: 허면서
1: 그저 그 드렁
0: 그

0: 돌아보세. 돌아보세.
1: 오. 잘만 하시네요.
2: 오, 잘하셨어요.
1: 진도를 예. 오늘은 조금 나간다 해놓고.
2: 다 갔어요.
1: 정말 하시니까요.
2: 진도가 다 나갔죠.
1: 아, 네.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소리를 받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셔서 네. 쭉쭉쭉쭉 지나가도 됩니다. 아까 끄끄터리의 두 가지 버전을 제가 한 가지 버전으로만 그거 나가고 네. 어떤 것이 더 이제 쉬운 거는 아, 선택을 하셔서 네. 예,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은가요?
0: 선생님 한번 불러봤습니다.
1: 아 그러세요? 예, 처음부터요?
0: 아니 처음부터 있어야 되니까
1: 처음부터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고
2: 처음부터는 이제 방송 끝나서 드릴게요 노래를
1: 아 그 정말 녹음한 것이 있죠 아 녹음한 것이 있죠
2: 네, 오늘
1: 그러니까.
2: 배운 부분은 예, 예. 오늘 배웠던 부분 무정시월부터 예. 하시면 될 거예요
1: 무정시월로 무정시월 좋으세요 네. 그러면 어디죠 그게
2: 무정시월은 전 없이 흘러가고
1: 모두 아, 어.

백바르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오.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언니네들 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하심 다 재하면 단사십 또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반반진수는 사러 생전에 한 잔술만도 못 얻느니라.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달아놓고 꼭꼭 두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모든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0: 서거들은 그리워 돌아보세.
1: 제, 오. 야. 그냥 듣고 싶죠.
2: 네. 그냥 들었어요.
1: 소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그냥 소리마다의 글자마다의 참 대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적어도 머릿속에 적어도 이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았던지 이걸. 그래서 그렇죠. 메모가 정말 필요하다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다만의 악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정도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뭐 좀 연습을 안 하면 바로 소리가 그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소리는 무조건 연습. 그러나 제대로 된 성음의 길이나 소리 이면을 제대로 정한 다음에 연습. 막무가내로 연습을 하면 정말 고생을 그렇죠.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생을 조금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 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라 부르니까 되잖아요.
2: 아유, 충분히 잘하죠.
1: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전에는 정말 소리꾼들만 한다고 예능인들만 한다고 했잖아요. 다 됩니다.
2: 아유, 그럼요. 충분히 잘하시고 또 지금 그 받는 속도가 거의 지금 정말 반소리 그 전공하는 분들의 그 속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높은 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있는 성량껏 그래야지만 그거를 제대로 딱 듣고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알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좀 이렇게 살살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크게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 일부러 박소연 선생님은 예전에 일부러 틀리게 했다잖아요.
2: 제가 또
1: 선생님 레슨 받기 위해서
2: 죽음과 중에 토끼가 끼를 내듯이 제가 한번 끼를 내서
1: 그러니까요.
2: 그때는 저희가 5명씩 레슨을 받았거든요.
1: 학생이 너무 많아서 1대1로 할 수가 없잖아요.
2: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괜히 크게 틀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딱 귀에 거슬리시니까 그 부분을 딱 콕 집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1: 그러니까요.
2: 이러면서 선생님

0: 뭐 허령을 정말 네. 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야지 그게 오 그래야지 선생님 콕 집어주시니까. 네. 예, 그렇게 정말 어렵게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대사 우리는 무슨 이게 그서 잘못 까만 무서워 부르르 떠는데.
2: 그럼요. 예. 아이 잘못했을까봐 떨지 마시고요. 여기서 누가 예. 뭐라 안 합니다.
0: 너무 잘하면
2: 그 배움의 길에는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배울 때는 공부할 때도 제일 앞에 앉아서 초롱초롱하게 선생님 예. 음악을 보면서 공부하는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뒤쪽에가 앉아 예.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뭘 또 자주 질문을 던지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제때 예. 그 시간에 물어보고 소화하셔야만이 예. 그렇습니다. 잘하는 학생이에요.
0: 네. 예. 예. 충분히 잘하시죠.
2: 아,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아유. 오늘도.
0: 그장
2: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창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창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창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약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리 누르는 약과 올리 쳐주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내리 누르는데 뭘 내리 누르게 되어 있는가 하며 심장열을 내리 누르는 역할을 하는 청심이란 건 그 말이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청심 치명 발면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검, 북사삼 이런 진기, 희귀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능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폐경락은 아주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홀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심폐, 직접 심폐를 유연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리치, 이것도 역시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피가 갔다가 다시 돌아서는 시간은 20개 하는 사이 내지 만에서 만 개를 하는 사이에 가면 갔다 돌아섭니다. 바로 이 공능은 누가 밀어주고 당겨주는가 하면 폐경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만약에 혈액 가운데 폐경락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 위에 산소 공급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지고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결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스만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정신만 쓰고 있습니다.
1: 예.
2: 가슴이 침침하면서 예. 6월까지 아팠습니다. 지금 침침하게 아예 아픕니다.
1: 그리고
2: 예, 그리고 숨이 차서 예, 중계를 할 때 뭐 중계마다 앉아서 해야 주부들한테 지금 단순히 나올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주 지난해 저녁이나 그때 아팠고 나가도 계속 그러면 옆에 당기고 저녁에 갈 때 옆에 두고 자고 어쩌면 자다 했더니 열다 싸하신 물었습니다.
1: 그래요?
2: 예, 지난해 우리 다 물지 하나도 주시하라고 영어 아이다.

0: 하시던 게 또
1: 15살이면 너무 과량인데 그 정도까지 하셨네요. 예예. 예.
0: 예. 그리고 예.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게 잠 못 자는 거는 다 됐지다.
1: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예, 못 잘 수 있습니다.
0: 예, 예. 혈압 높은 것도 좀 잘 됐고 예. 그래서 가슴이 다 딱 하고 두근거리던 것도 이렇고 예. 이 정신이 진짜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예. 그리고 그저 기침 잡고 하고 그저 이래던 거 기침 달고 목에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 선생님이 아홉강사서 한국에서 죽고 있는데 한국에다 보내주자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아홉강사면 세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 기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완전히 가능할 겁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청원 전시만 예문이 합시다.
1: 예, 말씀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왜 청원 전시만을 먹고 있잖아. 예, 원래 처음에는 이제니까 잠 다시 못하고 예, 계속 뒷잔들이 아팠습니다.
1: 아, 뒷잔덩이까지 아팠는데요. 예.
3: 예, 그리고 왜 어떤 데는 왜 자꾸 놀라가지고 약간만 옆에서 야 해도 왔다 놀라고 막 어떤 데는 울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놀랐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이제니까 예, 어떤 데는 이렇게 뭐니까 또 아랫다리도 시리고
1: 예.
3: 나 아랫다리 시린다면 어떤 데는 병원 가야 되고 뭐니까 급진 가야 된다. 그렇게 심했습니다.
1: 심장 功能의 약화가 순환 장애를 부르게 되어 있어서 아랫다리가 시린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어떤 데도 입안에서 냄새 나지, 기침하지, 이랬습니다.
1: 아, 예.
3: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래요? 예.
3: 예, 근데 이 약 또 볼까요? 이 약은 약 단 지 무슨 10년도 넘었을 때다, 예.
1: 제가 강의한 시간이 20년입니다.
3: 어,
1: 다른 부당한 차원에서 다 강의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울, 예. 예, 여기 신약 딸방에서 나간 게 10년이 될 겁니다. 예, 예.
3: 아, 여기 가격이 한 통에 699원이지 인데 12달 먹어야 가격도 저렴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또 신약 딸방에서 판매하는 뭐니까 믿음직하고 했으나 지금 내 9가구 더 살려고 그린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9가구를 사면 3가구를 물어다 드립니다. 예, 삼삼에 다섯 개 5번 연락 주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 분씩.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전통신한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전문가님, 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예, 그 다음에 심장이 계속 이렇게 구두도 떨리지다.
1: 예.
4: 그래, 뭐, 약, 병원에서 약도 쓰고 그랬는데, 어째 뭐, 나는 증상 하나도 안 알겠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전송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아, 한 달 거의 되니까, 나 이게, 차차차차, 이, 저, 뭔가,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알겠다.
1: 예.
4: 예, 그래.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 정신만 나기를, 아이고,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먹을 위해서 한다.
1: 예, 예.
4: 예. 이 정신만 이야기, 이제, 알고 내는 10년도 넘게 팔, 예. 팔 이야기 아닙니까?
1: 예, 신약 대학방에서만 반 시간이 그만이 됩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신약, 믿을 만한 그 신약 대학방에서 또,
1: 판매가 가능한 게 됐죠. 예.
4: 예, 좋습니다.
1: 예.
4: 그래, 가격도 한 통에, 299원에 12나루 이런 먹게 되니까.
1: 예. 그래서 우대정책은 또 계속 실행되고 있으니까. 예.
4: 예. 그리고 변하지 않고 계속 우대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요 전주호 OTC, 예, 저.
1: 공약이죠. 예.
4: 예, 치료하기 정말 믿음직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 판매 가격도 안 변하고 계속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 예. 예, 이번에도 9가구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33에 5개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수고하세요. 두 분 선생님.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지금 이 청원 증상은 내가 쓰고 효과 상당히 좋았을 때다. 근데 여기 학생이 한 명 이제 17살 되는데
1: 예.
5: 근데 이 다 소리도 놀라고 지천하게도 잘 때도 자꾸

0: 이렇게 왔들 왔들 놀라면서 이렇게 또 식은 땀 막 흘린다면.
1: 네.
0: 그래서 내 들으려고 하니 이게 어쨌든지 다가가는 신자 이게 그닥자인데 그게 놀랐다는 거 어쨌든 신자 약하가네 그렇게 차 소리 무슨 그렇게 놀라겠는데.
1: 아 예.
0: 그래서 어쨌든 무슨 소리도 놀라고 자꾸 놀라. 그러면
1: 예.
0: 그래 내 이런 증상이 어쨌든 선생님이 문의하는데 그게 또 우리 같이 동의 저 다른 게 그래서
1: 예.
0: 내 물어.
1: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네. 기계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0: 기계검사를 했다면?
1: 예. 그런데 결론이 나왔답니까? 심장에 예, 이상이 있다고.
0: 심장에 이 몸에 있긴 있다고.
1: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17살이면 복용할 수 있습니다. 20알씩 네. 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예, 나아질 알았고. 겁니다. 예. 17살이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0: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서 엉뚱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때때로는 자가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당할 때 있습니다. 지금 혈압이 많이 높던 분들 가운데서 단순히 혈압약을 뭐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20년 썼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또 시장에서는 지금 심장약을 거의 끊었다, 차수를 줄였다, 혹은 또 뭐 가지수를 줄였다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혈압약이 기본 지금 안 먹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가족입니다. 예, 우리 둘째 형님은 예, 심장에 지내고 가슴이 앞도 가슴이 나는 쏙쏙 찌르고 예. 벤트사게 눕지 못하고 모조빌을 눕지 못하고
1: 예. 아, 예.
3: 감기만 업무에 숨이 탁 막혀서 그래서 사람이 뭐 옷도 한 장도 막고 시원하게 된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입이 냄새는 크게는 안 나는데 이빨이 아프다 하면 진도 못한다.
1: 예.
3: 그래서 내가 예, 생각에 한 가구 먼저 대답 쉽게 한 달 잤었는데 예. 오 하나하나 지금 서지래 그 가슴이 뭐 나던 게 그게 이러봐 계속 두툼도 그렇게 쾅쾅쾅쾅 하던 게 그게 이러고
1: 아,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었습니다 예.
3: 그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그리고 앞도 가슴이 그러던 게 지금 자중 지금 나서지고 아까 영주려고 봐준다
1: 예.
3: 그래 오늘은 예, 아홉 가구 뭐 배달 받고 저를 계속 쓰려고 그래요 그런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이제 상술한 증상들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관상 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심장 功能이 정상으로 되지 못하면서 고혈압을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혈압약은 오늘 뭐 혈압이 정상이라 해서 내일부터 끊는 이거는 절대 아니죠. 기본으로서 넉 달 동안 지켜보면서 혈압이 계속 정상이라면 끊어도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근본 원인 자체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충분하게 말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거.

0: 소원 증심한 제품 자체는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과개 가격은 199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대증책은 무릇 신약대학방 뭐 그 어디에든지 간판이 붙은 데서는 똑같은 우대증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 가게 한각, 아홉 가게 세각, 뭐 그리고 18가게 6각 이렇게 들게 되었는데요. 세 가게 한각은 한 달 반, 아홉 가게 세각은 넉 달, 그리고 18가게 6각이 되다면 물어나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이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위치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외국에 지금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해관에 문제 생긴 적은 한 번도 없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 친척들이 나가거나 뭐 아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내서 보내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편하게 지울 수 있게 되었다. 심장병으로서 힘든 분들은 이것을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원래는 활신통 브랜드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어디에서 경영하면 거기에서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된 활신통, 몽약 신타, 몽약 삼보, 이번에 몽약 초원 정심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시간만 해도 근 20년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쓰신 분들은 기본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만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입술이 까맣게 되거나 발바닥에 해면 디딤 같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악몽에 쉽게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

0: 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초월을 다그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합방 전력 고봉 부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양광 에너지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훈촌 료정 전기화학 에너지 축적 발전소, 정변 전기화학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진흥신형 독립혼합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영정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 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활용,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조체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토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 거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 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도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 법규 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업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교류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고속철도역 진입 통로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가꾸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정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길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 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 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종아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 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0: 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잘여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연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만달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연회에서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연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1: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 사무연회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 내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 10월부터 우리 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의 마른 불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 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 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지역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 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을 하고 방화 선전 교행을 잘하여 삼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삼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삼림방화 진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삼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삼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0: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1: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 및 인물 표창 대회가 그늘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몽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 보장 299개 선진 단위와 396명의 선진 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0: 연길 미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길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1: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공익예술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6: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30분부터 4시 사이로 30분 동안 장약 10내방에 대해 또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10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10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장약 10내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번 그 우리 활동은 국경절하고 추석에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 우리 활동이 아주 큽니다. 예. 예, 장약 10내방 한 곽의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또 장약 10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10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10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드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여태까지 지금 장약 10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장약 10내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한 곽이 원래는 60알이었는데 지금 100알로 온 후부터 한 번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죠.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6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그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에서 이렇게 큰 우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 기회에 이런 우리 활동을 기다리자면은 이번 기회에 놓치기만 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주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잘 잡으시면 좋습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남경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 하고 동인당 또 유기농 고 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장약 10내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예.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단 얼마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좋은 약재가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약재가 아주 우수한 이런 약재이죠. 예. 장약 10내방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예.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증상감 내 주머니 검사하기 장시식 노공스랍니다. 이런 데는 먹어봤습니까?
1: 아이고, 장시식 노공에는 우리 이야기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게 장시식 노공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병원에가 검사할 때 다 장시식 노공이라 합니다. 예, 이 장시식 노공은 뇌경색 중의 한 개 류형이라고 볼.

0: 수 있는데 대뇌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에 경화가 오고 또 노폐물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또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조직 극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이죠. 예, 이 창시식 노공은 주로 장기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이런 분들이거나 또 그런 당뇨병이거나 혈지 높아도 창시식 노공이 유발을 할 수 있는데 고혈압이 또 있는 분들 고혈압을 조절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 소동맥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관 내경을 조갈 졸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되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혈압, 혈당, 혈지, 뇨산이 높은 이 네 가지 균형이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준다. 예. 그래서 쓰고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주 그 좋은 이런 우수한 약인데 또 그에 따르는 이런 성분들도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 이 소홍화라고 그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런 소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청궁이라든가 또 담남성이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시식 노공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창시식 노공이 꼭 이 약을 쓰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저 혈압이면 우리 혈압이 80몇이 되게 해야 된다.
0: 예, 그러니까는 지 혈압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항상 그 이 그러니까나 피가 모자래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은 기도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조절 다 이렇게 그 보충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혈을 보충해주면은 그 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압이 낮은 분들 일반적으로 다 빈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거리 두문두문이다 뽕 하고 예.
0: 거기 피란 모자라고 혈압이 자꾸 내려가는 게 뽕하지 않고 어찌겠습니까 거기.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창시식 노공이 있는 이런 분들 내경색이기 때문에 어째서나 이거 막히면서 또 그런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서양인 고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콩팥도 위도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정말 맨발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여방을 지금 먹고 있는데 7달 싸움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록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예, 8달 만에 지금 심내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죠? 예, 예. 원래 잘 됩니다.
3: 그리고 저는 이렇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0: 예.
3: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0: 예.
3: 야, 눈도 먹어봐서 두개 손을 막 잡아당이 떴습니다.
0: 아, 예.
3: 야, 정말 사는 게 정말 무슨 사는 게 무슨 모지에 살았는지 예. 그래.
0: 네, 뇌경색이 온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만. 예.
3: 예. 근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눈도 번뜩 떠지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니 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예, 자그마한 거리도 예, 심해 그런데 관절이 좋아져서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걸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그 관절이람 있는 분들한테 또 원래 그렇게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 내가 좋아지는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병증을 해서 예, 소변이 자꾸 사지가 자꾸 저리고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이 약 주인인데 야 이면에서 그래도 효과를 여러 면을 지금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 약 또 보니까 예, 특별히 4,500m 이상 홍경선은 또 5,400m
0: 맞습니다. 예.
3: 예, 야상약제고 서장에서 이런 한거머리 된 약제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또 예, 하루에 세 번씩 예, 꼭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해 주니 정말 뱅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겠고
0: 예, 그렇게 눌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 예,
0: 이게 혈액 속의 유효

0: 약물 농도를 높여주면서 그 이 병세를 그 이 중한 이런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 먹이는 겁니다. 약을.
1: 네. 그래야 나니까 이 중앙 중풍도 심장병도 관절도 혈압도도 네. 그렇게 잘 될 수 있을 때다.
0: 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병입니까?
1: 야, 약은 네. 정말 먹어보니 정말 약은 좋은 약입니다. 이
0: 좋은 약이라는 게 우선은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흘만 있으면 저희가 이 장약 심리방을 5년 6개월을 강의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5년 6개월을 강의드리면서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효과를 보는지 모른다. 저희가 정말 자랑하기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 맞습니다. 예. 먹어본 사람이가 약
0: 그렇죠.
1: 예. 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 예. 그래, 예. 한나서 뭐냐, 그는 우리 친구 오늘의 짐이 예. 우리 동창 많이 하면서 만났는데,
0: 예.
1: 우리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는 혈압이 나고, 그래도 예. 조금만 움직여서 앞뒤 가슴으로 땀이 쫄쫄쫄 내려오고, 심장이
0: 예.
1: 막 통제 난답니다.
0: 아, 예.
1: 예. 그래, 이런 사람이 이런 약 쓰면 되는지 해서 뭐냐 해달라 그럽니다.
0: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몸에 이게 피가 부족하면은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보충해 준다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기와 혈을 보충해 준다고. 예. 예. 그리고 피를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죠.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아, 또 황계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고 아, 그리고 또 이게 자연적으로 이 혈압이 낮은 분들 아, 그 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런 걸 보충해 주면은 예, 혈액을 보충해주면은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또 예, 예, 그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요거 쓰는 게 좋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아, 앞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땀이 좔좔 내려온다 제가 예. 이 땀은 이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진액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하고 심장의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기하고 아,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청궁 홍경천 그리고 지룡 황계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지금 아, 그분이 또 보면은 심장이 통쇄난다 제니까 예.
1: 네,
0: 예. 이 심장이 통쇄난다는 거는 아, 그 심교통 이게 심장병이 한 개의 그 일종인데 심교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통쇄난다 제니까 예.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장약 심리방에 전문적으로 요거 심교통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료 효과가 좋죠. 예. 오늘도 그 2시에 지금 저기 그 저희한테 전화 온 이분은 내 전번에도 한번 이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이 약을 지금 싸서 잡쌌는데 딸이 선천성 심장병이래가지고서리 그 약을 들고서리 연배병원에 그 신장내과의 그니까 그 이학 박사한테 그 통을 가지고 가 배웠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선천성 심장병인데 이걸 먹어도 되겠는가 하거나 그분이 그걸 이학 박사가 보던 게 영 좋은 약이라며 맥이라며 기라던 게 오늘이 낸데 2시에 딱 전화 왔는데 선생님 정말 우리 딸이한테서 정말 좋은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거서에 이렇게 얼굴이 붓기고 거서에 다리 붓기고 거서 이렇던 게 지금 싹 내려갑니다. 요새 며칠 아이 되는데 이 약 먹은 게 야 세상에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래고 이제 2시에 제한테 전화 왔습니다. 확실히 이 약은 심장이나 거서에 이제 그 심교통이 있는 이분이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그럼 예. 오늘 대답하다 쓰겠다 안 그럽겠다.
0: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들이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약 혈압약만 보며 살았습니다.
0: 예.
3: 와, 그러다 선생님이 당뇨 심리방 강의를 듣고 당뇨 심리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 딸만의 10년 반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조금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0: 예. 그리고 나는 병원에 검사한 결과에 갱동의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근심했습니다. 몸에 시한보다 타고 이게 언제 떨어질 거와
1: 겁이 나죠.
0: 사는 게 불안하면서 이래 고생하던데 늑다 밥 먹고 검사를 하던데 이게 방팔이 싹 녹아나갈 수도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1: 큰 시름을 떨었죠. 예. 네. 빨리 견뎌 없어진 겁니다. 넉 달 반.
0: 예. 그러고도 예.
2: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오이는 영덕과 아라노의 차고.
1: 그게 어째서 그 잘 잡고 말씀하시오. 예. 신호가 예. 잘 나야 됩니다. 어째.
0: 예. 나는 이렇게 머리 어지럽고 오이는 영덕고 아라노 예. 차고에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도 저녁시간으로 밤새 자꾸 잠 자지 못하니 야 아침에 이런 머리 휑하며 이래 고생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이 잔약 심해밥 먹고부터 야 한 번은 소변에 많아지면서 밤새는 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네, 좋지요. 예.
0: 아, 네, 그러니까 잠 자는 아침에 야 정신 바짝 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나는 예. 이 약 보면 여러 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의 당뇨병 합병으로 혈압이 높고 어지쥐 자꾸 나고 소변 자꾸 하던 게 이 약 먹으면부터 소변이 많이 들어오고 어지럽지 않아가지고 야 살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정말 할도 얼마 좋습니다. 특대학대 상부에 또 다달 받아왔습니다.
1: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은 또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에 아이 참가하면.
0: 예, 신대방 예. 방수 들어서 참 이런 활동을
1: 하고 그렇죠, 예.
0: 예. 예. 그리고 또 나는 내 친구를 소개하는데 내 친구는 주자로 두고 하고 항상 머리 아프면 머리 검사를 여러 군데 맥혔답니다.
1: 예.
0: 야, 그리고도 자지 못해 연구하는데, 야, 내 방송 그냥 들었는데, 이 야, 근데 뭐 보라고 서 그래, 이 사람이 그 세럼사이라 먹은 게 좋고, 야, 효과 좀 확실하다면서.
1: 그런 면에서 원래 다 효과를 보는 약이지, 그 뭡니까? 그래. 예.
0: 그래, 이번에 활도 대단히 좋은 게 활도에 참고해 세럼여스가 다다다 계속 불을 뽑겠던데.
1: 아, 그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빠에게 혈압 조절을 아이들 가지고 엄청 고사했습니다.
1: 예.
3: 예, 거기 나가서도 전립선 있고 한 가지 마사지가 심장이 나쁘니까는 얘 다 나빠져가지고 소변을 잘 못 보고 밥은 못 자고 기식이 위에나 밥도 못 먹고 바로 이거 예. 그런 노공이 와가지고 이거 이 발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반 다리 못하고 개구내에다 바깥에서 못 댕기고 이랬겠습니다. 처음에는 볼라도 아니면 하려더니 이거 들락날락하고 대여스번씩 넣으면 비행기 역할에다가서 신나게 가서 체만질에 이래지고 신경질이 내 얼마나 낫겠습니까?
1: 그렇죠.
3: 무슨 앞에서 끼끼거리면 나 어제 다른 사람이 보기 불편해서 막 신경질이 정말 막 나고 썼습니다. 나도
1: 그렇죠.
3: 아픈 사람인데 예. 그리고 이 발이 붓기고 예, 얼굴이 킹킹 붓기고 이래서 병원으로 예,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적어 5~4번 갔댔습니다.
1: 아유.
3: 기실염의 병원이 예, 그래 끊지는 못하고 그저 구급하고 소리 나오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원래 병원이 예, 거기 서일에 나서
3: 아이자고, 밤에도 예, 한밤중에 앉아있고 이랬습니다. 밤은 맥이 없어 걸지도 못하고 집안에 앉아있고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느 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장약 좋다게 이야기 장약 저기나 기타마 듣고 이거에서 써보자게 썼는데 한 야도도 안 쓰니까 나 혈압 조절이 부터 잘 됩니다. 이러고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치는 거 예, 방법을 쓰고
1: 예, 그렇죠.
3: 방법까지 이렇게 쓰니까 나 혈압 조절이 더 잘 돼서 그 후에는 매 식내방만 먹어도 예,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1: 잘 되죠.
3: 아니 한 가지 좋았으니까 나 잘 되고 지금은 병원으로 아예 갑니다. 병원으로 아예 가고
1: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병원으로 예. 아예 갈까 얼른 배나 돈이 전락하지
1: 편안하지
3: 내가 허리하자면 정말 애나서 내 너무 애나서 허리원 그거 그런 거이나 보상 카드까지 다 쌌댔습니다. 없는 것도 예. 1년에 3만 원 지내는 거 내 호리하게 해놨어. 예. 그랬더니 지금 어째 병원으로 아이 갑니다. 이 약이 정말 효과 영 좋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서 하려더니 소변 보는 거는 밤에 한 번 아이 보면 그래고 그때처럼 그렇게 아이가 그때 깍때깍 누구나 그 다음에 그 변비심해가지고 그래 한

0: 있는 거 물을 쌓는 거 그것은
1: 당연히 없습니다.
0: 아, 그래서 밥도 많이 먹어. 지금은 밥은 너무 먹어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왕왕 걸어다니고서 광장 나가서 놀고 아선에 한번 오후에 한번 놀고 머리도 똘똘해지고 뭐 때까나 압니다. 그때는 뭐야 멍하고 이래 못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서 야 정말 애났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다른 사람을 새 사람을 변해서 얼마나 좋은데 걱정 많이 합니다. 경질이 아니 납니다. 나도 심장이 나쁘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고 경력이 이게 없어가지고 머리 그냥 얼빠 하나가 아파가지고 경력이 없어가지고 무서워 기어가자면 곧만 배워서 알 것 같은데 돌아서 뭐 까딱까딱 해서 별로도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소리 정말 애나든지
1: 맞습니다.
0: 지금은 한두 번 아껴 해주면 정말 똘똘하게 잘합니다. 이 정말 사람 똑똑하게 만들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정말
1: 좋은 일입니다.
0: 굉장히 감사합니다. 야, 정말 다방면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싸고 우리는 두 냉정이 죽을 때까지 이 약만 먹고 살자 했습니다. 먹는 것도 없고
1: 그래도 됩니다.
0: 다방면 안에는 우리 저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거 계속 먹으려고
1: 그랬는데
0: 우리말 동맹에 그런 적이나 안노공이 왔는데 그 다음에 심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검사를 한게 얼마 안 해서 어지러 봐가지고 그래던 게 주제를 하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말했답니다. 주제를 하자 모두 이게 저기나 그 부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 아이
0: 써봐라 우리도 그랬더니 용 좋다 해서 그래서 써본 게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효과 확실히 난답니다. 좋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써보겠다. 오늘도 36강 배달받겠답니다. 전화 드립니다.
1: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2417979. 알겠어.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참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그래 이 심리방이 지금 어느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도 6년설이 잡았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한 20년 남아있으면 우리가 5년 다 샀습니다. 우리 남편이 부부 맞아서 정말 한 곳을 다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이 어찌나면 키 크고 좀 체질이 크고 그다음 이 뼈 굵다 말입니다. 그랬거나 중포 맞은 게 되게 맞으니까 이 사람이 좀 자기 신체만 해도 먹어봐서 이러면 어떻습니다. 그래 병원 3번 입원해도 낫지 않지. 단순약 쓰고 그래서 안마하고 뭐 쓰고 어찌해도 아이 나서가지고 그래 하루는 선생님 강의 듣고 어쨌든 이 무슨 어쩌든 약은 계속 나 어디게 들어봐야 되겠구먼.
1: 맞습니다.
3: 그래서 다 들어도 그래도 이야기가 제일 좋더라 말입니다 선생님. 야, 네 가지 면항금을 지금 이야기, 약재같이 네 가지가 들어가고, 홍경천도 오토사병일 때 이사해라, 제 그만.
1: 맞습니다,
3: 야, 그니까 이런 약재, 네 가지 면항금을 지금 이야기, 이렇게 들어간 약재 어디 있을까?
1: 맞습니다.
3: 들은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고산지구 약재일까? 이게 이런 약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니까 본인은, 어떤 게 나는 죽음이 길밖에 없다든지 이 약재 이게 좋은 게 들어갔을까? 본인 쓰겠는 뭐니? 그러니까 좀 희망 가지고 시심 가집디다 원래 그래서 아서 벌써 한 달 됐고 그 혈압이 야 혈압이 한 140까지 오다가 사람이 사겠으니까 얼굴도 뻘겋뻘겋고 심장한 게 그래서 계속 뛴다 말입니다. 제 힘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낙심해가지고 이 약 쓰고 시작해서 또 선생님 또 그 지도하에서 또 혈압이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록세로법도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런 게 어찌 뭐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1: 원래 그게 그렇게 잘 좋은
3: 어쩌면 그때 아이 그 혈압약 아이 잡사도 그 다음에 혈압이 조선 잘 되고 본인이 정말 즐거워서 운동하다 매일 그래서 어선 한번 오후에 한번 그렇게 나가지 아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또 유명병원이나 검사를 하면 혈지 혈압 혈당 혈구모니까 그런 게 다 정사야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 영출구방 어선 조금 수명 연장했다고 그래. 또 우리 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이 어떤 약도 알입니다. 네 그거 압니다. 우리 신청이
1: 선천성 심장병인데 그 이학 박사 앞으로 그 보고서리 좋다며 쓰라며 그래던 게 그분이 엄마가 오늘 점심에 내 저 12시에 지금 내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일입니다. 내 좋은 일 알리자고 내한테 전화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붓긴 게 다 내리고 얼마 좋아하는데
3: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면항금으로 된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대. 그러면 그래서 그게 다 병이 치러지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병 치료해보다나 아이 그런 약재 좋은 약재 들어갈까 병이 치러지지 한우마에 병이 한우마 그분도 그게 병이 한우마도 더하지 선천적으로 했을까 병이 더 알지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혹시 붓긴 게 며칠 해줘서 손발이

0: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예, 흥분돼서 내한테 전화 왔어.
1: 세상 마음은 다 한 가지지, 그 뭡니까?
0: 예.
1: 그러니까 나, 정말 딸이 그렇게 나서서 정말 엄마 마음은 어디다 비교할 데 없이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진상했다니 정말 우리들 정말 같이 즐거워.

학자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바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21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출근길에 SNS를 확인하며 점심을 주문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아이들 교육도 모두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류출, 피싱 사기, 악성 코드, 해킹, 사이버 괴롭힘, 그리고 디지털 범죄까지.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안전은 충분히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자,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디지털 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인터넷 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안전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직면한 주요 위협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수칙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론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안전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안전은 단순히 컴퓨터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의 개인정보, 기기, 그리고 정신적 안녕을 보호하는 그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악성 코드 예방, 피싱 사기 대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의 올바른 활동,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까지 포함됩니다. 인터넷 안전의 핵심은 경계와 확인입니다. 낯선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사이트의 신뢰성을 확인하며 누군가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하고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안전법을 제정해서 시민들이 디지털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의식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인터넷 위협들을 살펴볼까요? 자, 전신 사기는 가장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SNS를 통해 은행과 정보기관, 유명기업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계좌가 정지됐다거나 택배가 반송됐다거나 혹은 복권이 당첨됐다거나와 같은 문구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제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을 모방하는 딥페이크 전신사기, 즉 AI 조작 영상을 이용한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악성 코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감염시켜서 정보를 빼가거나 기기를 손상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바이러스, 스스로 퍼지는 악성 프로그램인 윔, 유용한 팔로 위장한 트로이 목마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의 이름과 그리고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 정보 등이 해킹이나 부주의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카페, 공항, 호텔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편리하지만 보안이 취약해서 해커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도난당할 수도 있답니다. 온라인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쇼핑몰, 투자 사기, 연애 미끼 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특히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자, 개인정보는 인터넷 안전의 핵심입니다. 다음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자, 비밀번호는 강력하게 그리고 다르게 관리하십시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면 하나가 유출될 때 모든 계정이 위험에 빠집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12가지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자, 2단계 인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 단계를 설정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계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인증 앱, 그리고 생체 인식, 얼굴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제공하십시오. 온라인 쇼핑이나 회원 가입 시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는 절대 함부로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금융기관에 알리고 또 공안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위협들을 살펴볼까요? 자, 전신 사기는 가장 흔하디 흔한 이 사기 중에 하나죠. 하지만 작은 습관이 이러한 전신 사기와 인터넷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안전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안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듯이 의심스러운 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를 올려 실제 주소를 확인하고 공

회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접속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운영체제 브라우저 즉 웹사이트를 열어보는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는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는 가상 사설방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금융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 통신망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핸드폰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공식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전에 권한 요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소통 공간, 즉 SNS는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은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직장, 학교 또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개인적인 정보나 감정적인 글은 신중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혼자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알리고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십시오. 필요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터넷 위협이 특히 취약한데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연령에 맞는 인터넷 사용 규칙을 정하고 또 하루 사용 시간, 접속 가능한 사이트, 그리고 앱 사용 범위 등을 자녀와 함께 정하고 일관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녀가 어떤 앱을 사용하고 누구와 소통하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요해 콘텐츠를 차단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이름,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융사기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데요. 인터넷 사기와 금융범죄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림시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누설하지 마십시오.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임시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이 필요하겠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반드시 원래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한번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와 온라인 연애 사기도 경계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즉시 의심하고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보낸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려드린 지식들 여러분 꼭 실생활에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안전의 중요성과 인터넷 사기 방지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수칙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보러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영길씨 현대병원 하면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소문난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같이 어려운 병을 치료한다 하는 데는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고 이 치료 방법은 뭐 어디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또 금방 발견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영길씨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이 반복되는 연구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지는 자기 특색의 치료입니다. 그 치료 방법이 바로 부강수사료법하고 그리고 면역각성료법, 예, 이 치료 방법이 있음으로 해서 림상에서 어디 가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난병, 또 어떤 병은 진단이 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환자들이 매우 고생하는데, 예, 이런 분들 영길씨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료가 어려운 자가면역성 질병 그리고 여러 과민성 질병, 자가면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몸이 면역 계통이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같은 이런 나쁜 물질을 공격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작용해서 자기 몸의 조직을 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일으키는 병, 예, 이게 림상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 예, 또는 홍반낭창, 예, 배체두병, 샤오렌 증후군, 예, 이런 병은 참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예, 근본적으로 몸이 면역이 거꾸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치료가 된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다만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 네,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1: 예, 확실한 방법이 없고, 예, 다만 증상 공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이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진단받게 되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돈도 많이 날리고 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신의 퇴행성 질환, 노화성 질환, 괴사성 질환, 예, 특히 연세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여기에는 아마 전형적으로 그 골관절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또는 허리에 많이 발생하는 척추 협착증, 예, 추간판 탈출도 물론 있지만 추간판 탈출도 결과적으로는 척추 협착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대퇴골 모혈 괴사라든지 경추병, 예, 이런 병들이 참 그저 모두 첫째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격소제도 사용하고, 예, 그리고 또 치료 너무 안 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사형진제 삼형제 현대병원에가 치료한 게
1: 예,
2: 있습니다.
1: 무슨 병으로? 예,
2: 제 둘째 동생이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꼬리뼈인데까지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까지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간다는 게 아파서 자꾸 일어날 때는 부스게 일어나고 화장실을 간다는 게 자꾸 넘어져서 아파서 예, 다 세배로 다 집에다 놓는 거 싸다 놓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1: 혼자 아주 엄중합니다. 그 정도면 예,
2: 집안에 화장실에도 가지 못해서
1: 고만한 거리도 못 간다면 그건 대단히 엄중하고 큰 병은 찾으면 아마 수술하라 할 수 있습니다.
2: 네, 수술하라는 거 아예 하고 내가 처음에 현대병원 가라 헛갈스러운 현대병원 가라는 게 헛갈스러운 것 같습니다. 뭘 한다는 게 자꾸 넘어져서 이 걸사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하나 쌓아놓고 이래 눕다 하는 그런 걸 쌓았다는 그랬습니다. 자꾸 넘어져서 이래도 못 나고 이래서.
1: 예.
2: 그런 게 지금 예, 마요도 한 차도 되고 예, 세 번 치료했습니다.
1: 세 번. 예.
2: 화장실도 자기들 가시고 밖에 나가서 매일 나옵니다 이제는.
1: 예.
2: 예. 그리고 또 시장가 차서도 싸고 예.
1: 예.
2: 맨 첫 번에 조금 말 그대로 두 번째 왔는데 알겠어요. 예. 세 번 간 게 완전히 이런 효과 좋습니다.
1: 아, 예. 이건 참 예, 지범의 기적적인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술할 정도의 환자가 이렇게 시장도 가고 밖에 활동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놀라운 효과입니다. 예,
2: 예, 그 네 번 한 번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일 가는 날이 돼 가자 선생님. 예. 내일 무슨 예약해랍니까?
1: 아, 예, 지금은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2: 예, 예. 우리 아래서 가서 매일 같이 가게 돼 둘이 예약하겠습니다.
1: 그분은 또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그분은 허리 꼬부라들고 예, 밖은 못 나갑니다.
1: 허리 이미 꼬부라들었습니까?
2: 예.
1: 그분도 좀 경한 게 아니고 좀 중합니다.
2: 예, 중합니다. 집이다 보모도 두고, 예. 이제 다 가보면, 나도 10년 넘게 바꾸나면 못 나가서 그래서 마음 달라고 허리 붙여졌죠.
1: 예.
2: 예. 한 거 보고 저 가셨다고, 저리.
1: 예.
2: 예. 딴 데가 한 번 장면해가지고 삼아 땄습니다.
1: 그렇겠죠, 예.
2: 갈 때는 그런 같은 게 인차 도와주면 쓸데없더라면 이랬대다.
1: 네.
2: 나 들어가던 게 그래. 현대병원 두 사람 내가 분명히 예약했다 그래.
1: 예. 현대병원의 치료는 딴 병원에서 하는 것과 완전히 성질이 다른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치료받으면 모두 효과를 잘 보고 그러나 한 번 두 번에 다 낫기는 힘듭니다. 이미 다 예, 변형이 돼서 허리 구부러들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할 때는 적어도 세 번이고, 예. 네, 네 번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예, 네, 생각 해볼까요? 10만 주고도 한 사람이 다 아파서 또 다시 왔습니다.
1: 그렇죠.
2: 사람도 많이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부작용도 없고, 예, 시간이. 예.
2: 부작용하지.
1: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고모가 예,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지금 온몸이 묶고 아래 하시면 예, 유리처럼 버쩍버쩍하고 이도 수도 맞습니다.
1: 네.
4: 미치시 맞고 예, 그래 얼저 싼 것도 먹는데 진해 가렴 진하고 그래서 혈탈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진해 가정 고통 될 겁니다. 약을 먹어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저 이도 수도 맞아도 해야 되고 진해 고통스러워서 내리 아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니까 그 당뇨나 가서 치료해볼까 하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이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4: 예,
1: 나왔습니다. 예. 예, 당뇨 합병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피부의 것도 하나의 증상이지만 혈관 손상이 큰 문제. 이미 심장병은 오지 않았습니까? 뇌졸중이나
4: 심장병이 나쁩니다.
1: 예, 심장, 뇌, 콩팥이, 눈, 예, 어디나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아마 기통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4: 그래 전화 드리고서 미리 가서 치료받을까네 그런데.
1: 네 그렇게 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현대병원의 치료는 어쨌든 그 기타 병원에서 하는 치료하고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
3: 네.
1: 예, 이 치료 방법은 저 부강수사는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3: 네.
1: 예,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각성. 아, 일반적으로 특히 자가면역 질환 이런 치료에 있어서 현대 이야기 수준으로서는 그 자기 몸의 조직을 너무 예, 공격하기 때문에 예.
3: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네, 우리 언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트로 계신데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예, 그 요즘 봐도 이렇게 뭐니까 엉신이 이렇게 아파서 그 한 바퀴 걸었단다 왼바퀴 이렇게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모두 세 번이에요. 어제 그저께까지 세 번 맞았습니다, 선생님.
1: 예, 세 번 치료, 예.
5: 예, 경제 어선에 완전히 나서 12날 한 번씩 갔다 왔대요. 그래, 완전히 나서서 어선에 용성 그 시장도 돌아다니고, 예.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또 이렇게 뭔가 농촌에 자기는 일해야 한다, 농사를 깨도 나가서 깨도, 옥시를 이렇게 뜯는 거 밟는 거 그거 한단다.
1: 그것도 도와줄 예. 수 있고, 예.
5: 나무에 도와준다고 한다, 거기는. 이렇게 뭔가 일

0: 많이 받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무시가에
1: 예.
0: 한 시간 반 이렇게 그래서 도와주셨습니다.
1: 예, 한창 바쁜 때니까 예, 도움이 필요하죠. 예.
0: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어선 아이 맞아 된다 와했잖아. 세번 맞은 된다는 어선 일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어선 일 없다는
1: 이. 오지 말라고 예 이사 그랬습니까?
0: 예. 예. 예. 원장님 세번 내 된다 아이 와도 된다는
1: 예,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어, 도우지 어, 않아 된다. 예.
0: 영동 시장에 그간에 원래 못 가지 바깥으로
1: 세번이나
0: 예. 갔다 왔단다.
1: 오 예.
0: 예. 그래 허리 게 어찌 허리 약간 구부는데 팬이가 폈다며 이랬어.
1: 예. 예.
0: 전부 날 온 거 보니까 원래 허리 팬이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맞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을 때 이게 맞은 4월이 됐는데 마지막 가서 굉장히 어서 완전 이었다는 게서 4월째 오 남의 일 다 방도하고 4월째
1: 예. 자기 집 일을 하기도 어렵겠는데 남의 일까지 예. 도와주다니 예.
0: 방은 그걸 직원을 해봤다는 그랬대.
1: 예.
0: 그래 이 부관서 사장님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0: 남이 다 없는 뒤로 정말 이나 때문에 질환되는 보관소 사료법이 정말 최고입니다.
1: 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네. 조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 우리 친구 한 저체 우리 저체 이제 지난해 피벌레 피부병으로의 갈아봐서 예, 전 뗄 수 없답니다.
1: 피부에 무슨 두드러기 자꾸 납니까?
3: 두드러기 나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물아에 왔었나 예, 영 예, 막 피 날지 일로 이렇게 갈았다 그래. 근데 놀러 온 거예요. 그래 힌디병원에서 이런 데를 할게라 그러니까 예, 제 가보겠다면서 이래야 해달라 그래.
1: 예약은 2120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현대병원에서는 골관절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효과를 보신 분들 가운데 무릎관절, 척추협착, 견주염 또는 경추병 등 치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실제는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 소화도 질병,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심장, 폐, 순환계통 질환, 뭐 또 예 그 외에도 또 자가면역성 질환 여러 계통의 질병에 모두

0: 치료 효과가 확실합니다. 또 이게 계절이 바뀔 때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만성 천식 이런 환자들 날씨 바뀔 때면 더 그 재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타의 요인으로도 먼지 자꾸의 자극에 의해서도 이런 자극만 받으면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자주 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그 흡입제 같은 거 휴대하고 다닐 수밖에 없고 끊기만 하면 바로 숨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문의가 있는데 이 어떻게 흡입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문의입니다. 여기서 천식은 호흡기 기관지의 만성 알레르기 염증, 알레르기라는 것이 과민을 가리킵니다. 이래서 이런 자극을 받으면 기도가 붓고 기침이 나오고 숨 쉴 때는 쌕쌕 소리가 나고 심하면 또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 계절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집에 뭐 진드기라든지 개나 고양이 털 이런 것과 관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으로 즉 말해서 독감 같은 거에 이런 감기 걸린 후에 특히 노인층에서 천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내가 지금 무릎 관절이 태양성 관절에서 이거 치료를 받아 속과 좋아서 내 동생은 한국에서 왔는데 가도 이게 지금 뭐지 허리가 여기 아파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허리 아프면서 이게 지금 허리 이 약이 바빠서 그다 통행 나면 진정 못하고 그래서 이게 허리 구부림은 낫고 피부이 아프다면서 되게 바빠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생님 주사요법 어떻게 했는가?
0: 방송 오늘 처음은 아니겠죠. 이 방송에 늘 이야기하는 게 척추협착증입니다. 이런 분들이 치료받고 모두 효과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했는가 할 거 없이 한번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럼 내일로 예약합시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우리 옆집에서 중풍 맞은 사람이 남단계 있는데 한 이제 50 조금 분한다. 이게 어느 당에 있어서 반이 떠고 하지 못하고 이것도 현대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안에 처음은 해달랍니다.
0: 그 후유증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처럼 말 잘 못하고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도 있고 팔다리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크게 잘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각기 부동합니다. 이분이 이미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같은 기저질환이 있겠죠.
3: 고혈압이란다. 그런데
0: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우리 친척에 한 분이 심장병이 좀 엄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까 주사를 하라는데 이 주사를 아이하고 어떻게 현대병원에서 어떻게 심장병을 어떻게 주사를 아이하고 할 수 있습니까?
0: 심장이라 하면 우리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 사람이 죽는가 사는가 하는 것과 직접 관계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가 수여될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작 시에는 꼭 응급실로 찾아야 됩니다. 큰 병원 ICU 같은 데 찾아서 치료받고 그리고 평소에 이분이 문제는 뭐 혈압이 높거나 혈지 높거나 혈당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이미 문제 생겼습니다.

0: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약 드시겠죠. 예,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든지 혈관을 확장하는 약 이런 거 써서 예, 그냥 그 현 상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요하게 큰 혈관에만 작용하는 것이고 심장의 좀 깊은 층의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예,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연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미세순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265-2120에 연락해서 상세 문의도 하고 그리고 치료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제 천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연세가 들어서 좀 기침이나 숨이 찬 증상이 생겼다면 단순히 감기 걸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기침이 더 심하게 나거나 또 찬바람을 쐬면 가슴이 조여드는 경우 예, 또 감기 증세가 한 달 넘게 가거나 예, 감기 한 달씩 하지 않습니다.
2: 네.
0: 예, 한 달 넘게 가거나 또 남보다 호흡소리가 거칠고 쌕쌕 소리가 날 때에는 천식의 발생을 의심하고 제대로 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같이 이런 분들이 만성 기침 증상이 많은데 기침이라면 이거는 하나의 림상 증상입니다. 질병의 이름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호흡도 질환에 기관지염에도 만성 인후염이라든지 폐염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경우에 다 있을 수 있는 증상. 예. 보통 호흡도 감염에 즉 감기, 기관지염,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예, 이게 참 좀 엄중한 병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집에 그런 아저씨께서는 그런 요추관 탈출도 있고 대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무슨 갈까봐 이런가 그거 그것도 활수를 뭐라
0: 예, 대퇴골 무혈괴사입니다.
3: 예, 그것도 활수 그 병이 야 골가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3: 지도 좀 있는데 젊어서부터 그것도 활수를 언제 알았나
0: 젊어서부터 예.
3: 그래서 난 치료를 해서 알 되거든 게 예.
0: 그럼 걸어 다니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3: 예, 야 어렵게 살았습니다.
0: 예, 정말. 무릎
3: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아빠의 이 리관네 선생님이 이런 이 대퇴골 이 부수성 화증 그건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이 그것도 해서는 그냥 아들을 눕혀놓고 두드려줘야 됩니다.
0: 그게 왜 문제인가? 뼈가 거기에 혈액 순환이 차단되면서 뼈가 예, 괴사된다 즉 주저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 자꾸 두드려달라지 뭐 그거.
0: 아, 예, 그거는 증상으로서 불편해 그런 것이고 문제는 귀가 뼈가 점점 내려 앉게 되면. 그걸 뭐 어떻게 보충하겠습니까?
3: 그렇지 말이야.
0: 예, 그래서 큰 병원에 가면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수술하라 지금 수술 한데 한 7, 8만 든답니다.
0: 맞습니다. 예, 국내적으로는 네. 그래도 10만 아래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10만도 썩 넘습니다.
3: 그렇지 뭐 그런데 연세에 살아서 어제는 지르시니 아들인데 그 수술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이스키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그래고 우리 아빠도 어서 듣고 왔는데 이리관의 선생님이 위병을 잘한다는데 가서 치료해야 되겠는지 자꾸 물어봐달랍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드립니다. 예.
3: 연세 수술 없을까?
0: 예, 연세 많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엄중해서 수술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이거 그 돈도 적게 들고 부강주사는 뭐 치료 비용이 그 수술이 20분의 1밖에 안 들고 예.
3: 예, 그것도 활수도 부강주사료법을
0: 예, 맞습니다. 예. 비용은 좀 일반 부강주사보다 조금 비쌉니다. 예, 한 번에 1,300원. 15날 간격으로 6번 내지 7번 치료해야 됩니다. 예, 뼈가,
3: 7번.
0: 예, 뼈가 이미 다 예, 괴사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3: 예. 저는 이전에 내 그런 골가병을 연구생하다가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 관절 병원에 가면 자꾸 버리소 나를 맞으라든지
0: 예.
3: 버리소 나 모두 맞은 사람들이지.

0: 혹 아홉 며칠 살 또 아프대. 이 가서 있으니 네가 치료받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네 아프지 않습니다.
1: 아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0: 예. 예.
1: 그러면.
0: 이거 치료받은 게 이걸 완전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챙긴 데리가 때문에 딱딱 맞추면 아프던 게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완전히.

0: 그래.
1: 예.
0: 그래서 가치로 하자면 떠려야 되니까.
1: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예, 내일에 예, 예약하시고 가면 됩니다.
0: 2652120 20번이 예. 이사라고 갔어요. 근데 네. 내가 할 때 그렇게 하고 갔는데.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대학 개교 80주년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법근성 장주 110 전체 대원들에게 보낸 회신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병력 운하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0: 한정국가 부주석이 제13회 북경 향산 론단 환영 만찬에 참석해서 족서를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안녕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16일 길림대학의 개교 80주년에 축하 서한을 보내 전체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광범위한 동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축하 서한에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길림대학이 신시대 중국 독재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종합적 우세를 발휘하며 국가 전략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학과와 전공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수준을 높여 더 많은 고급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의 전면 진흥을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대학은 1946년에 설립됐습니다. 80년 동안 학교는 우량한 전통을 고양하고 개혁혁신을 견지하면서 국가의 각 업종과 분야를 위해 많은 인재를 육성해왔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16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종합적 우세를 발휘하여 더 많은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제목의 CCTV 속평을 방송했습니다.
0: 최근 습근평 총서기가 복근성 장주 110 전체 대원들에게 보낸 회신이 전국 공안 분야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공안 간부와 경찰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지키며 책임과 헌신을 다해 당과 인민의 총성수른 수호자로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장주 110은 공안 개통의 화려한 명함장으로 경찰 업무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의 평안을 지키는 등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을 받은 장주 110 전체 대원들은 깊은 영광을 느끼며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근성 장주시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이며 부국장인 리해능은 습근평 총서기의 종연 회신은 깊은 정을 담고 있으며 무게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해능 부국장은 회신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평안을 지키는 깊이와 폭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영원히 인민의 수호신이 되는다고 표했습니다. 복근성 장주시 공안국 장주 110지대 근무 1대대 교도원 만림은 습근평 총수의 중요한 회신을 받고 본인과 전우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배로 진작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중들의 모든 도움 요청에 응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며 모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한

0: 지역의 안정과 평안을 잘 지키겠다고 표했습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백성들의 행복을 지키고 나라의 평안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공안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표했습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공안 경찰들이 인민을 위한 초심을 명기하고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책임을 다하고 적극 헌신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많은 가정의 평안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당과 인민의 정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공안 간부와 경찰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반드시 명심하고 인민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며 굳건한 책임감과 혁신으로 평안의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안부 정보지휘센터 110 지도처의 오혜영 처장은 석권평 총서기의 중요한 회신은 우리에게 신시대 110 신고 접수 업무를 잘 수행할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전술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혜영 처장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반드시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키며 두 가지 수호를 반드시 실천해 전국 110 전선이 장조 110을 본보기로 삼도록 인솔하고 지능 110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인민들로 하여금 110이 바로 곁에 있고 손에 닿을 수 있음을 느끼게 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북경시 광구 소송본구 부가판출소의 최신족 부소장은 총서기의 깊은 관심과 간곡한 기대를 수도사회 대국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강대한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정치 중심을 위한 봉사보장 기능 추진과 사회안정수호, 고품질 발전봉사, 공안기관의 신품질 전투력 제고 등 면의 업무를 새 단계로 격상시키겠다고 비했습니다. 정장철도공항구 라사공안처 나취역 파출소의 경찰 제왕공부는 해발 4,700m에 달하는 주둔지의 철도공항경찰로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류객들의 안전과 철로의 안전을 지키며 당과 인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철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서 쫑족자치구 옹림시 공항국 치안지대의 황만 정치위원은 민족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안 경찰로서 1초 더 빠르게 한 번 더 따뜻하게라는 목표와 축으로 공안 업무를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고 대민 봉사를 주민들의 집 앞까지 전달하겠다고 비했습니다. 산동성 치박시 공안구 사이버 보안지대의 사통 부지대장은 계속하여 실전 능력을 연마해 사이버 안전의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 건설에 굳건한 힘을 보태겠다고 비했습니다. 귀주성 귀양시 공안구 형사정찰지대 신형범죄정찰대대의 주윤경 교도원은 사기방지 최전선에 뿌리내린 형사정찰경찰로서 가정과 국가의 평안을 지키는 사명을 모든 사기방지 작전에 실천하며 당과 인민의 총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9월 16일 오전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광서 흠주에서 열린 평륙운하 통항식에 참석했습니다. 통항식은 평륙운하 마도 중추에서 열렸습니다. 광서 쫑족자치구와 교통운수부의 주요 책임자, 공사 관계자 대표들이 현장에서 발언했습니다. 10시 25분 정설상 부총리가 평륙운하의 통항을 선포하자 배는 경적을 울리며 출항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하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평륙 운하 건설을 매우 중시해온 석근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평륙 운하를 건설해 우수한 공정, 친환경 공정, 청렴한 공정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4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평륙 운하는 순조롭게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평륙 운하는 당중앙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각계와 인민 대중의 큰 지지에 힘입은 결실이고 수많은 건설자들의 땀방울이 응집된 결과입니다. 운하의 완공

0: 항공과 항행 개시를 계기로 북부만 국제 관문 항구를 높은 수준으로 조성하고 서부 지역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또 배에 올라 순항하면서 운하 항로의 운행과 연안 생태 환경 보호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평륙 운하는 하천과 철도, 해양 등 다양한 방식의 복합 운송 중대한 기반 시설로서 서부 6해 신통로의 핵심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 관리를 잘하고 운송력 보장과 화물 공급 조직을 강화하여 6해 통합 내외 연동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강과 바다를 잇는 이 황금 수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하고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적 효과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평륙 운하는 광서 남녘과 북부만을 연결하여 광서의 해양 강국 건설과 개방 발전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연통을 강화하며 일대일로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9월 15일 국가부수석 한종희 제13회 북경향산론단 환영만찬에 참석해 연설 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현재 세계의 100년 변곡이 신속히 전개되고 국제정세의 혼란이 뒤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에 직면하여 석군평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과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주권 평등을 견지하며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 경로와 사회 제도를 존중하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해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견제하고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충돌의 격화와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람 중심과 과학기술의 선한 방향성을 견제하고 신흥 분야의 관리 규칙을 신속히 보완하여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 사업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이자 최대의 발전 도상국으로서 늘 자신의 발전을 인류 발전에 좌표에 두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과 번영에 마땅한 기여를 해왔다며 중국은 시종 평화의 힘, 정의의 힘, 진보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경향산론단은 창립 20년 동안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사무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론단은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함께 안전관리를 촉진한다를 주제로 하여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닙니다. 론단에 참석한 귀빈들이 심도 있게 교류하여 국제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승민 부주석이 환영 만찬에 참가했습니다. 론단에 참가한 약 100개 국가와 지구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0: 올바른 지도권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 교육, 중앙 지도소조 및 중앙 차원의 업무 전담반 총화대회가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이번 학습 교육이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착실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지도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취지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성에 대한 각성을 높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으로

0: 성과를 내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9월 16일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개를 주제 보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임무리행과 사법 행정 업무, 경제사회 거품질 발전 봉사 보상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업무는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관찰하면서 좋은 법과 선한 관리로 거품질 발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37건의 립법과제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 기업 관련 행정집행에 규범하는 상시와 단계로 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각급 행정 제2기관은 77만 2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주된 경로로의 역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각 지역은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310만 명의 인민조정원, 6만 9천 명의 중재인, 1만 7,800명의 행정제의위원 등 역량을 통합해 활용해서 분쟁과 갈등의 원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전국 봉사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로 한 신기술 응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컴퓨팅 파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흥 봉사업이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8월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봉사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으며 봉사업 생산지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20%를 넘었습니다. 한편 주민의 봉사 소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봉사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해 전체 시장 판매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정보 봉사, 문화관광, 레저 봉사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통신정보 봉사료, 여행 컨설팅, 임대 봉사료, 소매액은 모두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 세종국 창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괄해 건설한 첫 번째 강과 바다를 거치는 운하공정인 평륙운하가 16일 완공되어 통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광수와 우리나라 서남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운송거리가 가장 짧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편리한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2022년 8월 28일에 착공한 평륙운하는 전체 길이가 134.2km로 내륙수로 1급 항로 기준에 따라 건설돼 5,000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국내 최고 통항 등급의 운하입니다. 평륙운하는 북쪽으로 남영 횡주시 서진고구 평당강 입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흡주 룡산현 육옥지를 거쳐 흠강을 따라 북부만까지 곧바로 이어집니다. 전국 안에 마도, 기석, 청년 등 3대 계단식 수리 중추를 건설했습니다. 이 공정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광소 평륙운하건설위원회사의 총공정사 반검은 평륙운하가 세계 같은 부류의 운하 중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세계 같은 부류의 선박 간문 중 통항 속도가 가장 빠르며 세계 물 절약 선박 간문 중 락차가 가장 크고 세계 내륙 하천물 절약형 선박 간문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평륙운하는 서부 6개 신통로의 철도, 도로와 서로 우세를 보완하고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해 소남조 화물원을 효과적으로 집결시키고 지역경제활력을 자극함으로써 서부 6개 신통로의 물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광서중앙자치구 교통운수청 수원처의 려영은 처장은 운하 개통 후 서남쪽 화물이 평륙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아갈 경우 전통 경로를 이용할 때보다 항로가 약 560km 단축되고 매년 연선 지역에서 운송비를 50억 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아

0: 내 농산물과 자원 제품이 우리나라 소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남 지역 제조 제품의 아시안 수출에도 유리하게 적용해 국경 간 산업망과 공급망의 심층 융합을 촉진합니다. 동항 당일 4개 수상 6개 항선이 동시에 개통된 동시에 남령 남칸도 대외무역 항로와 남령 해남 양포 내륙 무역 항로가 량방향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9월 16일 향항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1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망계획은 7가지 리념을 견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나라 2가지 제도 방침, 민생 근본, 행정 주도, 개혁 혁신, 효과적인 시장과 훌륭한 정부의 결합, 발전과 안전의 총괄, 계획의 실용성과 적극성 견지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은 모두 5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의 지속적인 제고, 북부 도시권 건설의 가속화, 민생복지의 뚜렷한 개선, 그리고 국가 발전의 큰 구도에 융합하고 봉사하여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민간단체가 전시회를 열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의 독가스전 범죄를 폭로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민간단체가 얼마 전 요코하마시에서 일본군 독가스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30세의 관람객 우다는 기자에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던 이 역사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6일간 개최되었고 거의 매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와 강연을 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그리 크지 않은 전시실에 걸린 전시판 하나하나가 일본군의 완전하고도 무거운 죄증 사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독재 생산, 독가스탄 장전, 전장 매설, 그리고 패전 후 대량의 화학 무기를 중국에 유기해 오늘날까지 해를 끼치고 있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독가스 전시회 실행위원회 위원인 고이 신지는 기자에게 독가스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회 외에도 이전에 여러 차례 전쟁가의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면서 모두 합쳐 이 류형의 전시회를 약 15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 신지는 이번 전시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관하러 왔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메이지 가쿠인 대학 손해 국제평화연구소의 마스노의 세이야 연구원은 도쿄 제2륙군 병기 제조 공장인 손해 제조소의 1941년 회계연도 생산작업 보고인 군수동원 실시 개황 보고 편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쟁 시기 일본의 독가스탄 생산에 관한 더 많은 내막을 폭로했습니다. 마스노의 연구원에 따르면 손해 제조소는 일본군이 독가스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한 고리, 이를테면 독재를 포탄에 장착해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독가스탄을 제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확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손해 제조소는 1941 회계 연도에 노동자 대우를 확충하고 독가스탄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미스노의

0: 연구원은 이곳은 일본이 독가스전을 실시한 원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노의 연구원은 일본이 패전할 당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폐기하고 은닉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때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제조소 내부 자료에 기반해 얻은 연구 성과는 일본군 독가스전 범죄 증거 사슬에서 오랫동안 빠져있던 한 고리를 채워넣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후 철저히 청산되었어야 했던 이 죄책은 도쿄 재판에서 추궁되지 않았고 일본군이 중국에 유기한 대량의 화학무기는 오랫동안 현지 주민에게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만 중국 침략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2천여 차례 사용하여 20만 명 이상의 중국 군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패전 후에도 일본 측은 대량의 화학무기를 중국에 남겨두어 지금까지 2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공약 규정에 따라 일본은 2007년 내에 6.2 화학무기 폐기를 완료해야 했지만 중시 부족과 투자 부족으로 일본 측은 여러 차례 기한을 넘겼고 일본이 남긴 화학무기 처리 진행은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피해자 지원 일종 미래평화기금 회원인 스가모토 마이코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해 동안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중국 내 일본 6.2 화학무기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섭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모토는 전쟁 역사가 점점 오래될수록 일본 일반 시민들은 이제 일본이 남긴 화학무기 피해 문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모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난 오늘 더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일본군이 화학무기 등으로 침략과 가해를 저지른 역사를 다시 알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가해사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일본 민간단체 군의학교 예터 조사 중 발견된 인골문제협회의 대표인 가와무라 가즈유키는 일본군 독가스 전시회 기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는 자기 아버지 세대가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 세대의 전쟁 책임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짊어져야 한다면서 자신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젊은이들에게 진지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민간단체가 전시회를 열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의 독가스전 범죄를 폭로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혁명 혈맥을 지키고 발전의 동력을 응집한 길림성 백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내외로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 정치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6: 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5: 습근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성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연안 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0: 청석이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귀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리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강조했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감을 한가득 품고 인민을 위해 실질적 일을 찾아 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에 들어서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1: 我反复强调发扬将革命进行到底的精神，强调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勇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 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叫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2: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안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며 가택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격과 목적은 봉건 왕조나 농민 봉기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을 쫓아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고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혁명 혈맥을 지키고 발전의 동력을 응집한 길림성 백산 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2: 장백산맥의 푸른 소리 겹겹이 펼쳐지고 송화강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시 정우현에는 양정우 장우기념관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간이 목조 가옥에 들어서면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해설사 우유화는 동북지방의 겨울기온은 흔히 영하 30도 내지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 전사들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투쟁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관은 실제 환경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체감하도록 했습니다. 백산시는 동북항일연군의 근거지 중 하나이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사령 양정우가 순국한 곳입니다. 백산시는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당에 충성하는 확고한 신념, 국난에 과감히 나서는 민족의 대의, 끝까지 혈전하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항일연군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일을 이루고 사업을 개척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정우현 문물관리소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직원 왕정우와 동료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깊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항일연군 유적은 깊은 산에 흩어져 있고 사료는 부서진 채 파편화되어 있어 감별이 몹시 어렵습니다. 왕정우는 무인기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하면서 갈수록 많은 유적과 흔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백산시는 시 전체 37개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280곳의 혁명 문물 자원을 아우르는 실시간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고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중점 프로젝트의 보수와 전시 승격을 추진했으며 북두 위성 기술을 활용해 깊은 산속 항일연군 유적에 지능형 관측 장비를 다그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백산시는 각종 혁명 주제 활동을 1000회 이상 개최했고 방문객 46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무송현 황가 외저촌에 들어서면 동북항일연군 기념광장에 무명 영웅 부조가 위엄있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가 외저촌 백련복 당지부서기는 동북항일연군은 황가 외저마을 주변에 여러 밀령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곳에는 목교 등 전투 유적이 남아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5년 백산시 첫 천급 확률연구원 기념관이 황가외자마을에서 락산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백렌복 당지부서기는 마을은 이 기회를 살려 과일 채소 수확 체험과 농가 체험 등 산업을 함께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세계 향일연군 주제 견학 로선을 조성했고 홍석 국가삼림공원은 혁명 자원을 바탕으로 혁명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우현은 VR 설원 행군, 실전 사격 모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백산 씨는 홍색 자본과 문화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부흥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리메에는 충골이 묻혀있고 풍설은 영웅의 넛을 빚어냅니다. 백산 씨는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을 이루고 사업을 개척하는 정기를 모아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외로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 정치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14일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3개 지역의 수석 장관들이 영국 웨일즈의 주도 카디프에서 회동함으로써 공동 비망록을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리탈과 유럽 동맹 재가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 비망록은 또 해당 지역의 정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가 헌정 개편에 대비할 것과 각 주체의 자결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1990년대 영국이 권한 이양 제도를 도입한 이후 3개 지방정부가 웨스트민스터를 핵심으로 하는 영국의 중앙관리체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3개 지역 정부의 압박에 대해 영국 버넘수상의 대변인은 수상이 국가통합과 동맹체제를 수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정부는 헌법 논쟁이나 추가 국민투표에 매달리기보다 가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3개 지역 수석 장관이 공동 비망록을 발표한 시점이 매우 미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본래 주요하게 외교 일정과 개인 일정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은 트럼프가 아일랜드 통일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12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통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정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영국 개혁당 대표 나이절 페라지와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덴오후 등은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그 미래는 북아일랜드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트럼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13일 다시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리탈해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틀 연속으로 공개 발언을 쏟아낸 데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세 지역이 영국 리탈을 위해 손을 잡으면서 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건드리는 일련의 움직임이 빠르게 여론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정치학 교수 조너선 통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여러 지역의 주요 정당이 잇따라 영국 리탈 요구를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영국 정부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소속 선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영국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20세기 전반 아일랜드 남부 26개 주가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된 반면 북부 6개 주는 영국에 잔류하면서 오늘날의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이 공존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북아일랜드 내부에서는 헌정 소속과 정치적 정체성을 둘러싼 이견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1960년대 말에는 약 30년간 지속된 폭력 사태로 변했습니다.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면서 수십 년의 폭력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협정은 대다수 유권자가 명백히 희망할 경우 북아일랜드의 영국 분리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넘 수상은 최근 북아 일랜드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지금 실시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북아 일랜드 문제는 영국의 국가 통일과 북아 일랜드의 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정치 사안이며 외국 정치인이 함부로 논평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북아 일랜드 관련 발언이 최근 영토 주권 의제를 내세워 영국을 압박한 첫 사례는 아닙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주권 분쟁을 벌이는 말비나스 군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이 소유권 분쟁에서의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란 전쟁에서 영국이 미국의 전력으로 협력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는 의도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언론은 미국이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영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카드로 삼아 나토 체제 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트럼프 정부가 영국의 민감한 사안들의 갈등을 제조하면서 오랫동안 범대 서양 동맹의 핵심 기둥으로 여겨져온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가 새로운 시련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동맹 탈퇴의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리탈 요구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전통 동맹이 수시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내부의 원심력과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버넘 정부가 점점 더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우리 연길시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리문진부에서 예, 공동으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맞으면서 5년 만에 진행하는 가장 큰 예, 우대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강로장약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죄, 런칭망죄하고 조조다시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비밀특허가 있는 이런 특수한 제조기술로 제조한 세계적으로도 인증하는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우리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는 이 5년간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준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뜻으로서 4대 보물급 장약을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처음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우리 보물급 장약 각각 10곽을 사신다 할 때에는 5곽을 더 드리면서 조주 다시를 또 한 곽씩 드립니다. 예, 바로 치수의 전주

0: 우아는 10곽 사면 5곽을 더 드리면서 조조 따시 한 곽을 더 드리고 또 런칭 창주에도 10곽 사시면 5곽을 드리면서 이 조조 따시를 또 한 곽을 더 드립니다. 에, 이렇게 망주에 창주에 치수의 전주안 조조 따시 네 가지를 또 우대 활동합니다. 그리고 4대 보물급 장약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 진보륙 장약만 예, 제조하는 이런 특수한 제조 기술, 예, 우리 특수한 제조 기술은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조타이 기술입니다. 이 조타이 기술은 아주 특수하면서도 정교한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로 제조한 약품으로서 조합도 아주 방대하고 또 약재도 희귀하고 효능이 강하면서 복용 방법도 아주 특별합니다. 에, 때문에 우리 연변준의 환자분들은 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에, 그리고 미리 또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전화번호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5089929번하고 8527111번에 예, 연계하시고 또 찾아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런칭 망주라 할 때에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으로서 치료약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160여 종이 고산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 광물성 약재로 제조했고 많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위장도 질병에 대해서는 독특한 치료 효과가 있고 기타 질병에 대한 효과도 아주 특이합니다.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예, 이 런칭 창제를 쓰시면은 질병을 치료도 하고 신체를 보양하는 이런 특수한 작용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예, 그 선생님 우연중에 저는 그 노공이 와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 뭐 그래서 병원에 입에 냈다 나오는 후에 그래서 이 그도 조금 있다도 또 재발하고 해서 뭐 제 마음대로 아무 약이나 막 먹다가 우연중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그 뭐입니까 가서 있고 이 약방에 가서 약을 그 세 가지를 줘봤는데 영 지금은 이제는 한 5~6달 됩니다. 그러니까나. 뭐 지수의 전조원하고 뭐든 신망제 그때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영 좋는데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 선생님 어떻게 아픈가 하면 이도 불편하고 감도 불편하고 담나이 아프고 예 선생님. 그리고 입이 막 미식었고 밥이 맛이 없고 예 조금만 먹어도 막 위가 짱하고 예 진통 못 하고 밤에는 더구나 또 통통이 나고 뭐 왼쪽 오른쪽 옆구리 끝이 막 올리켜오고 그렇게 아프다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예 저기 제하고 저 같은 활동실을 당기는 친구인데 제가 그랬죠. 저는 노공에 걸려가지고 그 거기 가서 그 그때 내 다닐 때는 그 상대표 봤는데 저기 그 의사를 배우니까나 영영하고 좋더라고. 요즘 지금 저는 그래서 뭐 먹음이 마음에 하면 이렇게 영 편안하게 산다고 알려줬단 말입니다. 예. 제가 가서 약을 줘 왔는데 그 가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건도 그때는 저기 뭡니까 그 상대표를 볼 때마다 말입니다. 예. 제가 보이니까 전신망제하고 습관전환하고 저도 다시 주더란다. 예. 그래서 먹었는데 두 달을 거의 먹으니까 아이고 좋아서 얼굴이 그래서 하얗고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여기서 죽게 됐던 게 얼굴이 막 붉은색이 나지. 그다음에 때되면 배가 고프지. 그다음에 뒷좌전이 아프던 게 아예 아프지. 그다음에 잠을 잘 자니까 정신한다고 영 좋아서 난립니다 선생님. 이게 한계로서 이번엔 사서 아이 가고 다시 배달을 받겠답니다 선생님.
0: 예, 배달을 예. 받으시고 예.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창제, 망제, 그 다음에 치수의 조조 다시 이 네 가지가 예, 특별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10곽을 사시면은 5곽을 드리면서 각각 또 이 조조 다시도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2: 그렇습니까?
0: 예, 예.
2: 좋구나.
0: 예, 예. 그래서 예.
2: 방송으로 저기 뭡니까 전화로 연계해드리면 많은 건 다 오겠죠.
0: 예, 다 갑니다. 예, 예 5089929번하고 예. 8527111번에 연계하십시오.
2: 저기 선생님 한 가지 더 자문합시다.
0: 예, 예.
2: 저기 강의를 저기 들으려니까 선생님 그 저희 친구도 노공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무슨 사혈요법으로 치료한다는 건 그건 또

0: 뭡니까?
1: 네, 그 지금이 덕길 중위 진찰부가에 성립됐죠. 예, 거기 서장의 장이사가 왔습니다.
0: 예, 예.
1: 예, 장이사가 와서 예, 장이 이런 치료 방법으로 사혈도 하고 또 다른 이 소파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중풍 후유증하고 관절 질환, 예, 전무 이 무릎 관절 있거나 허리 아프거나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던 분들이 와서 치료하고 좋은 효과를 본다.
0: 아,
1: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그 전화에 연계하고서를 그려가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신다.
1: 예.
3: 저도 감사장 약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만성배달 위궤양까지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감사장 약 먹는데 위궤양까지 있으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금 먹으면 계양 써야 되니까 또 아프지. 위가 쓰리고 아프고 그다음에 입에서 냄새도 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영 불편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냄새 나는 데다가 찬 거 매운 것도 못 먹습니다.
1: 네.
3: 이렇게 위 아프니까 되나. 그리고 조금만 뭐 먹는다 하면 집단들이 켜가서 다른 사람 못 살게 봅니다. 자꾸만 두드려달라고. 그래 한참 두드리면 그다음에 조금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담낭입니다. 담낭.
3: 많이 나쁜 예, 그렇습니까?
1: 예.
3: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다가서리 저주다시하고 창제하고 망제 이 세 가지하고 먹습니다. 이 창제하고 망제는 암도 예방하고 치료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3: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한 50일 먹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렇게 위 아프고 쓰리고 하던 것도 이제는 많이 나사지고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두드려달라고 그래서 밥은 먼저 약간 한숨씩 먹고 서리는 두드려달라고 그래서 자꾸만 못 살게 굴고 신경질 쓰던 게 그게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두드려달라고.
3: 예. 한 50일 먹으니까 되나요?
1: 예.
3: 그리고 저리 찬 거 매운 것도 니네 못 먹어도 됐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있으면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되나요? 살 것 같습니다. 너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그리고
1: 예.
3: 변비도 있었습니다.
1: 예.
3: 변비 형태 없는 변을 보면서 이래 되는데 지금 요즘은 예, 변도 제대로 변 형태 있는 변을 보고 예, 저도 잘 되고 하니까 되나요? 밤에 잠이 잘 온다 그래도 이전에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프다나니까 되나 소화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요즘은 그게 소화 잘 되니까 되나요? 잠도 잘 잠다.
1: 네.
3: 예.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소화 잘 되니까 되나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이 당도 하고 뇌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3: 아,
1: 이 위장도가 이 잘 이 그 운영이 돼야 뇌도 막습니다.
3: 아, 예. 그러길래 그렇게 잘 되니까 되나요? 잠도 잘 오고 편안한 게 수호합니다.
1: 예, 예.
3: 이제 들으려니까 되나요? 구경들 하고 추석 그런 게 저기
1: 맞습니다. 활동이 예. 지금 맞으면서 예. 그 보물급 장량 네 가지 다 활동 있습니다. 열 곽에 다섯 곽을 드리면서 또 조조 다시까지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 그 508992번에 연계해도 되고 8527111번에 연계해도 됩니다.
3: 예, 네. 예. 그래서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지금 제 조카인데
1: 네.
0: 제가 지금 한 석 달째 거의 잠이 안 와가지고
1: 네.
0: 면제를 의지하면서 잠에서 그래 잠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별로 그래서 잠을 푹 못 잔대요.
1: 네.
0: 잔다 하면은 한 3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자고 깨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래서 무슨 뭐 수면제만 먹는 거 했지만 전람회 있는데
1: 네.
0: 뭐 그 전람회 어느 이중이 이사약 또 무슨 세 번호 금장고
1: 예.
0: 제 먹었대요.
1: 예.
0: 그런데 별로 낫지도 않고
1: 예.
0: 오늘 전화해봤지 너 요즘에 걔 약 준다는 게 어때요? 아세 별로 어때 낫지도 않고 모르겠어. 요즘에는 어때 잠도 안 오는 거는 뭐 안 오는 거고 이런 데 가서 온몸에 부종이가

0: 있어요.
1: 네.
0: 골동이 갔다 가기도 하고 그러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이 하나도 없고.
1: 네.
0: 그러게요. 그러네지. 야, 그러면 내용 저기 담은 해보는 그런 데다 그런 오늘 내 담은 시간인데 내 담은 해볼게. 네 그럼 거기 담은 해가지고 저기 내 잘 물어볼게. 그럼 네 거기에서도 이사 저기 봐준다더라. 그래 물어보고 있고 이야기도 뭐 어디면 용하다 뭐 어디면 이사야 어디 여기저기가 암에 많이 써본 것 같아요.
1: 네.
0: 이런 것도 뭐 하나도 신통하지 않고 그도 몸만 지금 시들고 그도 그렇대.
1: 네.
0: 그래서 내 길에지 그래 뭐 그래 뭐 이기는 이야기 아니고 뭐 또 서장에서 그런 이야기란데 또 여기하고 지대가 바꾸면 신통하게 맞겠는
1: 그.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도 네. 불면증이 있은 몸에 어디나 답이 또 찾아옵니다. 불면증 지금이 환자분이 증상의 간하고 콤파치가에 간열이 세고 그 다음에 콤파치도 나쁘고 자꾸 중간에 잠들기 좀 힘들다 하는 거는 콤파치 허한 게입니다. 신장이. 그리고 예 콤파치 허한 게 지금 막 허열이 올라오면 불덩이 같다죠.
0: 예,
1: 그 간열이 센 거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특별히 감로장약하고 감로장이 치료를 받으면은 이 불면증하고 변비하고 소화불량 그리고 예. 각종 관절 통증 이 치료가 좀 특수하게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 치료 효과로 봅니다.
0: 예, 밥까지 하나도 없대요.
1: 밥. 예, 맞습니다. 그 간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또 활동이가 좋은 때니까니 그 환자분은 내일이 이 예약하고 그 약방에 보내십시오.
0: 예. 예약하고?
1: 예, 예. 예약하고 예. 8527111번. 예. 그리고 두 가지 다 적어 놓으셔. 5089929번 이 연계하고서로 가십시오. 예.
0: 예, 예.
1: 예, 그래 가서
0: 예, 연계하고
1: 예, 이사도 보이고 예.
0: 이미 이사 선생님 있겠죠?
1: 네, 예, 있습니다. 예.
0: 예.
1: 내일 가십시오. 예.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제가 여지간에 딱 감기 걸린 것 같은데,
1: 예.
3: 신발만 후두두 하고 눈에 막 피라는 게 등진이 피 같은 게 막 지고,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 이 등사디가 막 키우면서 이래, 머리도 어지럽고, 영 그렇습니다.
1: 예.
3: 이게 무슨 감기를 해서 이랬던 것 같다.
1: 그 감기 아닙니다.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풍한 습이가 몸에 많단 거 말한다. 예, 풍한 습이 몸에 많으면서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또 후끈후끈 또 열도 오르고 예. 지금
3: 감염이 하나도 못 왔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장약하고 장이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빨리 낫습니다. 예.
3: 심사에 놓고 어째 이렇게 막 후두두 떡이고
1: 맞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금 더웠다 추웠다 하고 예, 잠 안 예. 자고 하면은 자율신경물란이란 게 옵니다. 예,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막 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예, 잠도 아예 오고 예,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나고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네. 막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 막 생깁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장이 치료로 받으면 빨리 낫습니다.
3: 수면제를 여지간에 계속 먹는데 또, 못 자겠습니다.
1: 또 막 잘량하자니까 그 잘량이라 하면 아예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빨리 찾아가시오. 덕길 장량방. 예. 그러면은 예, 그 치료를 해드립니다. 예, 그 예. 전화번호 꼭 예약하고 가셔. 예,
3: 예, 예.
1: 예. 예. 5089929번에 연계해도 되고 예. 8527111번에 이사를 예약하면은 8527111번에 예약하셔.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목이 항상 어지럽고 좀 아프고 매설에 좀 띵하고 생각조절도 잘 많이 되고 결국에 손발이 저리고 예. 밤에 갈 때 다리도 뒤로 올라오고 예전 이렇게 증상이 나빴습니다.
1: 네.
4: 지금 예 선생님 강의도 듣고

0: 지금 이 덕질장약방에 가서 시수의 전수 아래다가 화신콩미를
1: 네.
0: 이 두 가지를 전 거의 두 달 먹었습니다.
1: 네.
0: 굉장히 많이 현저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뭘 좋아지는가 뭐 그러니까 뭐지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이렇던 게 많이 좋아지고 혈압도 좀 우선에 좀 엄청히 되고
1: 네.
0: 지금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계속 더 먹어야 되지.
1: 몇 달을 썼습니까?
0: 두 달 푸 있었습니다.
1: 예, 두 달을 썼는데 지금 완전히 나이 개선됐죠. 예?
0: 예.
1: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병행해 쓰는 분들이 그래서 두 개 료종 씁니다. 이 화신코프에가 한 개 료종 두 달입니다. 그래 이제 예. 두 달을 더 쓰면은 기본상 증상들이 다 나사집니다.
0: 예, 문제는 이 화신코프에가 좋을 때도
1: 예, 맞습니다. 마시는
0: 약이라는 걸 효과 더 빠른 것 같더랍니다.
1: 그 같이 결합에 지수의가 같이 결합했기 예. 때문에 지금 이 병행료법은 우리 중이, 장이, 또 서이 다 이거 제창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같이 결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효과 봅니다.
0: 예. 예,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지금 예, 거기 서당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사혈료법 한다는데 거기가 이 정말 그러니까 심혈관 질병에 사혈하면은 좀 더 빨리 낫겠는가
1: 맞습니다. 혈압이 높으면서 온종 안 되거나 그 심장병으로 오래 앓았거나 예, 지금 중풍 후유증으로 또 어혈이 많거나 피에 또 혈액이 좀 이 잡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찾아가시면은 그 병정황에 따라서 우리 장의 선생님은 꼭 진찰을 하고 무조건 사혈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응증이 네, 돼야 네.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의사 선생님 보이실 분들은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예. 네. 찾아가는데 하루에 많이 못 봅니다. 10명밖에 보기 때문에 꼭 전화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0: 오전만 볼까?
1: 아니 오늘 날 다 봅니다. 근데 시간은 네. 정해놓고 가시오. 그러면 기다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네. 8527111번에 연계하고 가십시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서 이런 칭창주에는 예, 위장도 질환 치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장도를 치료하는 보물급 장약이고 또 국가에서 인증하는 예,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장염하고 결장염, 예, 위궤양하고 위축성 위염, 만성 위점막염 예, 등 이런 각종 소화도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독특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벌써 한, 이 좀 엄중한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적으로도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런 환자분들은 이 위장도 질병 치료에서 그저 한 달을 쓰면 모두 알깁니다.
2: 네.
1: 예, 현저하게 입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항상 배가 좀 부디사고 좀 팽만감이 있던 이런 증상이 인차 개선됩니다.
2: 네.
1: 그리고 위 통증이 있던 분들, 예, 이런 분들도 빨리 개선됩니다. 그리고 런칭창제는 이미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특허가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 처방이라 할 때에는 사부 이전에 기재된 이런 처방이고 청열하고 해독하는 효능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독을 억제하는 동시에 또 병독을 제거하는 이런 작용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몸의 습도 제거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화계통 질병 있는 분들 특히 냄새가 있으면은 몸에 습도 있고 장도에 습열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예, 이 습열이가 잘 제거되지 않는데 이 장약으로는 이 습열을 제거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좀 장이 항상 변비, 어떤 분들은 변비 같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변감이가 예, 좀 없으면서 배변 곤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뇌경 3개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1: 네.
5: 좀 며칠 전에 저 그런 병원에 가본 게 머리에 무슨 이래 뭐랄까 그런 좀 혈관이 불어났다고 하던데 근데 그 어쨌든 이게 혈압이 높아 그런지 어지간히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이 자꾸 머리 뒤띠에 뭐 쓰게 자꾸 바람 부는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해서 보니까는 뭐라든가 꽈리라든가
1: 예.
5: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1: 예.
5: 그런 게 생겨가지고 크진 않는데 지금 수술하면 아이 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지금 여기다 전화하면 뭐 방법이 생기겠는가 해서 전화했어요.
1: 그거에 지금 이 현대 의학으로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우리 장약하고 또 장기 치료법으로 되겠는지 내일에 예, 우리 덕길 이 중기관에 찾아가서 그 감로 장약 그 전문가 선생님 보이십시오. 그 검사한 게 있지요,
5: 예? 예,
1: 예. 예, 그 검사한 거 가지고 가서 그 잘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미 혈관이 그렇게 꽈리처럼 달랬다 하면은 예, 현대 의학하고 이런 보조적인 요법을 같이 결합해야 됩니다.
5: 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1: 예,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일이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예, 그 중의관하고 장약방이 그 같이 있습니다.
5: 예, 예, 예, 예.
1: 아래 옷집으로 그 같이 있습니다.
5: 예, 예, 예. 예. 알만합니다.
1: 예, 그래 예. 찾아가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예, 예,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꾸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꾸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신비로운 자연 상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서로 믿어주고 함께 노력하는 협동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올바른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지훈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 표면에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에 관한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어머니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쥐들의 꽃길 만들기입니다.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작은 들쥐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시내가로 가는 길은 돌과 잡초가 무성해서 걷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마을 친구들은 예쁜 꽃길을 만들어 산책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너무 힘들어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들쥐가 있는 한편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내는 꼬마 들쥐 초롱이가 있었어요. 초롱이는 먼저 작은 삽을 들고 나와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른 친구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고 초롱이만 매일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본 들쥐 친구들이 하나 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돌을 치우고 어떤 친구는 꽃씨를 뿌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물을 길어다가 꽃밭에 뿌려줬어요. 시간이 흐르고 따뜻한 봄이 오자 길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활짝 폈어요. 거칠고 지저분했던 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신했답니다. 그제서야 들쥐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서로 믿고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협력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면 훨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친구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밤새 우리 몸의 에너지가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 시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과자나 음료만 먹는 것은 진정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아침밥을 챙기는 비법을 같이 배워볼까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달걀, 우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도 함께 먹어야 튼튼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도 좋아진답니다. 식사할 때는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시간이 바쁘다고 아침밥을 거르지 말고 맛있고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에 깨어나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아침밥을 거르면 수업 시간에 머리가 멍해지고 무엇이 떨어질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아침길 히야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침밥을 걸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지훈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5학년에 다니는 지훈이에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림 실력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친구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연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훈 친구.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좌절하는 마음 정말 공감이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그림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면 그 자체로 멋진 겁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지훈 친구, 힘내세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달 표면에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맑은 밤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 달 위에 짙은 그림자 같은 얼룩이 보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렇다면 달에 보이는 어두운 자국은 정말 그림일까요? 정답은 달 표면의 넓고 낮은 평원이랍니다. 달에는 산, 계곡도 있고 어두운 넓은 평원이 많아요. 이곳은 밝은 달의 산악지대보다 빛을 적게 반사해서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는 거랍니다. 지구처럼 달에도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이 얼룩 모습은 언제나 거의 똑같아요. 달에는 공기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수십만 년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맑은 밤 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어두운 평원과 밝은 산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달에는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0: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종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의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의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복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진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해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 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 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부를 찾아 지능형 자체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 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 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 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도나시 사회 양로

0: 공사 중심을 찾아 손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 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후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 고려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의료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견본 보관과 식기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 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토들을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에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설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산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례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을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련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각오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1: 길림절극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 일꾼으로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두 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체 일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 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조기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소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줬고 외부 차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줬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 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 산업 발전 공간을 일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 산업 군집을 육성 장대시키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회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 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풋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중화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교실, 문화흔적 활자판 인쇄체험교실 등 9개 특색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 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의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승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과 국가통용 언어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동시키고

0: 국가통용으로 문자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총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 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의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이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 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굽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굽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굽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굽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석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

0: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흘을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사회생활을 바이올린 연주에 비유하면 독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합주라고 볼 수 있죠. 나만 뛰어난 솜씨를 뽐내기보다는 다른 악기와의 조화, 적재적소에 치고 빠지는 센스,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는 눈치와 순발력도 중요하죠. 그 모든 스킬을 장착하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웬만한 인간관계 처리가 쉽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뜻밖의 방법,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은 직업, AI 외모 평가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짜증나고 우울한 뜻밖의 원인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연인이 팔을 천천히 쓰다듬어주는 행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팔을 쓰다듬더라도 연구자가 할 때보다 연인이 직접 했을 때 접촉을 더 기분 좋게 느끼고 감정 상태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윙그리아 연구진은 연인 관계에 있는 성인 110명을 대상으로 느리고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감정과 생리적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4.2세였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정서적 접촉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등의 부드럽고 정서적인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데 이 같은 행동은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을 세 차례 보여준 뒤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반응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인이 팔을 초당 5cm의 느린 속도로 쓰다듬는 조건, 연구자가 같은 방식으로 쓰다듬는 조건, 쓰다듬는 자극 없이 자신의 피부 감각에 집중하는 조건을 경험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접촉을 얼마나 기분 좋게 느꼈는지와 감정 상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동시에 심박수와 심박변이도, 호흡수 등을 측정해 신체의 생리적 반응도 살폈습니다. 참가자의 애착 특성과 연인 관계 만족도, 신체 감각에 대한 인식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쓰다듬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인이 팔을 천천히 쓰다듬었을 때 연구자가 같은 자극을 가하거나 피부 감각에만 집중했을 때보다 쓰다듬는 느낌을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 역시 연인이 쓰다듬었을 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접촉의 효과가 단순히 피부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피부를 자극하더라도 누가 나를 만지는가라는 사회적, 관계적 맥락이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체에서 측정된 단기적인 생리 반응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 호흡수 등을 비교한 결과 연인이 쓰다듬었을 때와 연구자가 쓰다듬었을 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에도 주관적인 경험이나 생리적 반응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주관적인 촉감과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인 말초 자율 신경계 반응까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조사한 애착 특성과 관계 만족도, 신체 인식 등의 심리적 특성은 접촉을 얼마나 기분 좋게 느끼는지와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압력이나 진동, 온도 등 다양한 자극을 감지하는 신경이 분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드러운 신체 접촉과 관련해 주목받는 것이 C촉감 섬유입니다. 이 신경 섬유는 주로 털이 있는 피부에 분포하며 피부를 천천히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자극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접촉을 얼마나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 자극 자체뿐만 아니라 누가 접촉하는 것도 주관적인 느낌과 정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접촉 상대에 대한 기대와 같은 요인도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경우 커플 치료처럼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만으로 연인의 팔을 쓰다듬는 행동이 실제 연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 만족도를 높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실험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여준 뒤 나타나는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실제 갈등 상황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는 이러한 효과가 장기간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조절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내비게이션 보셨죠? 저도 내비 없으면 객체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내비 없이 머릿속으로 길을 찾는 택시 운전수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만 다니는 버스 운전수는 예외라고요. 오늘은 우리 뇌를 살리는 길 찾기의 놀라운 효과 함께 알아보시죠. 택시 구급차 운전수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숨질 위험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길을 찾고 지도를 그리는 공간 추론 활동이 뇌를 튼튼히 단련시켜 치매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미국 내 사망 증명서 약 900만 건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택시 및 구급차 운전수는 443개 직종 중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이와 성별, 인종, 교육 수준 등을 보정해 비교했을 때 일반인의 알츠하이머병 사망 비율은 60명 중 1명 수준이었으나 택시와 구급차 운전수는 약 100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치매 예방 효과는 모든 운전 직종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노선만 오가는 버스 운전수나 정해진 항로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이런 건강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핵심 요인은 운전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도로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머릿속 지도를 업데이트하며 길을 찾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활동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뇌에서 기억과 공간 탐색을 담당하는 부위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될 때 일찍 손상되는 영역입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증상은 뚜렷한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2000년 발표된 또 다른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런던 택시 운전수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경력이 긴 택시 운전수일수록 공간 지도를 저장하는 해마의 회백질 부피가 더 컸습니다. 또한 머리를 써서 공간을 파악하고 길을 외우는 훈련을 하면 성인의 뇌 구조가 물리적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런던에서 택시 면허를 따려면 차링 크로스에서 반경 6마일 이내에 있는 2만 5천 개 이상의 거리 이름과 위치를 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시 운전수 지망생들은 평균 3, 4년에 걸쳐 더 놀리지라는 혹독한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 샌 안토니오 캠퍼스 토목 환경공학과 하팀 샤리프 교수는 택시 구급차 운전수에게 나타나는 두뇌 관련 효과는 지도 제작자, 도시 계획가, 지리정보 시스템 전문가처럼 입체적인 공간

을 다루는 직업이나 복잡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3년 머신러닝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교차로가 많고 길목과 랜드마크가 다양해 머릿속으로 지도를 자주 그려야 하는 복잡한 도심 지역 거주자일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더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샤리프 교수는 일상에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지하고 경로를 떠올리는 두뇌 활동이 뇌 손상에 저항하는 인지 예비력을 키워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화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머릿속으로 주변 공간과 길을 직접 떠올려보는 습관이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늦추고 뇌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훈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골목길이나 도심 환경에 사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차로가 많고 주변 랜드마크와 길목이 복잡한 환경에 거주하면 일상 이동 중에도 뇌가 자연스럽게 지도를 그리며 공간을 추론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복잡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뇌의 공간 탐색 영역 부피가 더 크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 공간 지각 훈련을 시작해도 뇌 구조가 변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런던 택시 운전수 연구에서 확인됐듯이 해마의 부피 변화는 선천적인 유전 요인이 아니라 성인이 된 뒤 훈련과 경력을 쌓으며 형성된 결과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머리를 쓰고 새로운 공간 지각 연습을 하면 뇌의 구조적 저항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지도 데이터를 다루는 GIS 전문가나 도시 계획가도 택시 운전수와 같은 두뇌 단련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 거리에서 직접 이동하는 것과 상공에서 지도를 내려다보는 방식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뇌의 해마는 외부 관점에서 입체적 지도를 구축할 때도 동일하게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여러 층의 공간 데이터와 좌표를 머릿속에서 조합하는 전문 작업도 뇌 회로를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얼굴을 분석해 매력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와 점수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승자를 가리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합니다. 최근 온라인에 등장한 이른바 AI 외모 평가 서비스의 한 모습이죠. 일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해 매력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외모를 비교하거나 얼굴의 단점을 찾아 개선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공인심리학자이자 영국 노섬브리아대 디지털 헬스 및 웰빙턴 브랜비 벨브 교수는 이러한 AI 외모 평가 문화가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의 신체 이미지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AI 외모 평가의 문제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매력을 마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지는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달라 하나의 수치로 객관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AI 역시 학습 데이터와 설계 과정의 기준이나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AI가 4점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과학적 분석을 거친 객관적인 판정처럼 느낄 수 있다고 브랠리 벨 교수는 지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려는 온라인 문화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의 룩스 맥싱입니다. 피부 관리나 운동처럼 일반적인 자기 관리도 포함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나 미용 시술 등 보다 과격한 방법도 공유됩니다. 외모 중심의 온라인 환경은 신체 이미지가 형성되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젊은 남성이 이상적인 남성 신체 이미지와 외모 중심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신체 불만족이나 근육 이형증, 섭식 문제 등과 관련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육 이형증은 자신의 몸이 충분히 크거나 근육질이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때문입니다. AI 외모 평가는 이상적인 외모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얼굴을 직접 평가해 숫자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이 낮은 점수를 객관적인 판정처럼 받아들일 경우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운동하는 등 무리한 행동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AI 외모 평가 점수가 실제로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연구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섭식장애나 신체 이미지 문제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서비스 하나를

룩스맥식 문화에서 공유되는 일부 극단적인 방법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6년 관련 연구를 검토한 논문에서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식단이나 약물 사용, 미용 시술 등이 외모 개선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 스매싱입니다. 얼굴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면 턱선이나 얼굴 윤곽이 바뀐다는 믿음에서 단단한 물체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외모가 개선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 벨 교수는 AI 외모 평가가 타인을 비하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괴롭히고 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매긴 낮은 외모 점수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AI 외모 평가가 실제 강압적 통제 이용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학술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브랜디 벨 부교수 역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그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지 여부도 논의할 사안입니다. 일부 AI 외모 평가 플랫폼은 성인용이라고 밝히면서도 충분한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AI 외모 점수 자체가 별도의 유해 콘텐츠 류형으로 명확하게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를 경쟁적으로 순화하고 다른 이용자와 비교하거나 공개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AI가 제시하는 숫자가 객관적인 매력 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디 벨 부교수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점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경쟁적인 외모 평가 시스템이 신체 불만이나 위험한 외모 변화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게 무리한 일도 없는데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고 몸이 아픈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과 증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본인만 느낄 정도의 이런 컨디션 변화는 미네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 소량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돕습니다. 뼈와 치아를 형성하며 근육과 신경기능, 혈액생성, 체액과 전해질 균형, 효소와 호르몬 작용, 면역기능, 에너지 대사 등에도 관여합니다. 미네랄은 영양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결핍이 없다면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 지수와 그에 따른 각종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분은 단백질과 함께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을 만듭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지 못하고 산소 운반이 어려워지면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어지러운 것도 빈혈의 한 증상이지만 쉽게 피곤하고 나른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분 결핍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분은 체내 흡수 경로와 흡수율에 따라 햄철과 비햄철로 나뉩니다. 철분은 시금치와 콩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 포함된 비햄철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고기나 생선 등 동물성 식품에 포함된 햄철은 흡수율이 높습니다. 혈액을 만드는 데 단백질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류와 생선 등 살코기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참치, 돼지고기 등심, 소고기의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레몬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성장을 비롯해 신경과 근육세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아이는 불안하고 짜증이 심해져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캠퍼베리대 연구팀에 따르면 8주간 ADHD를 앓는 성인에게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보충제를 투여하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집중력과 과잉 행동 등 ADHD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은 숙면을 돕는 영양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이자 자연이 내려준 신경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정신이 불안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한 아이가 늘어나는 원인을 칼슘 부족으로 꼽기도 합니다. 가공식품과 탄산 음료를 섭취하면 나트륨과 린 때문에 칼슘이 배출됩니다. 아이가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 우울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고 아몬드와 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 견과류, 씨앗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어패류, 해조류, 유제품에 풍부합니다. 꽁치와 멸치, 바지락, 다시마, 김, 미역, 요구르트, 치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우울감과 불안, 과잉행동 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아연은 성장기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mg 아연 영양제를 섭취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고력 속도가 빨랐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됐습니다. 아연이 결핍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굴, 견과류, 씨앗류, 용류, 조개류가 대표적입니다. 네,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고 하죠. 더 활기찬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밤에는 여유롭게 느긋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아,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 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궁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호작용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폭탄 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두렵다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뉴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이라 하면은 영화 관람, 친구와의 만남, 여행 등 업무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녹초가 된 마음에는 이런 자극이 오히려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어쩜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고 자극을 줄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무척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좋은 글, 편한 음악과 함께 이 시간 조용한 휴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경희의 글 새벽 글씨기를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글을 쓴다. 좋아하는 일의 힘은 강력하다. 새벽잠을 물리치는 걸 봐도 인생은 행복뿐만 아니라 슬픔, 가난, 고통, 좌절, 불안, 그리움도 함께한다. 나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다. 20여 년 전 삶이 하도 고달퍼서 가난과 괴로움이라는 공간에 행복과 꿈을 쌓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만난 새벽 글쓰기다. 김치 장사를 하며 언제 책까지 냈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비결은 새벽 기상에 있다. 2000년 초부터 새벽 기상을 해서 독서량도 늘었고 수필, 시를 300여 편수를 썼고 수필집 두 권을 출간했다. 모든 시와 수필을 새벽 시간에 쓴 건 아니지만 글쓰기를 할 단초를 새벽 시간에 마련한 것만은 틀림없다. 가난과 참, 권태가 차려하던 새벽 공간에 조금씩 삶의 의미와 글쓰기 열정으로 채워지니 김치를 만들어 파는 고단한 삶이라도 사는 재미가 있었다. 간혹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 그냥 이불 속에 누워 메모장에 적어둔 단상들을 읽어보며 소재도 선정해보며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도 보면서 엎드려 서두를 써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부지중 엎드려서 글을 쓰면 허리 건강에 안 좋다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이불 속에서 나와 책상 앞으로 간다. 그때면 이미 글 서두를 떼서 글 쓰는 재미를 붙였을 때라 이불 속 아쉬움은 버렸을 때이다. 하루의 시작을 글쓰기로 여는 새벽은 나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 새벽 글쓰기는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 좀이라도 써놓고 아침을 하면 하루에 자신심이 생긴다. 새벽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가능성 감각이 나의 문학 창작을 떠받치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벽 4시쯤이면 저도 모르게 눈을 뜬다. 무엇에 의해서 잠에서 깬 건 모르지만 책상 앞에 가앉으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나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 조각은 여실히 필기장에 적고 전날에 쓰던 문장의 줄거리와 전개도 한번 상세해보면서 묘사적인 장면도 손가락과 몸 동작을 섞어가면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새벽은 참으로 오묘한 느낌을 준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대다. 아무래도 하루의 첫 시작이다 보니 정신이 충만되고 상쾌해 집중도 상상도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20여 년 창작 시간을 주요하게 새벽으로 정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글을 쓴다. 옛날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교수안을 쓰고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했듯이 나의 새벽 글쓰기는 아침 6시가 되면 쓰던 글도 정지하고 아침밥을 짓는다. 재밌게 쓸라 치면 어느덧 창밖이 혼해온다. 시간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그와는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지듯이 내 새벽 시간이 그렇다. 새벽 시간은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어떤 새벽에는 전날에 내가 한 일, 말, 행동 중에서 잘못한 일은 무엇이고 또 만난 사람,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감동받았는가를 적어놓다가 글은 몇 구절 쓰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랬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이럴 땐 잠이나 잘 잘 걸 하고 후회하는 날도 있다. 새벽에 일어났어도 발동이 되는 생각이 없을 때는 서재에 가서 독서한다. 삶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나 시련, 귀한 것들을 직시하고 뒤틀렸던 마음도 풀면서 글로, 독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새벽 시간을 나는 사랑한다. 새벽 글쓰기에서 또 한 가지는 메모의 중요성을 느꼈다. 아무리 잠을 물리치고 새벽에 일어난들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쓰겠는가. 일상 속에서의 떠오르는 생각과 영감을 바로 그때 메모해야 한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가슴에 와닿는 게 다르다. 나에겐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메모장을 읽어보는 습관이 있다. 읽다가도 부지중 시선이 꽂히는 소재가 있다. 메모장이 있는 이상 글 쓸 소재가 고갈되지 않아 새벽 글쓰기가 이어진 것 같다. 나의 메모장에 저장된 글감 목록이 있다. 저장된 글감이 1년에 대개 20개는 된다. 실제 쓰는 것보다 쌓이는 소재 앞에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부득불 나의 잠을 덜어내는 새벽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글의 시작은 단 한 줄이다. 그 한 줄이 다음 한 줄을 이어가기를 새벽은 허락해 주었다. 새벽에 감사한다.
새벽은 일상에서 오는 남이든 나든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칭찬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더러 글을 쓰라고 고요하고 조용한 발걸음을 서서히 열어준다. 그래서일까 새벽 수필 쓰기에는 10번에 한 번은 그래도 수필 같은 수필이 써진다. 새벽은 깨어있다. 깨어있는 시간대여서 영적 깨달음이 내면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것일까. 나에게 문학 창작의 의지를 키워주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는 새벽은 황금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나를 바쁘게 만든다. 앞으로도 더 바빠질 듯하다. 나를 위해, 아니 누군가의 삶에 내 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나 또한 새벽에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 내가 받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되돌려 보내드리기 위해 나는 더 바쁠 것이다. 잠을 덜 자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시할 방법은 글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새벽글이 누군가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같은 글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미소라도 한 줌 얹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바쁜 일상에 차려지는 새벽 글쓰기는 내 삶의 최고, 최적, 최선의 시간이다. 단 한 줄이라도 쓰게 되는 새벽이 고맙다. 자잘한 일에 휘몰아치는 일상에서도 글쓰기는 한시라도 잊지 않은 나에게 새벽은 영혼을 주었고 문학을 주었고 세계를 주었다. 나의 하루를 가장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다. 새벽 글쓰기는 나에게 있어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나가고 싶은 소중한 루틴이다. 바람이 날려와 얼굴에 와붙는 머리카락에서도 라모기 바람에게 전하는 말에서도 지인이 올린 모멘트의 동영상을 보면서도 건널목 목통에서 목수 공구를 파는 아저씨의 담배 연기에서도 모니터 앞 자판과 모니터 뒤쪽에 얼기설기 뭉쳐져 있는 전기줄에서도 글감을 발견하는 나. 새벽은 나를 반갑게 만난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의 떨림, 주변의 소리를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찾아 자신과의 대화를 즐겨가면서 일상에 건네는 소소한 언어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힐링이 될 듯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 3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좋은 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발매라는 것은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꼬지 아파란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실은 심장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리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게 바로 심장병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심폐리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 일부분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리심한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쓱이 꺼지합니다. 담낭의 문제다. 입이 마르다. 내가 소갈증이 아닌가, 당뇨병이 아닌가.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내가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림상표현은 모두서 말하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심장병으로 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농주체에서 나오다시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에 속합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하고 연계식에서 내가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많이 연계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은 위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돼 비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혈액 가운데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만하니까 결국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깝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심장병을 범하는 비례가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기능 저하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합니다. 그럼 갑상선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여기 목이 오목하게 들어간 데 나비 모양으로 딱, 우리 머리 매개를 할 때, 애들이 머리 매개를 할 때 딱 그 나비 모양으로 접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딱 됐는데 갑상선에서 호르몬

0: 혈관을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적게 분비하면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심장병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을 수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건데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목이 부어납니다. 주버즈 그런 빙 그거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건 아주 극도로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평상시의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너무 심혈이 빨리 뜹니다. 원래는 쿡쿡쿡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은 쿡쿡쿡쿡쿡 이렇게 뜹니다. 너무 그러니까 심장을 받아내기 어렵지요.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낍니다. 초조합니다. 불면증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는 설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키가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청원청 희망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서인가 하면 이 심장이가 이게 진단하게 되면 막 숨 막는다만 합니다.
0: 그때
2: 예, 옛날에 90만 원 무구댕기면서 그 가족댕기면서 그다음에
0: 주시원 구급약을 갖고 다니신다. 예, 그렇죠.
2: 그래 지금은 이거 쓴다고
0: 청원청 희망 쓴부터는 어쩌습니까?
2: 영원히 되셨다만 합니다.
0: 아, 구시원에 와서 몸이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편하다 그 말씀이죠.
2: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다 숨 막을 때는 아무리 무슨 그 구시원에 어디가 모르고 알 가지고 하면 그 어찌겠어요.
0: 그렇죠. 예예. 예,
2: 불쇠를 들여가다 막 번들리기 있다고 하죠.
0: 그렇죠.
2: 예.
0: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거죠. 예예.
2: 구급 잘 불러도 아닌 남아
0: 시간. 아, 늦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구급 환자로 심폐소생술 하지 않을까.
2: 이거 벌써 쓸수록 벌써 악인 남아입니다.
0: 아, 예.
2: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면 벌써 완전히 악인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형제네 지금 이 내려오면서 유전 썩을 부모부터 이래다가 유전 썩이다가 이거 이렇게 이제 한국에 또 이번에 또 가을에 저기 이 신자에 대단 나쁘다만, 근데 이거 쓸까 효과 상당히 좋다만 합니다.
0: 아, 그럼요.
2: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을 때 너는 계속 꾸준히 이거 아니다. 단사마 따다 증상이가 우리 증상이 유죄이까네.
0: 그렇죠.
2: 계속 이거 써야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기 이거 여야대 가고 한국도 보내고 나도 쓰고 이래서 여야대 가고 주문 받다.
0: 아, 그리고 그 보조 제품은 꼭 함께 써야 됩니다. 보조 제품 40대 중 후반부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제품 개념.
2: 이런 걸 기초 상식 안 나와.
0: 아, 그렇죠. 예.
2: 이게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청원 청심한 씨는 어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중간길로 그렇게 알았던 게, 예, 중간인 게 아니라
0: 심장 공능이 이상이 생겼는데 오해됐다.
3: 예, 그렇죠. 두 번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나왔다가 또 며칠 해야 되니까 또 그래 또 가서 입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망까지 어제 나는 이래고 말았다 하고 있는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초원 참심하는 생각에 한 걸 줍니다. 그리고 예. 그거 뭐
0: 먼저 시도해봤죠.
3: 야, 기분은 예. 예. 남이 하나 쓰는 건 난 다시 여섯 개 그래도 냄새 납니다.
0: 예.
3: 예, 어째 이 냄새 이렇게 나는가 했더만, 글쎄, 이 약을 먹을까, 하나하나 소실되는 거, 이빨이 그렇게 몸서리 아파나던 게, 그것도 이렇지. 그러고 밴드사게 눕지 못하고, 베개를 깔고 눕고, 그러던 게, 그 높이 그 하고 눕었는데, 그래도 숨이 갈등 하던 게, 야, 이거 먹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고, 특히 혈압 조절 잘 될까, 밤잠 잘 자고.
0: 아, 그리고
3: 사람이 부들대니까.
0: 그렇죠.
3: 특히 그러던 게, 예. 소화가 잘 됐고 밥이 딜 대라 하고 야 오줌 많이 부르십니다. 한 10건 잘 부르십니다.
0: 원래 과소 체중인 걸로 인정하는데 지금 예. 체중이 정상 거의 돌아온다.
3: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해야지 이제도 5,000보를 걸고 들어왔어요.
0: 아, 대단하죠.
3: 그거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야 어제는 3,000명 타시니까 어제는 활기차게 잘 살고 나가야 돼.
0: 그렇죠. 예. 제때 관리하면 됩니다.
3: 예. 약도 저렴하고 영

0: 신여 있는 약이고 맞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잘 쓰자고 설 그럽니다. 9개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25 번 연락하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초원천 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심장이 나빠서 해. 그래서 집에서 오는 칼 뜯어서 심장 뻗었다 놀라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기도 한 서너 번씩 때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한 칸, 청소마다 쉬다 올라옵니다.
1: 아, 그러니까, 좀 안에 오징어 나면 집안에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물이 집안에 있지, 뭐, 기본으로 전화하면 뭐, 채소 같은 것도 숭해주지 하니까 집안에 있는 걸수록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높은 층에서 사는 분들이 숨이 넘차니까. 예, 근데 이 제품 쓰시고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받으셨다. 그거죠.
3: 예, 예. 아, 그래, 기자는 이전에는 그놈아야 돼요. 주시원은 계속 이제.
1: 아, 예.
3: 가슴 그때 딱 그래서 숨 막히고 딱 키우고. 그리고 또 본래 한 바짝 늘려 주시면 반복되다. 계속
1: 예.
3: 앉았다 일어나고 여기서 한 댄메다나 가나 어찌.
1: 아, 댄메다가 뭡니까? 예, 예. 방법으로서 하는 거죠. 예.
3: 예, 예. 그래 되는데 지금 이 초원천시만 쓴다면 아, 이런 주제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3: 이 전선시 안에 대단한 효과가 있었으면 내게는.
1: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더, 18개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고 심장병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인데 10년, 20년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한 깊은 려해와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초원천시만 쓰는 한가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나는 심장내 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다 했습니다.
1: 예.
4: 방구약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초원천시만 쓰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예, 저녁이기 담 저기 아,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녁이 좀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아, 예.
4: 어,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예.
4: 예, 그다음에 심혈도 빠르더니 심혈도 정상이 되고요. 심혈도 본래 100이 넘었댔습니다.
1: 아, 안 되는데. 아, 예.
4: 예, 80을 정상이 되었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이상적입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난 이거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완전히 치료 때 계속 쓰자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차수를 조절한 차원은 되지만 해도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 개 치료 네. 과정에 넉 달, 두 개 넣어서 야득달까지 쓴 다음에는 가히 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4: 그러니까 중계로 오른일찍이도 숨을 차대 얼마나 좋은지
1: 모르겠어요.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네. 예.
4: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도록 그럽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25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네, 재정한 거.
1: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
1: 예.
5: 나도 이거 약을 쓴 지 오늘은 1년 8개월이 넘었어요.
1: 예.
5: 얻으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5: 예. 심지어 그 밤이 살짝 그냥 깨끗하게 나타나서 밤에 자주 못했어요.
1: 아, 예.
5: 그리고 소원 몰라하면 다섯, 여섯 번은 다.
1: 아, 심장과 그 콤파 공동은 밀접한 데 대해서 있어 모두 심장혈이 콤파체 1분에 뭐 두근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 몇 개, 몇 분인, 몇천 개, 몇만 개, 몇 분, 1분인데 그러니까 심장하고 콤파치 그런 인대성이 강한 장기인데 심장 공능 이상이 생겨서 콤파치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소변 차수가 잦을 수밖에.
5: 이것도 두세 세 번 간 것도 제일 많은
1: 거예요. 아, 예.
5: 그래 밥 잘 못 먹는데 밥

0: 지금도요. 예. 아, 잘 되는 거 밥도 잘.
1: 아, 그럼요.
0: 그리고 고리병하고 고리싱하던것도 저는 그건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바로 그럴 겁니다. 대단하죠.
0: 입이 썩어요. 입이 냄새 나던 건 냄새 나는 그거는 그런 거 아닌데 다 없어졌어요.
1: 그래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예, 예.
0: 두 가지 그건 일 없어요.
1: 예.
0: 예. 앞으로 내일하고 내일 모든 면에서 이러면 많이 효과받아 나 앞으로도 계속 써요.
1: 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 없이 이 약을 쓰니까 이모점으로서 증상 개선을 가져오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모든 기관이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0: 혈압약도 몇십 년 먹었어요.
1: 예, 깽기증후군요.
0: 그것도 혹시 남을 게 안 먹어요.
1: 혈압약 거의 끊다시피 했다. 예. 그렇죠. 대단하죠. 몇십 년 드시던 혈압약은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분포인데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선생님 1년 8개월 남짓하게 복용하셨기 네.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 방면에 뇌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0: 하루도 빼아이러고 혈압약.
1: 아, 그래요? 아, 이전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0: 지금도 혹시 뭐예요?
1: 혹시 어쩌다가 예, 네. 들어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약은 네.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고혈압약을 끊었다니까 그 한 점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효과인데 황차 여러 개 방면에서
0: 네. 그것도 없어지고
1: 아, 그것도 고혈압 문제죠. 정말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제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헐 해결받더라. 얼마나 마음의 네. 흥분점을 자아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0: 앞으로 나 계속 못하고.
1: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차수가 너무 잦아서 콤파체 이상이 생기는 걸 모르고 심장으로 해서 콤파체 이상, 콤파 이상으로 해서 심장이 영향받는데 특히 심장은 직접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뭐 이제 저녁에 소변 차수가 늘거나 혹은 종아리 부분이 부어나거나 발등이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해결받으셨다. 그럼 어떤 분들이 초본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겠는가 하면 이미 물론 심장병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아래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복용하시는가 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장 주자를 이미 했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이 나오거나 심부에 물이 많이 차면 찬치하는 방법으로 그 심부에 물을 빼냅니다. 그렇지만 해도 빼내도 또 좀 있으면 차고 해서 심장 공동에 이상을 가져오고 관상동맥에 이상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건 심장 근육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 부분적인 근육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 정상적으로 심장이 수축해야 하는데 그 방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면적이 점점 군살이 늘어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에서는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이 효과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기 때문에 소염주사를 맞았다 하는 분들은 그때는 감기가 아니고 염증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위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다리가 무거워서 발을 한번 내디디자면 천근을 거기다 매달아면 천근 쇳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발이 무거운 경우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증상을 검사하게 되면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초원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은 77, 49, 남성들은 78, 56세를 하지만 해도 이거는 뭐 접근하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딱 절대적인 이 나이가 아니고 남성들은 50대, 40대 말 이

0: 생명의 실패를 보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왕 이때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거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는 많은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이때면 심장 공능 자체가 많은 공능 저하를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제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보조제품은 뭐 어떤 분들은 이 심장병 초원청심환만 쓰고 보조제품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조제품 몇 가지는 꼭 평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심장 지잘하신 분들이 드시는 약품이 있죠. 그때는 뭐 지금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 보조제품 그 외에도 다섯, 여섯 가지 종생 드시는 약품을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주자를 하는 경우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70 내지 90% 좌우 막힌 경우에 주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주자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료법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자를 할 경우 됐는데 이 제품만 드시면 되는가?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주자를 할 경우가 딱 됐다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주자를 한 기초상에서 이 제품 초원청심환 드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자한 다음에 평생 드시는 약품 가운데서 베탈라오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심류로 40몇 차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아, 저희 고모가 예, 기존에 이 저원 정신만 계속 드셨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전에는 진감 자꾸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예, 좀 걸음 이래 숨이 차고, 좀 걷기용 힘들어 했단 말입니다.
0: 아.
2: 예, 그런 게, 이 저원 정신화 먹고, 이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 자꾸 이렇게 숨이 차는 것도, 예,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거 좀 더 구매해서 더 먹겠다고, 예.
0: 이 제품 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들으셨죠? 어떤 분은 1년 8개월 그 이상 복용하신 분은 심장 때문에 끄떡 이상이 없다고 아주 자신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고모분이 이 제품 드시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2: 예, 지금, 예, 또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얕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봉돌이씩 복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대정책은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러, 열여덟 각을 싸면 여섯 각을 물어러,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신약대학방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문학에다 쓰다시피, 신덕어도 신약대학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중한 분들은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너무 중한 분들은 꼭 그 혈관종이라는 거 해봐야 됩니다. 이미 8, 90%만 했는데 이것만 드시라 절대 아닙니다. 주자라 할지라도 이 제품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5% 그 이상으로서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주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나하나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완전히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뭐 현시 병원에서도 그 혈관 조잉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연매병원 같은 데 와서 혈관 조잉 한번 조잉지를 맞으면서 해볼 필요 있어서 만약 8, 90% 막혔다면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그때 선택이 없습니다. 70%, 80% 이때 좌우에도 해라고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4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보조제품에다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에는 끄떡 이상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8개월, 10개월 이거 쓰는

0: 간에는 한 번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열링에 불량하거나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은 거의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게 되었으니까 초음 청심환 지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의 이상은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뭐 여러모로 불편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거나 어떤 분들은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러한 증상은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 심장병을 확인하고 일단 자기 증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심장병으로서 확인이 났다면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알려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공군 일방면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메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홍군은 서장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흐지부지 싸우면서 길만 내주면은 그냥 가겠다고 소리를 지었다. 싸움은 저녁까지 이어지었다. 길은 우연히 트이었다. 뒤오는 부대에 연락을 하려고 빨간 신호탄과 파란 신호탄 세 발을 쏘았더니 서장 병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 허둥지둥 도망친 것이다. 멀리서도 도사의 궁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기물에는 사창을 허리에 지르고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다.

0: 여우사의 궁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으리으리하였다. 이처럼 가난하고 구석진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힘든 규모였다. 궁전은 소금천 기슭에 있는 높다란 암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7층 높이의 성루식 건축물인데 벽에는 활과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두 개가 궁전을 보호하는 강으로 되었다. 서장 병사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것이었다. 궁전은 맨 안쪽에 네모나게 생긴 마당이 있고 네모난 층집이 마당을 두르며 우뚝 서 있었다. 층집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 1층은 주방과 마구간, 잡부들이 쓰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서장 병사들이 들어있었다. 3층이 가장 으리으리하였다. 벽에는 장식용 용단과 서장 문자로 된 족자가 걸려있고 집안에는 비단을 씌운 소파와 조각한 가구가 놓여있었다. 서장 사람들이 가난한 까닭이 다 이런 데에서건 금은 보호화들을 다 여기로 끌어왔으니까. 김우래는 한심하여 혀를 찼다. 부대는 주크지에서 이틀을 쉬었다. 조항종대가 오자 한동종과 황소가 이끄는 판은 계속 전진하였다. 그들은 소망 쇠진고인을 지나 해발이 4,450m 이르는 야크샤산을 넘었다. 부대는 나흗날 흑수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당시 흑수는 현성이 아니었는데 그중 중심을 로화라고 불렀다. 상로화, 중로화, 하로화로 나뉘어졌는데 저마다 산 비탈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이 세 로화를 다 합쳐도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노화는 갈꽃을 이루는 말인데 갈꽃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비스듬히 기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가리키는 서장어의 발음이 로화라는 것이다. 산 세 개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시커먼 흙빛 때문에 물도 온통 시큼해 보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우래네 부대가 중로화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조쿠지를 떠날 때는 식량 주머니가 불룩하였지만은 이제는 너나없이 빈 쌀자루를 허물 벗은 뱀 껍질처럼 목에 걸고 있었다. 오는 길에 서장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이 텅 비는 바람에 식량 주머니를 다시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 있는 장종마을은 무공에서 본 마을하고는 많이 달랐다. 집은 2층이 아니면 3, 4층이었는데 모두 높다란 보루처럼 돌로 쌓았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달아난 모양이었다. 마을에는 연기나는 집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우래는 부대의 방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3층으로 된 돌층 집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영장 동지, 먹을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좀 사도록 하시오. 김우래가 지시하였다. 집집을 다 가보았지만은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때마침 김우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대꾸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었다. 사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사무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김우래가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골짜기에 보리가 신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1: 지금 저 보리를 베자는 말이요?
0: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우래는 이마를 찡그리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 돼요. 지주의 곡속이라면 뵐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들도 없으니 어느 것이 지주의 밭인지 모르지 않소. 그럼 죽기를 기다려야죠. 사무장은 힘없이 쪽골상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리었다. 어쩌면은 이렇게 재수 없는 동네 왔을까? 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몽땅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네. 사무장이 짜증을 내자 김우래는 얼굴이 더 굳어지었다. 몇 마디 꾸짖으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다 맞는 말이기도 해서 그만두었다. 얼마 뒤 통신원이 전화선을 이어놓았다. 김우래는 송수화기를 들고 단 지휘부에 있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소는 언제나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황정치위원 아니십니까? 지금 쌀이 없어 다들 굶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도 우울하게 대꾸하였다. 이런 저희를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김우래가 말을 더듬었다. 밭에 보리가 막 익고 있는데. 김우래는 말끝을 흐리었다. 조금 전 사무장의 목소리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리가 막 익어가고.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마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섭고 높았다. 상급에서 아직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우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캐고 식량주머니도 샅샅이 훑어보세요. 김우래가 송수화기를 놓고 사무장에게 분임을 하였다.
1: 자, 봉. 퇴짜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들었지? 모두 어서 나가 나물도 캐고 쌀절에 남은 쌀도 있는 대로 훑으라고 하지 뭐.
0: 김우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데다가 마음도 언짢은지라 그만 난로 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1: 영장동지! 영장동지! 저녁을 드십시오!
0: 얼마나 잔 것일까? 방 안에 콩알만한 기름등잔이 켜져 있고 난로 곁에 나물국 한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꼭 맹물 같았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더니 슴슴하게 짝이 없었다. 입안이 깔깔해서 통 넘어갈 것 같지를 않았다. 이런 것도 밥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게다가 호위병이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고생하기 싫어 몸을 사린다고 여길까봐 억지로 국물만 좀 마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이튿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난다. 배가 고파서 더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홀로 우두커니 난로를 쬐고 있자니 마음이 지랄같이 더러웠다. 사실 서장 지역에 들어온 뒤로 내내 그러하였다. 양식이 없어 마음을 졸인 적도 있지만은 종일 백성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적막감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홍군에서 지내온 전사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홍군 나는 늘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북적거리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로는 가는 곳마다 국민당의 선전을 듣고 백성들이 몽땅 숨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찾아다니며 차근차근 설득을 하면은 금세 마음을 돌려먹었다. 어느 곳도 이곳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고장 같지를 않았다.

0: 날이 새기 무섭게 호위병이 웃으며 달려왔다. 영장 동지, 어디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오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람이라니? 여성 동지입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쟁쟁한 강소 사투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군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김우래가 나가보니 귀밑까지 우는 까만 단발머리를 한 여성 동지가 웃는 얼굴로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간부 휴양연에 있는 리앵도였다. 그녀는 허리띠에 권총을 차고 담요를 깔끔하게 접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김우래는 여태껏 여자 손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앵도 동지였군요. 동지도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리앵도의 손에서 담요를 받아서 한 켠에 놓았다. 농담이라니요? 동지는 오강을 걷는 영웅이 아닌가요? 리앵도는 웃으며 화덕 앞에 앉았다. 영장 동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1: 영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0: 김우래가 한숨을 쉬었다.
1: 지금 우강을 건널 때고 견주면은 영이라고 해보았자 어려운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백성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오로는 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부대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상급에서 기관의 사람들을 모두 내려보냈거든요.
1: 양식? 양식을 어떻게 마련한다 말입니까?
0: 역시 백성들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분위기요?
0: 김우래가 쓴 웃음을 지었다.
1: 싸우려면 어서 싸우고 가려면 어서 가야죠. 하여간 이 재수없는 곳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큰 거지를 세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0: 중앙정대분들은 송보를 꼭 쳐야 한다고 하던데 송보를 해결하면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김우래가 다리를 탁 치며 말했다.
1: 일사방백문이 한데 모이는데 송분 하나를 쉬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임무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당장 떠나겠어요.
0: 이야기는 자연히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앵도 동지, 만약 동지가 귀조에서 나를 드러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개먹이가 됐을 겁니다.
0: 리앵도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워하였다. 에이, 그만하세요. 그까지 일 갖고 뭘 그럽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호위병이 대야를 들고 층계를 올라왔다.
1: 밥입니다. 아침밥이 왔습니다.
0: 호위병은 화덕 곁에 몰근 나무국을 놓았다. 김우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1: 손님 대접이 이래서 미안하네요.
0: 한숨 소리가 낮게 들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고맙지요. 우리 앵도는 허리춤에서 밥그릇을 꺼내들고 나뭇국을 뜬 다음 각반에서 나무가지를 깎아 만든 젓가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1: 동주는 정말 잘 먹는군요.
0: 먹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앵도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김우래는 싫은 기색을 감추며 리앵도를 따라 두 사발을 먹었다.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사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2: 영장 동지, 백성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1: 어딨지?
2: 저 꼭대기 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나 본데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여두는 넘은 듯한 노인이 한창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절던데요.
0: 어서 가봅시다. 우리 앵도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무장과 함께

탄비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지막한 돌집이 하나 보이었다. 저 집입니다. 사무장이 손짓을 했다. 집안에서는 빛바랜 자줏빛 두루마기를 걸친 장종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다. 노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은 온통 자줏빛이 돌듯 새까맸고 코끝은 윤기가 돌았다. 초원에서 방목을 하느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인 것 같았다. 로이는 뗄나무 가지를 하나 잡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리행도가 싹싹하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세 사람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불을 떼다 말고 흠칫 놀랐다. 그 바람에 걸치고 있던 낡은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리었다. 리행도는 재빨리 두루마기를 주워 노인이 어깨에 씌워주면서 웃었다.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우리는 홍근입니다. 그리고는 팔각 모자를 벗어 손가락으로 붉은 별을 가리키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언어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적인 자세와 투덜거리는 말투,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보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말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씨의 수필 언어의 에너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언어의 에너지 김명숙.

천성으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세상에 태어난 꽃은 사람들의 눈을 풍요롭게 호강시켜주는 즐거운 감상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화가 필요 없고 동행자도 필요 없으며 표정 관리에도 구애 없이

낮춰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자연의 황으로 떠받들려 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꽃들 속에서도 빛나는 그 이름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랭대를 받으며 생존하는 꽃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나고 있는 라플레시아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꽃으로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우지만 인간을 혼절시킬 만큼 심한 악취를 발산시키는 바람에 악마의 혀 또는 부두교의 백합이라고 불리운다. 라플레시아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 중에 하나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발산시켜 자기의 소중한 이미지를 잃어가기에 그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소통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함께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한다. 소통의 주요한 요소는 서로지 간에 주고받는 대화들로서 그러한 언어들이 바로 소통의 지름길로 되고 있다. 향기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꽃들처럼 같은 언어라도 그 표현이 다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면 타인에게 주는 감수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찍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우리 문자는 못 나타낼 뜻이 없고 못 나타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아해 다르고 어해 달라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지어 누군가를 험한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삶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돌도 없는 극진한 효노로 소문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언어의 위해성을 더더욱 명백히 깨우쳐주고 있다. 그녀는 일찍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50대 초반에도 또 장대 같은 남편까지 잃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눈물로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살이 센 여자라 뒷공론을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나운 팔자라 하여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터무니없는 날조를 퍼뜨렸다. 가슴이 찢기는 아픔에 부대끼는 그녀에게 명석한 두뇌로 세상을 바라보기까지는 그 당시 너무나 막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팔자가 나쁘고 살이 센 여자로 착각하면서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점차 삶의 의욕마저 잃고 말았다.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 아무렇게나 놀려버린 혓자루에 찔려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절벽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그녀로 해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은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에 떨었으며 그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건 우연한 사고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한 불행 앞에서 당연 위로의 말로 힘과 용기를 줘 상대로 하여금 시급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천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병은 치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굳이 아드레날린 같은 악취를 발산시켜 한 사람을 천길 나락에 빠뜨리는 건 인간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치의 혀가 석자의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 듯 싶다.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이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삶이 따른다고 한다. 주먹을 부르시고 열심히 뛰어도 딸리는 게 시간인데 뒤뜰에 앉아서 남의 혼담이나 일삼으며 호송세월하는 사람들의 뒤에 구경 무엇이 따를까?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가지를 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어떤 악과가 초래될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타인에게 잘못 날린 한 가닥 화살이 몇십 개로 불어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이나 해봤는가. 높은 언어 수양을 갖추려면 우선 인성적인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의 가치를 깨치지 못한다면

전부적인 재능도 저층 바닥에서 나뒹굴 수 있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악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일찍 진나라의 진시황을 도와 중국 최초 통일 제국을 이룩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라는 승상이다. 이사는 문자와 각종 도량형을 통일하고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 통일 제국 진나라를 건설했다. 이사는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와 함께 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수학했다. 한비는 한나라 왕족으로 진나라에 온 한나라의 사절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순자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한 이사는 간사스런 지혜에 뛰어난 변설가인 반면 한비는 타고난 말더듬이었으나 두뇌가 매우 명석해 학자로서는 이사가 도저히 미칠 바가 못 되었다고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한비의 고분과 오도의 론스를 보고 한비와 교류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감탄했고 그 후 한비를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진나라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진왕이 그를 총리하게 될 것을 염두한 이사는 한비의 능력을 몹시 질시했다. 드디어 이사는 한비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는 시황제에게 참언해 한비를 옥에 가두게 한 후 한나라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거라고 모함까지 해 한비에게 사역을 내려 자살하게 했다. 이사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 권력과 부귀를 얻었을 망정 공덕이 없었던 인물이다. 동문수학했던 한비도 비정하게 죽이는 친구였고 결국에 자신도 허리가 잘리는 참수를 당했다고 한다. 권력과 부귀를 탐해 생긴 지나친 질신은 종당의 소중한 자신마저 해치고 말았다. 오늘은 잘 다루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물에 시들었던 꽃이 샘물을 듬뿍 먹고 생기를 되찾은 듯 우리의 고달픈 삶에 좋은 영양소로 될 수 있다. 내가 살던 고향에 효원이라는 양로원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겨울 김장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며진 효원이 좋은 환경으로 소문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밝은 웃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다는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수행이 더더욱 효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고 있다. 긴 밤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모진 풍상에 부대끼고 지쳐서 머리에 하얀 서리를 이고 계시는 노인들, 멀리 떠난 자식들을 하염없이 그리며 기다리며 마음의 골병이 들 때로 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는 그들 부부의 살뜰한 대화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난다.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때로는 애들처럼 옴니암니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화를 못 이겨 장례가 떠들썩하게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는 노인들이지만 한양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달래드리다 보면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얼굴에 웃음이 흐른다고 했다. 저물어가는 황혼의 령마루를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서글프고 벅찰 것인데 힘도 딸리고 정력도 딸리는 만년에 믿고 의지할 때 하나 없이 부득이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할아버님, 오늘 참 멋지고 씩씩하신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님, 어쩜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빗으셨어요? 10년이나 젊어지셨어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언어의 매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실증나고 아부가 거나하게 담겨진 귀찮은 존재로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허물어지는 담벽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가는 노인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약으로 그리고 생명의 연장선을 이어가는 값진 에너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금방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애들에게는 힘겨운 한자국을 용감히 디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출국바람이 적셔간 이 땅에서 따뜻한 엄마 품을 잃고 울먹

기는 애들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여린 마음을 고쳐주는 좋은 에너지로 될 것이다. 100년도 살기 힘든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언어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희노애락을 동반하는 짧은 삶 속에서 전성이 부드러운 혀끝을 굳이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소중한 인간을 무참히 찌르기보다는 바른 손을 내밀어 감싸고 보듬고 베풀면서 응원을 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밝게 아름다울까. 정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봄날의 순수한 꽃들 마냥 내 수위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무난하게 윤활시켜 삶의 참뜻을 멋지게 부각시켜 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한순간 내 수위를 황홀하게 빛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는 평생 나를 포옹해줄 수 있는 넓은 터전으로 되순다. 산 밑에 가면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학식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겸손하고 수양을 갖춘 진정이 담긴 언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품위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꽃이 아름다워도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매력적인 언어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얻고 이름은 자신이 할 탓에 달렸다. 계절에는 엄동설한이 있고 울퉁불퉁 인생길에는 모래길도 자갈길도 있으니 힘을 부어주는 행동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도리이다. 인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어우러져 가는 길인 것만큼 솔선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열어보라. 그리고 봄날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보라. 그러노라면 당신의 고달픈 삶에 늘 값진 에너지가 투자돼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상대방과 소통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긍정, 배려, 존중을 담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도 값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습관을 양성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밤 최균선 시의 소필 태풍으로 사는 잎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사는 잎들 최균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곳의 한 신부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누어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닭털을 주워오라고 하였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죽겠느냐 하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낸다는 것은 스스로 흉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에 반듯하던 미인의 이마에도 밭고랑이 생기는데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육신의 흉허물이 없으랴. 그걸 곱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험담쟁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종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남을 패풍하는 악습이 있는 자들의 자풍자가 아닐 수가 없다. 제 뒤가 구린 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헐뜯다라는 말을 농촌에서는 패풍한다로 잘 썼다. 패풍이란 남을 험한 말, 류언비어로 흉보고 헐뜯으며 모해한다는 뜻일 게다.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흉해 보이기 전에 우선 가련하다, 촌철살인이라 말도 있거니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다. 혀는 부드러워도 잘못 놀림으로써 빚어지는 인간 비극이 비일비재이다. 오해와 착각은 시간이 풀어주는데 악함정이 꼬나든 흠잡기는 방비대책이 없다. 험담은 남을 헐뜯는 말이자 욕설이 포함된 비방이고 흉을 빙자한 질투와 비난의 작두질이다. 태풍쟁이들은 열등감을 등에 지고 사는 정신적인 곱사등으로서 자신의 비뚤어진 심사에 골목 소식들을 주워다가 발을 달아주고 덧칠하여 도처에 날리는 재미의 재속창을 드러내는 것도 모르니 그 영혼은 황피하기 그지없다. 모든 태풍쟁이들은 전성적으로 심술이 부정하거나 위선의 기질을 타고난 듯 인격적으로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자는 대동행이라는데 그네들은

뒷길로 숨어 다니며 누구의 구린내를 맡게 열습니다. 배풍쟁이들은 야비하고 아리송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린다. 사실은 묻어두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추측과 개인적인 심사로 어떤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도 흉보는 내내 교양도덕을 표방을 하며 고상한 채 자기는 완미한 채 너스레를 떨어내며 입에 침을 튕긴다. 자신은 공들여 쌓아도 타인 간에 무너지는 관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재미나는 일상인가? 그것으로 스트레스인지 하는 불안한 심정을 만족시키려는 것일까? 혹은 질투가 미움을 넘어 증오로 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샘을 내다 무작정 미워져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와 갈등하기를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콤플렉스의 슬픔 같은 그런 심리적 취약성 말이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인지 모략인지를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말도 세 번 하면은 정말이 된다고 그런 사이에 겹치고 겹쳐서 마침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폐풍질에 열을 올린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결판 내려고 들이대면은 오해라고 결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귀똥냥한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자신은 관심도 없었다며 비겁한 모든 추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일을 간다. 인간들 속에 비로먹은 영혼들이다. 연유 없이 남에게 악감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은 얼마나 처량한가. 험담이란 결국 더러운 자기 심령의 무덤에 새긴 저주의 비문이 아니던가. 굳이 험담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심사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무식해서가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란 말도 떠올리지 않을 게다. 자신은 무슨 정보나 전달하듯이 생각을 하며 소위 비리비정을 까발린다고 여기기 십상인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리고 지력이 월등하지 않아도 뻔한 도리를 왜 모를까? 사람은 누구든 남의 이야기는 재미나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이기에 당사자 앞에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설사 그게 날이 잔뜩 선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모순이 격화되더라도 그렇다. 뒷공놀이라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직접 삿대질하는 것보다 치졸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죄치는 것이다. 폐풍하게 좋아하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에 말이 달다. 말이 많은 집안은 살림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단집 장이 쓰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말단집에 장이 곤다. 장단집에는 가도 말 많은 집에는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옛말 그런 데 없이 폐풍질에 열불을 올리는 만큼 무어나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가 보면은 제 집 살림은 그저 말도 아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말이 많은 사람 실속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폐풍질을 잘하는 자들은 불완전한 인격자인 것만큼 선의적일 때가 없다. 잘 되어가는 대방을 회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하기에 남을 속이며 중상모략하게 하고 남의 비방만 듣고서 덩달아 비방에 열을 올린다. 사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갈 때 악습이란 얼마나 노절한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참할 것인가. 하긴 무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은 집안의 불화가 그칠 새가 없고 말이 너무 달아서 입덕을 입는다면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암소도 없을 게다. 준거 없이 마냥 밉다고 무작정 대방이 잘못되기만 바라다 보니 어불성설을 만들어 퍼나르다가 공연의 불화를 자초한다면 지극히 우자의 짓이다. 개가 사람을 문 것은 요스가 아니라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날조해서야 쓰겠는가. 대방이 마냥 밉더라도 제 혀를 씹도록 비방하면 정말 싸가지 없다고 하리라. 저만큼 안전인수하려니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니 쓸 말이 없게 되는데 폐풍질에
소식통을 능사로 여기니 재미나는가. 재채기를 몇 번 하는 것을 감기를 뛰어넘어 폐엄이라고 곧 죽을 게라고 방정을 떤다면 곧 망상. 해프닝인지가 너무 자주 생기면 신뢰가 뒷돌이 되니 미사력으로라도 당나발. 개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함이 마땅한 줄 안다.

0: 네, 그래서 작전을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다고 지적을 하면서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습관을 버리고 교양 있고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요미와 시의 수필 말의 향기와 말의 맛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말의 향기와 말의 맛, 유미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냄새 좋은 풀밭에 들어온 듯하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는 가게에 들어온 듯하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그 향기는 단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에게서 무형의 향기를 느끼지만 실은 그 향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유독 사람을 잘 모으는 이들이 있다. 내 어린 시절 친구네가 바로 그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친구들, 이웃들, 또래 아이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 집 거실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에서 단내가 나고 인품에서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었고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들의 말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런데 말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또한 맛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마치 햇볕에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듯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지친 마음을 감싸며 위로한다. 겨울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마시는 따끈한 미역국처럼 차가워진 영혼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반면 어떤 말은 덜 익은 감처럼 떡고 독이 든 음식처럼 쓰다.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충고라도 사랑이 담기면 약이 되지만 비난과 멸시가 섞이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한다. 내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레몬즙을 상처난 살갗에 뿌리는 것처럼 매번

은 청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 청년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이 남긴 그 맛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도 음식과 같단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니 항상 내 말이 어떤 그릇에 담겨 나갈지 생각하렴.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그저 먹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삶의 조미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다. 재미있는 뇌를 하나 들자면 나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려다 실수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신발을 밟았다. 청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은 안 다치셨죠? 라고 묻자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오히려 아니요, 제 발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칸에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잣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말은 제 향기를 잃고 맛마저 변질된다. 상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불행을 건네게 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마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 양성의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 퍼져 양성이 악성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잘못 전해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건강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레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말은 마치 한 방울의 식초가 큰 항아리의 물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삭게 했다. 이처럼 향기 없는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맛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향기로운 말과 맛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준다. 향기와 맛을 함께 지닌 말은 마치 봄꽃의 향기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아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울리면은 둔감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향기가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맛도 있어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머문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보다 말투를 기억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온기를 오래 간직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맛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봄꽃처럼 스며들고 꿀맛 같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무슨 맛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로 남을 것인가? 이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하듯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을 고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는 그래서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면서 그 향기와 맛을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고운 말투로 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또 하나의 찬란한 시작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 찬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의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기쁨을 경쾌한 선율로 담아낸 가요. 김광룡 작사, 박송철 작곡의 허광세월 적후손해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최근 작사 최훈 작곡의 우리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 친구들 말입니다. 최금단 작사 정예성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

0: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리진료관입니다. 길태종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즉 대뇌 척추주위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살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처방입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 더불어서 전문 눈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멍석통, 명사방은 이번에 무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은 전제하에서 이번에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준다는 이게 특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번에 이 몇 가지 제품에 제가 이야기하건대는 이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기본으로서 국가약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한국에 비즈노마가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비즈노마가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효과성은 믿음성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식에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해봐

0: 그 료법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등한하게 듣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대증세기를 하게 되면 장수로방은 한곽에 198원인데 열쇠를 봉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국의 장수의 밀방으로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속은 몽석통이랑은 몽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498원인데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공복에 봉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고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너무 빠른, 제가 본 그 서류에 의하게다면 텔레비 각본 제가 한 60페이지 되는 걸 봤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빨리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9가지 성분. 그리고 명서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21가지 중약제로 되어 있으니까 눈을 구하는 데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로 인정해도 거의 접근할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지금 장수라방 한 달 더 먹은지 효과 영
0: 받고. 한 달이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네.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그거구나. 네. 저기 속이 더부라미시 국물이 달고 올라오고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몇 번 먹은지 장수라방 쓰면서 소화가 되니까 예. 지금 삼시 세끼 꼬박 먹어도 밥이 맛있어 예. 밥을 잘 먹으니 맹이 남다.
0: 여기 소화를 촉진해서 저는 봉영, 텍사, 스코프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부중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예, 그 기관이 나빠서 예. 그 날씨 약간만 사두고서 가려서면 기침을 자꾸 했는데 지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호흡계통을 다스려주는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저기 뭔가 남편도 지금 쓰겠는데 몸통 지금 우리 남편이 쓰겠는데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머리 어지럼 지나고 심장이 아이도한데 야,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 예. 야, 혈압도 온정되고 또 뭐니까 어지럼증도 많이 쓰고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이 제품 예. 자체 예. 일단 통하게 하는 데는 특수한 제품,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아주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진기약제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2: 예, 이때까지 여러 가지 약 먹어도 예,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처음 봅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제가 전번에 얼마 먹었어. 지금 오늘 지금 할때절때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잘 받았잖아요.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의 로처방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이 몇천 년간이 내려오는 그 인류 문명은 바로 어디에서 체현되는가 하면 이 중이 중약에서 많이 그 체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황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은 황제의 목숨을 관리하는 중요한 이사에 속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장수에 유리한 제품이라면 바로 그 의의 사용하는 이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장수로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부선 텐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여성들은 콩팥질 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백의 혈뇨 그리고 요실금이라든지 혹은 소변이 즉 하면 염증이 생기 힘들면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기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이러한 분들은 빨리 해결받게 되어 있고 그 허리다리가 시끌고 맥이 없고 나른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힘들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머리가 빨리 휘어지고 그리고 허리

0: 다리가 다리 적지 않은 분들이 말합니다. 무릎맥이 없어서 걸지 못, 다리맥이 없어서 걸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이거는 네. 콤파지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에 속하는데 여기에 그런 성분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평화에 한 가지 선생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내 동생이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중풍 입은 이미 두 번 왔습니다.
0: 예.
2: 그래, 이 몸속 통내, 이,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내 동생이 딱 알맞을 것 같아서 그래, 내 선생님께 문의하는데, 증상이라면,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 파동이 많고, 심장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고, 밤에 소변이 닫아서 조마에 영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도 막 내리 아프지, 자화골신은 통으로서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내 동생이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야기 쓰게 되면.
0: 아, 이 몽석통에 포함된 29가지 유효 성분들은 막힌 걸 열어주는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 텔레비 각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은데 그걸 보게 되면 완전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철렁철렁 다리를 매치면서 이렇게 걸는 거 보게 되면 가슴 아프죠. 네. 그럴 때게 되면 정말 가슴 속으로서 그분한테 어깨를 치면서 알려주기 쉽지만 해도 이제 방송에 물으셨으니까 그런 분한테 포함되는 여기 우수한 성분들 자체를 빨리 뚫어주고 막힌 거 열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만 해도 7개 향이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게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이런 성분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게 적습니다. 이래서 기본으로서 기혈을 보충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소화계통을 촉진시켜주고 막힌 거 열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게 몽석통에 속합니다. 예.
2: 아,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동생분이 많이 참고되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콤팥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이런 구변이라는 개구자의 변이라는 그러니까 해구신 이것처럼 해구변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콤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각교가 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콤팥을 도와주는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술이 들어갔거나 바지텐이 들어갔거나 이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초, 중초, 하초가 기능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기능저하는 어디로부터 손대게 되었는가 하면 콤팥을 든든하게 하는 이 차원에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꾸범

0: 저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구우범 폐위안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녹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기본으로서 원기를 돌아주면서 근본을 처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든 나이가 들면서 기본 문제는 원기를 돋아줘야 됩니다. 기본을 처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처세워주는 중화민족이 몇천 년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장수노방 이 처방에 원기를 처세워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죄송합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장수노방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마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안에서 맡겠는가 안에서 검사서 복용한 게 확실히 좋습니다.
0: 이제. 아, 이 제품 자체는 예 정말 예 장수노방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식사 전 한 시간 전에 공복에 보통 예. 식전 뭐 식후 이렇게 나는 그거는 20-30분을 계기로 하지만 이거는 공복에 드십니다. 완전히 소화계통에 문제가 없고 흡수가 빨리 되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드시는 제품이니까 정신이 발딱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과 뒤에 복용해 보니까 예. 이게 그런 게 돼 그런지 확실히 빠릅대다.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던 게 이게 없어지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이것도 잠을 달달.
0: 아,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가면서 조면 하는, 불면증은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수면제는 기본상 멀리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많이 들수록 치매가 빨리 오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치매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원지란 중약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주면하고 뭐 실면증을 해결하고 기억이 잘 되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리고 발이가 예, 나는 어째 그런지 발이 발바닥이 차갑습니다.
0: 아, 그게 문제입니다. 예.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2: 예, 어떤 때는 또 무슨 디딘 같기도 하고.
0: 어, 예, 예. 예.
2: 그리고 아래 맥이었던 게 지금 이게 조금씩 없어질까 한다.
0: 그렇죠. 예예. 예. 예.
2: 그리고 잠이 잘 온다. 그 예. 후에 저기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돕더라.
0: 그럼요. 예. 예.
2: 이게 확실히 이야기에 복용해보고 확실히 장수로 봐야 돼 그런지 여름에는 확실히 빠르게
0: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 조금 맛있어서 그랬다.
0: 예, 소화도 잘 되고 경락이 잘 수통되고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장수로방 이름을 띄고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것도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시간 전에 드시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만약 위에 간에 콩팥에 부담이 간다면 공복에 드시라고 절대 못하는데 오히려 간, 위, 콩팥을 도와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역할 구분 폐위엔 해주는 이런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특히 여기에 구우변이란 성분이 들어가 구우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우변 이렇게 말합니다. 한정말로는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우슬이 들어갔고 바지테니들 녹각교가 들어갔고 이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혈압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혈압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온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의 그 효과성은 얼마나 놀랄만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몸속 통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지금 나는 혈압이 높았다, 나도 혈압 파도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확 높았다, 어떨 때는 낮았다 하는 이래니, 곧 어지런 뜸이 나고, 머리 그냥 아프고, 예, 그래서 소리 나고, 그래서 다니는 다니라는 게 아니고, 작생각이 많고, 예, 꿈이 많고, 이랬습니다.
0: 예.
3: 이래서 약은 또 많이 써봤는데, 그 효과를 크게 못 보다가 내 몸속도 썼는데, 지금 얼마나 안 썼는데도 나, 예, 나아지는지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심장도 나빠갔구나니. 맨날 진짜 춤을 춘다, 내 생각에. 내가 팍팍 떨리네. 걔네 숨이 타지, 숨이 올라요. 가슴이 침침하다 가슴이 더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고 뭐니까 또 뭐니까. 거기서 발다리가 어떠다니, 발다리 막 졸이지. 나는 발바닥이 또 따가워서 뜨거워서 어쩌지만, 발등은 차갑고 발바닥은 뜨겁고.
0: 아, 그렇습니다. 병이 시작될 때게 되면 손바닥 중앙하고 발바닥 중앙이 뜨거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병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것도 정말 요간 바쁘죠.
0: 바쁘죠. 그렇죠.
3: 예. 예. 그랬는데 이 학생의 속도 지금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0: 그게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뭉쳐서 그런 겁니다. 순환 장애 때문에. 예.
3: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밥도 잘 먹더니 밥을 먹지, 그 손발을 좀 마법이 어떨 때는 막 소리에 나지, 그것도 사회랑 꽉 까잖아요. 어떨 때 자꾸 그래, 주무르며 그래. 어떨 때는 이것이라는가, 부여정이라는.
0: 그렇죠.
3: 예.
0: 공포감 느끼게 되어있죠. 예.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이 학습에서 어떨 이 학은 이렇게 효과 빠릅니까?
0: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돼서 몽석통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3: 예, 이제 한 열흘 써봤는데 지금 예. 이렇게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0: 국가 비준엄마가 있는 준저하가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해결되지 않으면 손 놔야 될 정도로서 기본으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래 나 지금 이 약도 계속 써보려고 오늘 점심 하나도 배가 다르고
0: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포함된 29가지 성분 자체는 다른 데서 없는 이런 그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섭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침향이라든지 7개 향이 들어갔다는 이게가 경락을 수통시키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이 빨리 중풍 오기 전에 증상이 개선을 가져가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좋은 제품 자체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란 것은 빨리 속도란 말입니다. 통은 통한다 한 말입니다. 몽약으로 조성된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 미세순환까지 포함해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내 두메자도 되나마나 한 이런 체구 안에서 그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막히게 되면 제일 쉽게 막히는 점이라면 뭐 관상동맥과 뇌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혀서 쓰러져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뭐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어지는 특히 중노년 그 이후에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그 몽석통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예. 선생님. 우리 조카 이제 49인데 어제 앞고개를 잘 이렇게 넘지 못하게
0: 민간에 그런 설법 있죠. 예.
4: 예, 어찌가무 이렇게 구석기 저녁에 이 자루 먹어서 영도에서 그 당선 거기로 오는데 앞에서 둘이 다 건네 길을 불쇠를 건네가더라고.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검은 길 건네간다 했는데 굉장히 불 다 채워놨다 만다고 근데 아무래도 일 없지. 근데 본인이 심사 진에 올라가서 소리
0: 그렇지.
4: 진에 지금 대머리 입안에서 땡딩 하긴 하는데 정신사 일 없지. 근데 그냥 뛴단다 자꾸.
0: 예.
4: 그 이야기 되니까.
0: 몽석통 시도해보세요. 예, 예.
4: 되니까.
0: 49살이게 되면, 남자지요.
4: 이 남자지.
0: 예, 남성들이 49세, 50대 초반 이때, 제때 잘 지나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많이 말고 먼저 지금 몽석통은 5각 사면 2각을 주고 10각 사면 8각 주니까 5각에 2각을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합니다. 50177.
4: 그래, 영서 담기랍니다. 소화도 영 잘 된다 미랍니다.
0: 이게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성분이 예, 가위와의 시오스 해주는 건비 허위 해주는 성분이 예, 두구 토무샹 목향 감초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됩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4: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예,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깊이 이 제품을 관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중풍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중풍전에 여러 가지 머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나거나 현인증이 나거나 입술이 마비가 와서 말이 잘 되지 않거나 말씀을 하는데 그 말마디가 또렷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별나지 않은 언덕인데 넘어지거나 그리고 물체를 볼 때 희미하게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거나 네. 이미 넘어진 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한용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상 이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렸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에게 대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발음이 뚝뚝한 한종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이는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김우래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2: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0: 김우래가 물었다.
1: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초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2: 어르신은요?
1: 나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0: 노인이 말했다.
1: 우에서는 징벌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0: 리앵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듯 말하였다.
1: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0: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고든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2: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2: 누구요? 누가 찍었어요?
1: 초장 말고 누가 있겠나?
2: 왜요?
1: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초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2: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1: 그래, 해마다 석 달이나 다섯 달쯤 했지.
0: 리앵도와 김우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의 농노제도가 이처럼 잔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김우래가 말했다.
2: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면 안 될까요?
1: 힘들어서 어찌 그러겠나?
2: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자.
0: 로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가보세.
0: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김우래와 리앵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숨을 끝까지 있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0: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1: 주정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아흔세까지 살았으니.
2: 네? 올해 아흔셋이라고요?
1: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3: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아흔셋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진지를 드세요.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0: 우리 영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아흔셋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 김오래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노인을 번갈아 업고 리행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래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래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흔셋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볼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행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여 한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은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우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더러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질북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우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산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김우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행도가 여러 번 고운에서야 겨우 몇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모을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죽노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였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똥은 잔뜩 여유인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어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보를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촌, 림백거, 리유한으로 주왕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공노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주왕의 전모를 보내왔다. 홍군 총사령부를 보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정치위문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송번을 지낸 문제에서 장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동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가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태동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뇌를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천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꺼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었다. 그런데 한 모금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태똥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줄레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줄레 목소리는 화가 잔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줄레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번작전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송문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우만, 펄깃 보니 줄레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면군 사람들은 송분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줄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사를 찌푸려한다. 그렇다면 일방면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이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줄레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 대통령이 이마사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다 말입니까? 줄레가 물었다. 모 대통령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줄레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줄레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줄레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바싹 여의어 커다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만 눈에 들어왔다. 늘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협금산을 넘어온 뒤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져서 늘 하던 일도 힘들어하였다. 모 대동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줄레와 왕가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 대동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유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위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흘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갑옷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 대통령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 대통령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결실이 가득한 이 계절, 그리고 마음 한켠이 유난히 그리움으로 깊어질 때 바로 가을입니다. 강춘 작사, 최덕범 작곡의 가을 이야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듀오는 맑고 푸른 고향의 하늘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서입니다. 한동혜 작사, 김미란 작곡의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장수 탄영을 전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백년 헤러는 부부가 백년을 함께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박흥률 작사, 조영룡 작곡의 백년 헤러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허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아닌가 싶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의 기회를 빌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영광스럽게도 양천공 14년도에 영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임시에 말죠. 연변의 명리 칭호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 끝에 대학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영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근 50년이라는 림상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이외에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박윤덕 주임이가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은 우리 림상에서 관찰해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가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심교통에 고지혈증, 심근경색에 심력쇠갈증, 뇌졸중, 일명 또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출혈성 중풍에 여기에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성 중풍에 노쇠산이라든가 노쇠산이라든가에 지금 우리 CT라든가 MRI를 하게 되면 노경수로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심병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지질대사가 문란을 일으키면서 관상동맥 관강이가 하나는 협착증이 나타나고 더 심할 때는 폐쇄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이죠. 발생하는 질병 같아서 관심병이라 합니다. 그럼 관심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증세가 많이 나타날까요? 하나는 가슴이 늘상 말이죠. 압박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것 같다 이런 감이 납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심할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숨이 차다 하는데 이 관심병으로 발병률이가 상당히 높고 우리 사망된 환자에서 놓고 본다 때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사망되는 비율이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면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노년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전 인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쌍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 일명 또 당뇨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쌍고증에 걸린 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나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2: 네. 저는 있잖아요. 이 봉가를 감기 많이 한다.
1: 예.
2: 예, 꾸려가지고서리. 감기는 오게 되면 이 모기가 뭔가 가래도 많고 모기가 건질건질 하면서리. 이 호흡도 잘 아야 됩니다.
1: 예.
2: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갈 때도 영영 잘 때만
1: 있습니다. 예, 예.
2: 숨이 차가지고서 그래가니까 친구가 물어봤더라. 어찌 그런가가. 왜 감기 온 게 이렇게 영 힘들다 하니까 그러면 내

0: 간병원 한번 좀 찾아가라 하더라고요.
1: 예.
0: 나도 여러 병원 다
1: 예.
0: 아이 떨어진다 나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친구 소개를 해서 그 규태중이 그 뭔가 박청호 중대 같았습니다.
1: 예.
0: 그래 중대 갔는데 한번 참여하고 썼습니다.
1: 예.
0: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썼는데 효과가 예, 상당히 좋다 말입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0: 가래도 쌓고 또 이렇게 막 숨 참 호흡도 잘 나야 되는 게 호흡도 잘 되오니
1: 예.
0: 뭔가 좀 막 이렇게 힘 좀 맥도 없던 게 또 맥도 나는 그런 게 감각이 막 나면서리
1: 예.
0: 예, 그래가지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리 한번 더 가자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시켰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3: 저도 예, 여든 들어서 예, 어제 가슴이 답답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심율도 정사해야 되고 높고 예, 저녁에 자자면 예, 머리가 아프고 예,
1: 예.
3: 잠도 잘 안 오고 예, 소변도 자주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그리고 예, 저기, 등이 잔돌이도 아프고 예 바로 들기도 바빴다 말입니다.
1: 예.
3: 그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원달 찾아가서 삼약도 먹고 땡디도 하고 한 일주일 하니까 지금 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런 것도 좀 낫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 잠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예.
1: 예.
3: 얘기 없고 예. 예. 그래던 게 그것도 낫고 예 이렇게. 발을 들지도 못한 게 발도 잘 올라갑니다. 그거
1: 예, 좋은 얘기입니다.
3: 이게 지금
1: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예. 오늘이 좋을 때 한번 더 가보이자고 예.
1: 예, 예.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건강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길태중위원회 자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예.
4: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박창호 주임께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1: 예.
4: 요즘 기운 때문인지 기침이 나고 가래가 있어서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왔어요.
4: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네.
5: 저는요 젊어서 항우기가 좀 일어나니까 좀 허리 디스크 왔는지 그래서 좌결신경통이라더라고요.
1: 예, 예, 예.
5: 네, 그래서 그게 좀 도서가지고 좀 누워있어도 아프고 어디 다녀도 아프고 예, 저녁에 잘 때도 아프고 저리고 그랬어요.
1: 예, 예.
5: 예, 예. 그러던 증상 요즘에 좀 날씨가 좀 변화가 있으니 가슴에 들어졌잖아요.
1: 예, 예.
5: 예, 예. 또 도져가지고 아파서 전번에 최영이 그 저, 길태중의 최영이 주임한테서 침 좀 맞았어요.
1: 예.
5: 예. 경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1: 예.
5: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오늘 예약하시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5: 그래서
1: 오세요.
5: 이번, 예, 이번에 가서 항결효정을 친구도 맞고 중약 처방도 예, 해준다니까 오늘 그 예약을 기대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예. 수고했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6: 저는, 예, 무슨 원인인지,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이래서, 예.
1: 예.
6: 원장 선생님 찾아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발은, 예, 전신 속에 위에 걸른 것 같고, 해결이신 것 같기도 하고,
1: 예.
6: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잠시는 서서 더듬거려야 됩니다.
1: 예.
6: 내 다리 쪼려서.
1: 예.
6: 그리고 손은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테릴레 세가락이 덜인데, 예. 어떨 땐 숟가락과 젓가락도 손에서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1: 아, 심했구만요.
6: 예. 예. 이렇게 손발이 저리니까 부여할까봐 겁이 나서, 예.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도 하고 초약도 썼습니다.
1: 예.
6: 많이 났습니다. 어떤 숟가락 진대라 그런 게 방에 없고, 예. 말에 그 석회 비빔 같은 그게 없어지고.
1: 예.
6: 아직 조금 절인 건 아직 해놨지 않습니다. 그래, 예. 오늘 또가 보다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6: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7: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7: 예, 저는, 그러니까 심장이 좀씩 아프고, 그리고 어떤 좀 침침하고, 그리고 저기 뭐니까 좀 걸을 때나 조금 이게 뭐 중한 걸 일을 하게 되면 좀 숨이 차고 그럽니다.
1: 예.
7: 그래가지고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청약을 몇 번 가다 먹었어요.
1: 예.
7: 먹었는데 지금 아프던 게 좀 많이 나사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좀 더 먹으려고요. 지금 전화 드리는 중이에요.
1: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7: 예.
1: 예.
7: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1: 예, 말씀하세요.
8: 전화 주문하자고 그래요.
1: 예.
8: 예.
2: 네, 어느 선생님 예약하시려고 그럽니까?
8: 박윤덕 선생님.
2: 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8: 예. 가슴이 답답하고요, 숨 차고.
1: 예, 예, 예.
8: 하지 않고, 예. 숨지 먹어도 자지 못하고 이래서, 그날에 가서, 예, 보였는데, 좀, 효과 좀 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1: 예, 예. 예. 그냥 오세요. 어디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생활 습관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담배를 반가워하거나 예, 술을 과무하거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회방에 이런 분들이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말죠.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관심병이란 이 질병을 절대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죠. 예. 예, 심리 스창 현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심률이 거르지 못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예. 예, 이래고 또 예, 오랜 말이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교통이라든가 예,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1: 그니까. 예, 맞습니다.
10: 예, 안녕하셔서, 요즘에, 예, 50견으로 많이 아픕니다.
1: 예.
10: 예, 발이 두려도 못 가고, 저녁에 누우면 징징 소리도 나고,
1: 예.
10: 발이 깔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약도 놔야 되니까 좀 친구려고 할까 해서 최사 찾아뵙습니다.
1: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1: 지수라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11: 네. 제 친구 있는데, 제 친구는 발바닥이 아프고, 다, 무 졸이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리,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그냥 다니고 일다가, 예. 저기 길태중이 냈어. 길태중이 가보라고, 그, 강철수 선생님 잘한다더라고 가보라 했더만
1: 예.
11: 그래 가서 겨우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치료받았는데
1: 예.
11: 효과가 영 좋대요.
1: 예, 동원님. 예,
11: 너무 좋아서 예, 그래 나고 말한 게 방송해 달라고 왜 그래서 내 지금 하는데 한 번 더 예약해 달래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11: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관심병을 말이죠. 예,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또 예, 심력쇠갈증이라는 이런 말이죠. 병발증이 인기될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예, 이 관심병 환자 중에서 예, 정서파동이 심하거나 예, 복음복식을 했거나 예, 체대로동에 말이죠. 너무 예, 힘을 썼거나 이러게 되면 예, 졸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시간이 있는데 우리 심리혈관계통질병에서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 녹근수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지금 연변병원 대전중심이라든가 예, 도의병원 대전중심 이런 대전중심에 가서 예,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녹근수라는 이런 말죠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은 아주 팔다리 쓰는 것도 다 잃었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이런데 어째서 녹근수 이런 진단이 나왔는가? 물론 증상 표현이가 환자분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 녹근수가 어느 부위에 생겼는가? 그 녹근수가 생긴 면적이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그 림상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자들의 림상 표현을 보게 되면 얼굴이라든가의 사지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감각이 좀 틀려집니다.
2: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그 대충이 박윤덕 진 이사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2: 아, 원래 녹음 왔다는데.
1: 예.
12: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발도 떨리고, 온몸이 이렇게 좀, 그 불편하고, 행동을 잘 알게 되고.
1: 예.
12: 어떻게 마음도 잘 이렇게 알게 되니, 또, 영, 이렇게, 머리도 흥하고,
1: 예.
12: 이렇게 사람, 이렇게, 아주, 대단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 이사의 중요하고 어느 두 번 썼습니다.
1: 예.
12: 네. 네, 이게 그런 이런 후유증 증상들이 지금 많이 떠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12: 예, 그래서 그 선생님 하고 계속 그 쓰려고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12: 그러니까.
1: 예, 어전에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12: 아,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강박상에서 얼굴이라든가 사지가 말죠. 마모에 마비되거나 덜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말죠. 행동이가 자연히 말죠. 령민하던 것이 굼떠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분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무슨 말씀을 하자도 그 말씀이가 인침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강에 똑똑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무엇을 보게 되면 시력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호해집니다.
2: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3: 예, 예. 오늘이 우리 아빠의 좀 오급이 편차서의 강철수 선생님 배우자기랍니다.
1: 예.
13: 예약 하자기랍니다.
1: 예. 지금 나오셔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13: 가면 예. 됩니까?
1: 예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13: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건강하십시오. 말씀 예. 주시죠.
1: 예. 그리고 늘상에 이 노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혈압이가 온정되지 못하고 길을 걸을 때면 예, 평형을 잡기 바빠합니다. 똑바로 걸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예, 우리 백성들이 말하는 예, 중풍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신불수가 오거나 예, 그 다음에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혼미상태에 빠집니다. 이식이 똑똑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공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말이죠. 예, 뚜렷한 증상이 없다 하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진단을 받았는데 내 아주 말이죠. 예, 증상 표현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치료에 말이죠. 예, 전력을 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게 되면 이제 방금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물론 예, 예, 그 노공스가 생긴 부위가 어떠한가 면적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계도 되겠지만은 치료를 말이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중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1: 안녕하십니까?
1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주에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강철수 쌤한테서 친구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더 치료를 하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지금 나오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5: 예, 대통령 입문이하려고요.
1: 예, 어느 분을 연결하겠습니까?
15: 아, 저는 선생님이 저기 이전에 뭐 중의를 몇십 년 했다는데 어쨌든 입술이에 갈라타는 것처럼 계속 아리아야 하고 아프고 뭐 짠 거 먹어도 아리고 고침 먹어도 아리고 늘상 그렇고 입구 차이 자주 나요.
1: 예.
15: 그 어느 의사를 배우면 되나요 이거?
1: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게서 보기 때문에 예. 심할로 이거 말이죠 고생하는 것 같은데 진액이 부족하고 예. 지금 소개라고 했는 이 박이곤덕 주임가 예, 중의 출신인데 예. 근 50년이란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이분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15: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친구랑 해요.
1: 아 중의 교수인데 친구도 잘하죠.
15: 왜 발대 쪽이 자꾸 딱딱 예, 맞히는 것처럼 아파요.
1: 아 주변통이 있구만요. 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5: 할 수 있어요?
1: 한 처방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15: 근데 내일 가도 돼요?
1: 예 되는데 이분은 예. 예,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15: 예, 알아요.
1: 네. 예, 예. 네. 박윤덕 주임이, 예.
15: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6: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6: 예, 머리가 그냥 심하고 그래서 여러 번 보였대는데, 아무튼 호전님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이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네. 예.
16: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노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예, 일단에 우리 중의학에서 예, 성명으로 중풍이라 하는데, 예, 풍이 왔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우리가 구급조치해서 말이죠. 예, 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예, 후유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하나는 혈압을 쟁겨보게 되면 혈압이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온정되지 못하고,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심전에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신불수로 고생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팻망에 한쪽 혀는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자도 잘 되지 못하고 더 심할 때는 마저 아예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절에 나거나 따갑거나 차거나 이런 걸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정서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절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해 있고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7: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종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의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의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봉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진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해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 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소송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법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라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글을 찾아 지능형 자체봉사시스템, 진료비용 지불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법은 또 도라시 사회 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복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지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토들을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의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설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소를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산하고 감독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을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 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

0: 국민이 한 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련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1: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맞춤형협력산업기지 건설대상 2기 시공현장에서 시공일꾼으로 기초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두 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체 일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 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적인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수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차 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 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 산업 발전 공간을 일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 산업 군집을 육성 장대시키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회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 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중화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교실, 문화흔적 활자판 인쇄체험교실 등 9개 특색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0: 연변주 국가통용으로 문자 보급에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 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승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추선과 국가통용 언어 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 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의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이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 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양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석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1931년 오늘 중국 동북 지역에서 9.18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관동군이 철도 폭파 사건을 구실로 대규모 침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삶이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서로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국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로는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빛 공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반짝이는 가옥의 광고판이나 건물 유리막 외벽에 반사되는 눈부신 빛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는 이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전은 빛 공해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전용장을 신설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광고판, 전광판, 네온사인, 건물 유리막 외벽 등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설계 설치돼 빛 공해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더 이상 눈부신 빛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원하는 관계, 진정한 연결의 부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자기 방에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해결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감정과 건강하게 공존하며 나아가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적잖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죠. 이 외로움의 본질 무엇이며 혼자 있음과 어떻게 다른지요?
1: 네, 혼자 있는 것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외로움이란 감정을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여유롭다. 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면은
0: 네.
1: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만약 한 10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회식 자리인데
0: 네. 네.
1: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나만 그 사람들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다.
0: 네.
1: 네. 그랬을 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외로운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의 핵심은 객관의 인원수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고 어떤 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은 어떻게 뭐 없애야 하는 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몸이 보내는 아 어떤 나는 지금 현재 누구랑 연결이 필요하구나.
0: 네.
1: 네, 이런 신호이면서 이 신호는 꼭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신호 오죠.
0: 그렇죠.
1: 몸에서. 그것처럼 네, 아 너 지금 외롭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봐 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0: 네.
1: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0: 그렇네요. 네, 객관적인 것보다 주되는 원인이 그 주관 원인으로 알려져
1: 네.
0: 있죠.
1: 네.
0: 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6%, 즉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인의 경우 4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는다고 하던데요.
1: 네.
0: 이 디지털 연결이 폭발적인 증가 시대에 오히려 외로움이 더 확장되고 있는 그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정말 역설적인 현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디지털 연결은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주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자주 통화를 하고 하면은 꼭 마치 계속 같이 사는 것처럼
0: 네.
1: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양은 늘었는데 질은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예,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디지털 연결은 정보는 많이 줍니다.
0: 네.
1: 그런데 온기는 주지 않습니다.
0: 네.
1: 모멘트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100개를 눌러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0: 네.
1: 그것은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내 게시물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우리 뇌는 어떤 눈맞춤 목소리 떨림, 어깨에 손을 얹는 감촉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이런 화면들은 그런 것을 다 걸러냅니다. 그 온도나 느낌을 전하지 못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위챗 모멘트에 올려지는 게시물들은 편집된 최고의 것만 올리잖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상을 멋있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온 가족이 나가서 뭘 했네. 네. 그리고, 저 집은 아이랑 함께 저런 것을 했네. 이러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비교가 되면서 일상과, 일상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은 모멘트에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0: 네.
1: 그 뒤에 있는 일상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사연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흐린 날이 있는 겁니다.
0: 네.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정보만.
0: 네.
1: 전달되기 때문에 착각이 많이 생깁니다.
0: 네.
1: 그래서 또 보면은 위챗에 뭐 출려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룹 알림이나 이런 거는 맞는데 어떤 분이 상담 왔다 그래요. 아, 갑자기 밀려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으면 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화할 상대가 없더래요.
0: 네.
1: 네. 이렇게 통화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외로움입니다.
0: 네.
1: 사실 처방은 간단합니다.
0: 네.
1: 하루 한 번 화면 너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0: 네.
1: 네. 그게 5분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0: 네.
1: 좋고 그것이 1000개의 문자보다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꼭 하루 한 번 누군가와 목소리 들으면서 통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디지털 연결 소통의 기회는 많이 주는데 네. 온기는 주지 않는다고
1: 맞습니다.
0: 말씀 주셨죠?
1: 네.
0: 네, 누군가와 소통한다. 뭐 통화도 좋고 네. 여러모로 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진다고 하던데요. 예,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1: 네.
0: 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네,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춘기거나 갱년기 네. 분들이
0: 네.
1: 외로움이 왔을 때
0: 네.
1: 네. 아, 애들은 쟤네는 저렇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0: 네.
1: 아, 쟤네는 저렇게 친구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0: 네.
1: 나는 왜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네. 하면서 자기 비하로 많이 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또 갱년기 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보면은 집에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롭대요.
0: 네.
1: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 각자가 핸드폰만 쥐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로가 소통이 하나도 없고
0: 네.
1: 근데 그 소통이 언제부터 없었냐고 여쭤봤더니 언젠가 대화를 하면은 자꾸 대화가 막힌대요.
0: 네.
1: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0: 네.
1: 아,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지?
0: 네.
1: 이러면서 말을 했더니 공감이 안 오고 자꾸 질책이나 비난이나 조언이 와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하기 싫었대요.
0: 네.
1: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부터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곁에 있어도 너무 외롭다.
0: 네.
1: 이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인간다움의 증거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0: 네.
1: 인간다움의 증거이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을 수치심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억누르게 되고
0: 네.
1: 결국 더 깊은 고립으로 빠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0: 네.
1: 외로움은 마치 비와 같아서 피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0: 네.
1: 비 올 때 피하려고 하면
0: 그렇죠.
1: 그 빗방울을 예,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산을 쓰듯 인정하고 맞이하면은 언젠가는 그 비는 그칠 때가 옵니다.
0: 그렇네요.
1: 네, 외로움의 가장 잔인한 점은 외로우면서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친구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말고
0: 네.
1: 네, 수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착각이에요.
0: 네.
1: 네. 아니 배고픈 사람이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걸 말하는 거가 수치심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0: 네.
1: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 욕구 신호일 뿐입니다.
0: 네.
1: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네, 6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느끼고 낸새가 많을수록 4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편화적인 정상적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0: 네.
1: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연결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바꿉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0: 네.
1: 야 오늘 나 좀 외롭다 이렇게 가볍게 네. 네. 네. 이야기를 하는 순간 50%가 해소가 된대요.
0: 네.
1: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시다. 나도 가끔 그래.
0: 그렇죠.
1: 네. 네. 이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그 외로움을 엄청 공감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에,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는 수치심을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0: 네. 외로움을 인정하고 네. 또 해석을 바꾸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네. 그 말씀이죠?
1: 네.
0: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네. 것이라 하죠. 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내적 자유, 건강한 적응력 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외로움을 긍정적인 고독의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방법 무엇이며 그 전환점 어디에 있을까요?
1: 네. 외로움이 타인과 단절해서 오는 아픔입니다. 외로움은. 네. 그런데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해서 오는 성숙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도 네. 내가 외롭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면은 꼭 그 결혼은 네, 거의 90% 이상 망한대요.
0: 네.
1: 네. 그것이 꼭 마치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의자를 사거나 네. 신발을 사는 것과 같대요.
0: 네.
1: 그런데 내가 고독을 혼자를 즐길 줄 알 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나는 혼자도 괜찮아. 혼자의 삶도 잘 살고 함께도 잘 살아. 이럴 때 네. 결혼을 해야 결혼 상대를 진짜로 잘 고른대요.
0: 네.
1: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데 외로움은 빼앗긴 혼자 있음입니다.
0: 네.
1: 네. 그런데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0: 네.
1: 네. 전환점은 딱 하나, 주도권입니다.
0: 네.
1: 주도권 차이입니다. 억지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고른다는 감각, 그게 핵심입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첫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0: 네.
1: 네, 이러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목적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감각을 깨워줍니다.
0: 네.
1: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김치볶음밥 하나라도 네. 음악에 떨림을 주는 노래 한 곡 예,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일기장에 또박또박 쓰는 그 내용들 예, 이런 것이 하다 보면은 나의 감각을 감성 감각을 깨우던 입맛을 깨우던 무엇이든 감각을 깨우는 것에서 예, 우리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연결은 유지하되 재우지는 않기입니다.
0: 네.
1: 혼자여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그것은 그 시간은 예,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시간이 됩니다.
0: 네.
1: 결국 보면은 전환점은 나 혼자 남겨졌다 이런 외로움 면서 나는 나와 함께 있다.
0: 네.
1: 네, 이런 것으로 예, 해석이 바뀌는 순간이 고독으로 인한 성장입니다.
0: 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성숙이라 했죠.
1: 네.
0: 네, 나 혼자만의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외로움 극복의 첫걸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왜서 중요하며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감정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0: 네.
1: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우리 다 이름이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누구야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돌려다볼 수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것처럼 내 감정을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은 그 감정 인식이 우리에게 아, 나 이런 감정이었구나.
0: 네. 네,
1: 이렇게 인지하게 만듭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처법을 알죠.
0: 네.
1: 쉽게 말하면 내가 병의 근원을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냥 기분이 이상해요.
0: 네.
1: 네. 그 이상 기분이 이상하다도 내 감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감정을 찾지 못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왜서 화나고 왜서 속상하고 내가 왜서 슬픈지 왜서 기분이 이상한지 이걸 찾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때 상태를 멘붕이 왔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즉 우리 뇌 안에서 감정들이 갈 길을 잃은 거예요.
0: 네.
1: 길을 잃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길을 잃었으면 아니 우리 지금 밖에 차들이 교통신호가 안 돼서 길을 잃었으면 어떨까요?
0: 그렇죠.
1: 엉망이 되죠. 네. 우리 뇌 안에서 우리 감정들이 엉망이 돼서 그걸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딱 달아주면은
0: 네.
1: 그 감정들이 갈 곳을 찾아요.
0: 네.
1: 네, 잃었던 길을 찾는 겁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변도체는 흥분이 낮춰진대요.
0: 네.
1: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위험 신호에서 정보 신호로 재분류한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일상, 이걸 하는데 일상 실천법이 첫째 하루는, 첫째 하루에 세 번 감정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침,
0: 네.
1: 점심, 저녁에,
0: 네.
1: 지금 네 기분은 어때?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 감정 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하루
0: 네.
1: 한 문장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0: 네.
1: 나는 오늘 외로웠다. 나는
0: 네.
1: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다.
0: 네.
1: 이렇게. 조금 한 줄씩이라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0: 네.
1: 세 번째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0: 네.
1: 나 외로우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외로우면 수치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0: 네.
1: 그럴 수도 있구나. 오늘 외로웠구나.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내가 성숙시키자.
0: 네.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감정은 밀어내면 낼수록 커집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쿨하게 인정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작아집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0: 네. 네. 감정의 이름 달기,
1: 네.
0: 또 기분 체크, 하루에
1: 네.
0: 세 번,
1: 네.
0: 또 감정 일기 쓰는 것도 좋고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도 좋다.
1: 네.
0: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기 재발견의 시간, 자기 내면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구체 활동은 무엇인지요?
1: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을 한다는 이런 것 전에
0: 네.
1: 어떻게 머물 것인가 이 시간에.
0: 네.
1: 네, 그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뭐 커피 한 잔이든 차 한 잔이든 따뜻한 물 한 잔이든 마시면서 한 10분간 정말 음미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온전히 나랑 함께 머물며
0: 네.
1: 즐기는 시간입니다.
0: 그렇네요.
1: 그러면 뇌는 그 시간에 생각 정리도 되고 자 우리가 가끔 멍 때리면 뇌가
0: 그렇죠.
1: 에, 뇌한테 너무 좋은 집중력을 준대요. 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세 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것이 또 너무 좋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0: 네.
1: 우리 뇌는 감사한 일을 할 때 우리 뇌 신경망들은 감사한 일을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가 집을 아무리 청소해도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살아도 일주일 동안 비어져 있으면 먼지가 끼죠.
0: 네.
1: 그것처럼 우리 뇌는 감사한 일을 생각을 안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신경망 안에 정말 그 때가 끼듯 녹슬듯 관지가 녹슬듯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0: 네. 네,
1: 신경망들이 잘 소통이 안 된대요. 그런데
0: 네.
1: 그걸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가 감사한 걸 생각하는 거랍니다.
0: 네.
1: 그래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다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과 그때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걸 바로 기회로 삼아서
0: 네.
1: 첫째 몸을 쓰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산책이나 요리나 정리한 청소하거나
0: 네. 네,
1: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옵니다.
0: 네.
1: 네, 집중력이 다른데 전이 된다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손을 쓰는 창작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네, 손으로 일기 써도 되고 그림을
0: 네.
1: 그려도 되고 뭐 악기를 쳐도 되고
0: 네.
1: 이렇게 손을 쓰는 감각을 하는 것은 나 현재 여기에 있다는 실존감을 깨워줍니다.
0: 네.
1: 네. 세 번째는 배움과 탐색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뭐 독서를 해도 되고 예, 강의를 들어도 되고 예, 동네를 한번 걸으면서 관찰을 해도 되고 예, 예를 들어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아 이건 나를 위한 요리야 예,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온전히 이 시간에 나를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목적 있게 의미 있게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네. 몸쓰기, 손쓰기,
1: 네.
0: 배움과 탐색
1: 네.
0: 필요하네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1: 네.
0: 질이라고 하던데요.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공유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이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대화의 기술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의미 있는 연결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머물 때 시작됩니다.
0: 네.
1: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맞춤도 해주고
0: 네.
1: 그랬구나 끄덕끄덕도 해주는
0: 그렇죠.
1: 것만으로도
0: 네.
1: 상대는 너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1: 나는 지금 네 위로가 필요해
0: 네.
1: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예, 용기가 있는 거고 관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완벽한 위로 를 건네기보다 그냥 함께 질량 있게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0: 네.
1: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는가.
0: 네,
1: 네 이런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공유, 즉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외로움을 줄이는 제일 핵심 도구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기술을 세 단계로 보면은 첫째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말해야 됩니다.
0: 네.
1: 우리는 자꾸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은 니 옳다 내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회사에서 힘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회사에서 참 속상했어.
0: 네.
1: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 네.
1: 둘째는 상대의 감정을 비춰주는 겁니다.
0: 네.
1: 다시 야 많이 힘들었겠다.
0: 네.
1: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야 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0: 그렇죠.
1: 저는 나중에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공감이 먼저입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0: 네.
1: 잘 지내 하면은 아니요로 답이 되죠.
0: 네.
1: 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뭐가 제일 재밌어?
0: 네.
1: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진짜 대화가 열립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짜 안부 묻기를 해보고
0: 네.
1: 10분이나 2, 3분이라도 통화해보고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집중해보고 예, 친구가 나 요즘 외로워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요즘 그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깊이 있는 대화나 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서로서로 공감하는 그 네. 방법들 모색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우정을 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외로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관계질을 높이기 위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다양한 유형의 우정을 기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한 사람이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0: 네.
1: 친구 한 명에게 목매면 안 됩니다.
0: 네.
1: 네. 자, 운동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
0: 네.
1: 유머를 하는 친구가 또 있어야 되고,
0: 네.
1: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다양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네.
1: 네. 말하는 용기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친절 베풀기입니다.
0: 네.
1: 우리 뇌는 타인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뭔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0: 네.
1: 결국 우리가 이걸 친절 베푸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 네.
1: 이럴 때 봉사 나가는 것도 좋겠죠.
0: 네.
1: 네. 그리고

0: 예를 들어서 뭐 그 길가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네. 세워주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겁니다.
1: 네.
0: 네. 넷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것은 무조건 밝게 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의도적으로 좋은 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1: 네.
0: 자,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하면 그게 나를 세뇌시키는 나를 내 뇌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1: 네.
0: 없는 걸로 거짓으로 속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긍정을 찾아내 숨바꼭질한 숨어버린 긍정을 네. 찾아내라는 겁니다.
1: 네.
0: 다섯째는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1: 네.
0: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1: 네.
0: 먼저 누군가를 초대해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제일 인상 있는 것이 아마 다양한 우정 기르기
0: 네.
1: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그냥 친구 한두 명이면 되지 생각했는데
0: 그렇죠.
1: 그것이
0: 네.
1: 아닌
0: 아니에요.
1: 것 같네요.
0: 네.
1: 네, 로인의 약 4분의 1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 로년의 외로움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됩니다. 로년의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네.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1: 네.
0: 우리가 TV를 봐도 명절이면 예,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예, 엄청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여지죠.
1: 네.
0: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이 간단하게라도 예, 부모님들께 문안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노년의 외로움은 다른 세대와 질이 다릅니다.
1: 네.
0: 은퇴해서 외로운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세상을 뜨셔서 배우자 상실로 인해서 외로울 수가 있고
1: 네.
0: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사회적 역할 소멸이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노년 우울증.
1: 네.
0: 네. 그리고
1: 많죠.
0: 또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네.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로 이런 부분이 직결됩니다.
1: 네.
0: 그러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네. 방문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1: 네. 네.
0: 형식적 안부 전화보다 함께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둘째는 역할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1: 네.
0: 어르신이 무언가를 돌보고 가르치고 기여할 자리. 손주 돌보기도 좋고 뭐 요리 레시피를 전수하는 것도 좋고 뭐 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취미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그 디지털의 문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1: 네.
0: 뭐 영상 통화하는 법, 핸드폰 또 강의라며 또 듣는 법, 예,
1: 네.
0: 좋은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1: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0: 네.
1: 이는 관계량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비는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0: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을 놓치는
1: 네.
0: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붐비는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뭐 연기하거나 직장인, 엄마, 친구 뭐 이런 역할보다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할 때
1: 네.
0: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 한 사람만
1: 네.
0: 초점으로 딱 정해서
1: 네.
0: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 반응을 해주는 거.
1: 네.
0: 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연결이 진짜 연결이 그 순간에 생깁니다.
1: 네.
0: 우리는 진짜 연결이 오랜 시간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1: 네.
0: 아닙니다.
1: 순간에.
0: 네, 순간에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1: 네.
0: 눈맞춤, 미소, 함께 웃어주고 예, 화면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온기를 예, 대화에서 만남에서 온기를 전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처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많은 곳에서도 한 사람과 깊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에 밀도에서 옵니다.
1: 네.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정서 속 회복력이 기초가 되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돌봄 루틴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1: 네.
0: 특히 아침을 고르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아침.
0: 네, 혈당이 흔들리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뇌가 부정감정이 커집니다.
1: 네.
0: 셋째는 적절한 운동, 걷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을 더해야 하고 거울을 보고 오늘도 너 너무 수고했어 말
1: 네.
0: 한마디 해주고 네, 나에게 정말 점심 한 끼에 국을 먹더라도 따뜻한 국물을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선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얘기 드렸던 네, 첫째 식사, 수면, 운동 이것을 하면은 자기 돌봄에 제일 도움되는 처방입니다.
1: 네. 외로움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부정적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일까요? 우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연결해라는 신호로 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이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0: 네. 외로움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연결은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네. 관계적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냥 정말 아주 쉽게 배고프니 먹어라 하듯이 외로우니 좋은 관계를 찾아라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첫째는 너는 관계가 필요해.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1: 네.
0: 둘째는 지금 관계의 질을 점검해봐 하는 신호입니다.
1: 네.
0: 양이 아니라 깊이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1: 네.
0: 셋째는 너 자신과도 연결이 잘 돼 있니?
1: 네.
0: 이런 겁니다.
1: 네.
0: 타인과 연결을 잘 하기 전에 나 자신과 연결을 잘 해야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1: 네.
0: 외로움을 느껴 누군가에게 연락했는데 그 대화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 준 선물입니다.
1: 네.
0: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방법은 네,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지? 물어보는 질문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루 한번 연락해보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고 일기도 써보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와 타인을 더 깊게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1: 네.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외로움 그 무게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고대인들은 별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가장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이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연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혼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연결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연결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 오늘부터 내딛어 보세요.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